그의 사역은 연약함과 고단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기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브레이너드는 자기 환경을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1745년 11월 22일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테넌트 목사님 댁으로 갔다가 크로스웍성으로 갔다. 말을 타고 가는 동안 묵상에 전념했지만 그리 자유함을 맛보지 못했다. 매우 슬프고 짐스러운 일이었다. 집에 있든 어디를 가는 길이든 내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만 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앞에 내 영혼을 내려놓고 모든 염려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렸다.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묵상하며 진정한 위로를 얻었다. 내 뜻이나 내 유익을 주장할 필요가 없었다. 내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이제는 주님께 드리면 된다. 분명 주님은 내 가장 고귀한 사랑과 헌신을 받으셔야 할 뿐이다. 그분은 내 존재의 이유가 되기에 충분한 분이시다. 오,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리라.

브레이너드는 자신의 연약함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섭리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자신의 모든 시간을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소망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고귀한 사랑과 헌신을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큰 연약함 중에서도 그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뜻이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은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한 몸을 그대로 두시면서 그 몸으로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존재 이유이기에 그분께 자신의 가장 고귀한 사랑과 헌신을 드리고 싶어 몸부림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아니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고귀한 사랑과 헌신을 드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어느 권사님이 쓰신 예수동행 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새벽 성전으로 나아가 귓가에 들려오는 야곱의 축복 찬양을 들으며 주님 부릅니다. 말씀을 받으며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셀 나눔글을 공유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셀원들이 되길 축복하며 주님 부릅니다. 수요 예배 드리며 우리를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를 붙드시는 주님만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권유하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부탁한 일이 생각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궁금함이 해결되어 번거로운 일이 되지 않게 하심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의 모든 여러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기도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으며 깊은 기도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셀 나눔

을 공유함을 감사합니다. 수요예배 블레싱 찬양대 찬양의 은혜를 입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능력을 믿습니다.

권사님의 예수동의 일기를 읽으며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일이고 또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날마다 주님께 찬송하며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영진의 목소리로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비 준비하시니.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소개하고 어떻게 예수 동행할 수 있는지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중에 쓰신 어느 장로님의 예수 동행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저를 도우시는 제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침 잠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아침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 맞춰둔 알람 소리입니다. 오늘도 저의 삶의 첫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게 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하시고 그때가 복되다 선언하십니다. 저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재물이나 성공, 세상적인 명예가 아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야 함을 말씀으로 전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삶을 살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저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저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고백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치료 중인 아내에게 병원 검진 결과가 좋게 나와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취업의 앞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또 예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함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민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참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장로님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참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참 놀라운 복을 이미 우리가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궁 송옥의 목소리로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음식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데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짧은 글 50원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동행이라고 문자 주시면 예수 동행일기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또 예수 동행일기 6가지 가이드 질문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가이드 질문에 따라 쓰시면 예수 동행일기를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어플을 사용하시면 다른 분의 예수 동행일기를 보며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법을 배워갈 수도 있습니다. 함께 예수 동행일기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 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동의 일기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시선으로 점검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는 그와 같은 일기입니다. 매일의 삶을 주님의 시선으로 점검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주님 부르신 그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그 안에 주님의 능력이 깃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는 복된 민족,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형통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동행 일기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지금까지 진행해 예수동행 일기 쓰는 목사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였습니다. 한 주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의 삶이 복되고 은혜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복음성가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지선의 목소리로 찬양 들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은혜 풍성한 예수동의 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것들을 채우는 성령의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신 우리 성령의 불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복음을 가지고 발걸음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헛된 것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위드 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 여러분의 교회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드 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시편 96편 2절 말씀 아멘.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배서연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하루 한 곡 찬송가를 읽다. 오감 찬송가. 자, 이 시간엔 찬송가를 음악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이죠. 오감 찬송가 오늘도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들 오센어십팀 모셨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자, 우리 오센어십팀 한 분씩 소개 올립니다. 강동 꿈의 교회 곽충민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곽충민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자,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도 함께하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2: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그리고 반주의 전송은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전송은입니다.
0: 반갑습니다. 자, 정말 한 주 동안에 이 시간이 참 많이 기다려져요.
2: 네. 네.
0: 이번 주는 어떤 찬송가를 또 어떻게 부르게 될까 하는 기대감에 가득 찬 시간인데 앞서서 근황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어떤 한 주를 보내고 오셨는지요?
1: 네, 오늘 찬송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지난 한 주간에 영적인 싸움이 많았어요.
0: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찬송가가 마귀들과 싸울 시간이거든요.
2: 네.
0: 아, 영적 싸움을 좀 치열하게 하고 오셨어요.
1: 네.
0: 어떤
1: 며칠 전에 또 성도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장례식장에 가면 영적 싸움이 치열하다는 걸 어느 장소보다 더 생생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0: 장례식장이요?
1: 네네. 가보면 불신자들이 일단 많이 계시고
0: 그런데
1: 그 가운데서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늘 경험해요. 제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 복음이 그들에게 선명하게 전해진. 증거되는 거. 네. 왜냐면 그때만큼은 네. 사실은 죽음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감히 이렇게 크게 제지를 하고 무언가를 거절하고 할 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목사로서 거기에 가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라는 네. 사실을 강력하게 또 증거하고 오는 그런 좋은 기회가 늘 장례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경험하고 또 그 가운데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인하여 또 기뻐하고 그런 한 주로 풍성한 한 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0: 조문과 함께 전도까지 하고 오셨네요. 네. 목사님. 네. 너무 멋집니다. 우리

0: 송은 선생님, 네, 한 주간
1: 네.
0: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번 주는 좀 평안하셨어요?
1: 네, 이번 주는 다행히 정말 평안한 한 주를 보냈고요.
0: 네.
1: 저도 이제 일하는 곳에서 학생들이 계약을 해서, 이제 교수님들도 그렇겠지만,
0: 아.
1: 누구보다 바쁜, 병아리 같은 아이들이 와글와글한, 이제, 함께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0: 네, 바쁜 한 주를
1: 네.
0: 보냈겠네요. 고생했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좀 어떤 한 주를 보내고 오셨나요?
2: 뭐 이제 9월이 시작되었으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개학, 개강을 맞이하면서 뭐 우리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마음이 많이 분주할 거예요. 근데
0: 그쵸.
2: 그 와중에 저는 눈에 띈 책이 한권 있었습니다. 제가 책을 읽는 장소가 있는데 이렇게 책장을 둘러다 봤더니 의식적으로 감춰놓은 것 같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책의 이름은요, 요리책이었습니다. 365일
0: 네.
2: 요리책. 그런데 그 책을 보면서도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0: 왜요?
2: 제가 음식이라는 것을 만들었던 건 우리
0: 네.
2: 아이의 이유식할 때, 그리고 아이의 사춘기를 맞이했을 때, 거의 뭐 인생에서 안 해봤던 음식들을 책을 보면서, 근데 그 책을 제가 어느 순간인가 구석 깊숙한 곳에 넣어놨더라고요. 마음이 아려서 보기가 조금 안타깝고요. 그 당시의 마음들이 계속 떠올라서요. 그리고 여러분 왜 우리 포토에서 가끔 작년 사진들, 재작년 사진들 같은 날짜에 올려줄 때 있거든요.
0: 맞아요.
2: 지난 한해한 2년 동안은 그 사진들을 단 하나도 클릭해서 보지 못했어요. 아, 우리 아이가 이때 이랬었었네. 이렇게 귀여웠었구나라는 그 사진과 지금의 아이의 어려움들을 같이 대입해서 보려니 그것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의식적으로 그 모든 것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고구마 마탕을 혹시 만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0: 고구마 마탕이요?
2: 네.
0: 만들어 본적 없습니다.
2: 인생 처음으로 고구마 마탕을 제가 직접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만드는 걸 작년에 많이 해봤어요. 근데 아이에게 아무리 진심을 전하려고 해도 아이가 그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였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의 마음에도 엄마의 정성이 느껴지긴 했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포기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었었나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팠던 책을 한번 쓰다듬어 보면서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함께 느끼면서 여러분, 하나님도 나를 포기할 수 없으신가 보다 라는
0: 아멘.
2: 지점에 머물러서야 그 책을 온전하게 꽂아놓고 온 그런 한 주였습니다.
0: 어쩌면 자녀에 대한 사랑을 또 토바보시다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까지 느끼실 수 있는,
2: 네.
0: 네, 아리고도 따뜻한 한 주를 또 보내셨네요, 교수님.
2: 네.
0: 근데 오늘 남겨주신 말씀과는 약간은 상반되게
2: 네.
0: 오늘 선곡해주신 찬송가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2: 네,
0: 힘찬
2: 여러분, 네,
0: 찬송가입니다.
2: 힘찬 찬송가지만 시작부터 해서 또 이제 끝까지 가봐야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가 무엇인지 정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 시간 그동안 익숙하게 불러왔던 찬송가를요, 조금은 새로운 시선으로 이해하면서 함께 다시금 불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 찬송가는 말씀드린 대로 새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이고요. 우선은 먼저 이 찬송가 함께 듣고 와서 찬송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 함께 하겠습니다.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합니다.

0: 아멘. 오늘의 주제 찬송가였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함께 하셨고요. 오늘 이 찬송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곽충민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1: 네.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마귀와 죄에 맞서 싸우는 영적 전쟁으로 표현한 찬송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자기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후렴에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를 반복하는 것은 이 싸움의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0: 아멘.
1: 그러므로 이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약하지만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겠습니다.
0: 아멘.
1: 사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싸워야 할 죄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결국 드러나야 할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0: 아멘.
1: 오늘도 이 찬송의 가사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울산극동방송 모든 청취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0: 아멘. 아멘.
2: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토대로 오늘 여러분께서 너무나 익숙하게 불러오셨던 마귀들과 싸울지라 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빠르게 알레그레토라는 그런 빠르게 말을 가지고 있고요. 4분의 4박자에 오늘은 아무런 조표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께 마귀들과 싸울지라는 조금 전투적인 느낌으로 주로 부르셨을 거예요.
0: 네.
2: 그래서 저희가 정석으로 먼저 1절을 들려드릴 건데, 여기에서 조금 다른 것은 목사님께서 그두 절을 다 불러주시고 주시면 후렴구는 마치 코러스처럼 하은 PD님과 저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0: 알겠습니다.
2: 반주로 해서 우리가 1절만 한번 원래 우리가 부르던 대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0: 확실히 우리가 지금 힘이 덜 받치는 느낌이, 그렇죠. 네.
1: 네.
0: 이 목사님의 어떤 전투적인 느낌하고는 조금 다르게.
1: 살짝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0: 네.
1: 약간 앞에서 치고 나가는 어떤
0: 네.
1: 장군 천사가 있으면,
0: 네네.
1: 옆에서 함께 싸우는 아기들 천사가
0: 아, 우리는
1: 되는
0: 아기 병사인가요?
1: 그런 느낌이.
0: 아, 이렇게 어떤 목각
1: 그렇습니다.
0: 나무를 들고. 여러분, 일단 제가 하나를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부점 리듬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부점 리듬이라 함은 앞이 조금 길고요. 마귀 들과 싸울지라 죄.

0: 벗은 형제여. 이 리듬을 고수하자고 하면 사실 숨쉴 틈이 없을 만큼 숨이 가빠오고 바쁩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정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로 바꿔볼 텐데 방금하고 똑같이 진행할게요. 목사님이 2절로 그렇게 정박으로 불러주시고 후렴은 동일하게.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배에 힘을 한번 실어볼까요? 네, 조금 한번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알겠습니다.
0: 2절은 붙점 없이 가보겠습니다. 느낌의 차이를 한번 경험해 볼게요.

0: 조금 힘이 들어왔나요, 목사님?
1: 네. 너무 좋은데.
2: 감사합니다.
1: 네, 너무 좋은데.
2: 네. 아, 감사합니다.
0: 목사님, 이렇게 한 번씩 바꿔서 불러보신 버전으로 했을 때 네. 리듬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노래를 하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1: 앞에 부점을 살렸을 때는 네. 좀 달려간다는 느낌?
2: 오.
1: 우리 말 타는 것처럼
2: 네.
1: 나그닥 나그닥 나그닥 이런데 네. 부점을 없애니까 그냥 구령에 맞춰서 걸어가는 거.
0: 왼발, 오른발, 이런 느낌.
2: 맞네요. 네.
0: 한 PD님은 어떠셨어요?
2: 저는 사실 두 번째 버전이 좀 재미없게 느껴졌어요. 뭔가, 앞에 있는 거는 살짝 막이 들고 하니까 뭔가 뒷부분에 살짝 힘이 실린다고 해야 되나? 진짜 싸우러 가는 느낌이고 좀 사람을 전율케 하는 게 있는데 다 빼니까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노래하는 느낌?
0: 저는 동적인가 정적인가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의 음성으로 들었을 때 첫 번째 건 정말 우리가 늘 가지고 있던 어떤 싸우러 가자의 느낌이면 두 번째 건 좀 경건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같은 가사를 가지고 가는데도 그래서 부점이 있는 것이 아무래도 이 찬양은 네.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북돋기에 좋지 않을까라는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드릴 게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 옆에는 보통 우리가 어떤 전달하는 의미의 음악 용어가 따라 붙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마귀들과 싸울지라는 전투적으로 불러주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2: 네.
0: 그런데 여러분 클래식 작곡가 중에 에릭 사티라는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 조금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 특이하시냐면 물론 흰 색깔의 음식만 드신다. 이것만 말씀드려도 특이하지만 그런 빠르기 말 옆에 어떤 걸 주로 설명해 놓으시냐면요. 지시어라고 하죠, 우리가. 어떻게 네? 해주세요라고 할 때 해삼의 자극 같은 느낌으로
2: 네?
0: 해주세요.
2: 어떤 느낌이요?
0: 그게 어떤 느낌일까요? 기름지게 연주해 주세요. 그리고 또 스스로에게 요구하세요. 혀끝으로 연주하는 것처럼.
2: 에?
0: 정말 굉장히 특이하게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건 자기 자신의 존재를 무시할 것. 이런 정도의 지시어를 많이 써놓으셨어요.
2: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그렇죠. 언어를 구사하시네요.
0: 그런데 사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지시어가 공개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요. 연주자만의 굉장히 어떤 프라이빗한 느낌으로 정말 그 느낌을 표현해 주기를 원했던 작곡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론 전투적으로 부르는 것이 우리가 어떤 상용화된 그런 느낌의 곡이라면 피디님과 목사님은 어떻게 지시어를 쓰실까요? 제가 에릭 사티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일반적으로 빠르게 전투적으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2: 네.
0: 혹시 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실까요?
2: 어려운데요? 어려운 네. 질문인데요.
0: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2: 네?
0: 마귀들과 싸울 지랄을 조금 빠르게 그런데 매우 절망적으로 한숨을 푹푹 내쉬는 느낌으로 불러주세요. 입니다.
2: 네?
0: 저는 이 정도.
2: 네.
0: 그러면
2: 네?
0: 목사님은 어떤 느낌으로 이 찬양을 불러달라고 지시어를 쓰실까요?
1: 장시간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 운전자가 단번에 졸음을 깰 수 있는 정신이 번쩍 드는 방식으로 연주해 주세요.
0: 사티하고 굉장히

0: 굉장히
1: 어,
0: 가깝네요.
1: 그래요.
0: 네.
1: 야, 장시간 운전하는 운전자가 확 졸음을 깨게끔. 야, 그러면 저는 좀 비슷한 스타일일 수도 있겠으나 이제 한 3살배기 어린아이가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릴 만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네, 불러주세요라고 한번 해볼까요? 네.
0: 여러분,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같은 찬양을 가지고서도 어떤 지시어를 따르냐에 따라서 사티는 알려주길 원하지 않았지만 저희는 알려드릴 거고요.
1: 네.
0: 자, 세 가지 중에서 우리 송은 선생님 하나 선택해 주세요. 어떤 버전으로 해볼까요?
2: 저는 목사님 버전으로
0: 자,
2: 졸음을 깰수 있게.
1: 예.
0: 장시간 운전하다가 정신이 번쩍대는 느낌으로
1: 네.
0: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1: 이야.
0: 이제 박수와 함께 가겠습니다.
1: 어,
0: 박수와
1: 좋습니다.
0: 함께 갈 건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박수 속에 있으니까 각자의 스타일대로 한번 쳐봐 주세요. 자, 목사님 몇 절로 갈까요?
3: 네, 3절 하시죠.
0: 3절 목사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박수도 같이 갈까요?

0: 좋습니다.
1: 네.
0: 자, 박수를 지금 하은 PD님 맨 처음에 어떻게 치셨어요? 처음부터 들어오셨어요?
1: 네.
0: 마귀들과 여기만 한번 쳐볼까요? 둘, 하나, 둘, 셋.
1: 마귀들과 싸우기.
0: 아, 요렇게, 네. 요렇게. 자, 목사님은 한번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마귀들과 싸울지. 아, 같은 방법. 그러면 안 하신 건 이거밖에 없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1: 그러네요.
0: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엇박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부 다 정박에 치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게 단정감 있으실까요? 제가
1: 네.
0: 권사님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때 보면 박수가 정말 찰진 박수들이 있어요.
1: 맞아요.
0: 네. 네. 저는 지금 그 이전에 이미 말씀드렸던 누구는 박수를 두 번 치고 뭐 저는 한 번 칩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박수가 아래에서 분수 치듯이 위로 올라가는 대부분의 권사님들이 마귀들과 싸울지 제약 이렇게 어깨까지 들썩들썩 하시는데
1: 네.
0: 제가 뒤에서 봤을 땐 너무 찰지다. 정말 신이 나는 느낌이구나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박수가 엇박자에 들어가면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개인의 차이겠지만 저는 정박이 강박이라는 걸 알고 있는 음악하는 사람
1: 네.
0: 강약 중강약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마귀들과 지 이렇게 근데 인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엇박으로 들어가면 보통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같이
1: 따라가죠.
0: 엇박으로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바꿔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앞에서 마귀들과 싸울 한번 해줘 보세요. 보세요. 마귀들과 싸울지 이렇게 하면 저 다시 정박으로 기다렸다가 이렇게 들어가야
1: 네.
0: 마음이 편한 게 나만 가진 병인가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지만 여러분 아마 음악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강약 중강약이라는 어떤 세고 작고의 느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요
1: 네.
0: 박수야 뭐 두 번이 들어가도 좋고 찰지게
1: 네.
0: 들어가도 좋고 또 엇박으로 들어가도 문제가 없겠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할까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어쩌면 우리가 마귀를 직접적으로 대면한 적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어떤 추상적인 무언가들 일터라서
1: 맞아요.
0: 각자에게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PD님은 무엇일까요?
1: 사실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우리의 혈과 육이 아니라는 말씀이 적혀 있잖아요.
0: 네.
1: 그 말씀이 이제 의미하는 게 어떤 우리가 진짜 어떤 물체를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면의 무언가 혹은 말씀하신 것처럼 추상적인 어떤 대상과 싸우는 거잖아요.
0: 네.
1: 근데 제가 어제였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일인데 순간 제 안에 분노가 불일듯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저도 겉으로 보면 잘 웃고 하니까 사람들이 화를 잘 안 낸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사실 불평불만 투성이인데다가 정말 화를 삭히고 사는 그런 내면에 못난

0: 모습이 있어요. 근데 어제는 어떤 한 일이 트리거가 돼서 제가 느끼기에 제 눈에서 불꽃이 나오는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1: 그
0: 그래서
1: 불꽃을 누가 봤을까요?
0: 그 상대가 있었죠.
1: 아.
0: 있었는데, 아, 제가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제 뒤통수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으로는 뭔가 너 정말 지금 너무 잘못했는데 태도도 그게 뭐니? 약간 이러고 약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아니까. 네. 왜냐면, 잘못하려고 잘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실수를 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뒤통수로 그걸 이제 부단히 잡으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아, 내 속에 있는 불평불만과 또 타인을 향한 어떤 쓸데없는 엄격함.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분노의 그 대상이 되는. 그래서 계속 속으로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분노를 품에 안고 있지 말라는 잠언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1: 아멘.
0: 아, 이거 내가 다스려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해서 다행히 이제 그 상대에게 이제 큰 화는 내지 않았고, 네, 다행히 이제 그 상황을 잘 넘어가면서 고생이 많다라고 했는데,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감사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저는 저의 분노가 아닐까 싶습니다.
1: 그 대상 분께서 지금 이 방송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자, 지금 이제 하은 PD님의 버전으로 갑니다. 분노들과 싸우지라. 코러스는 목사님과 제가 넣습니다. 자, 힘차게
0: 아,
1: 반주 주세요.
0: 잠시만요. 그럼 제가 부르는
1: 네,
0: 건가요?
1: 그렇습니다. 네.
0: 알겠습니다.
1: 그렇죠. 좋습니다. 네.
0: 너무 높아.
1: 선생님,
0: 너무
1: 네. 그러면 조금 어떻게
0: 높아.
1: 낮춰볼까요?
0: 키를 살짝 낮춰주실 수 있나요?
1: 네.
0: 네. 하나만
1: 얼만큼
0: 낮춰주시면,
1: 낮출까요?
0: 예, 한 키만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그럼, 네. 그 정도가 좋겠네요.
0: 예, 좋습니다.
1: 가볼까요? 바로
0: 다시
1: 갈게요.
0: 한번 갈게요.
1: 하나, 둘, 셋.

0: 아멘. 와우.
1: 자, 이번에는 목사님한테 갈것 같지만
0: 네?
1: 소원 선생님. 자,
0: 아.
1: 싸울 대상이 누굴까요?
0: 저는 대상이라기보다는 좀 유혹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1: 아, 그 총체적 유혹인가요?
0: 그렇죠. 근데 유혹들이 제가 생각을 해본 유혹들이 정말 어쨌든 우리가 평생토록 싸워야 될 것들이 많은데 뭐 정말 저는 일상 속에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뭐 잠,
1: 잠.
0: 핸드폰과 싸울지라 그리고 나태함과 싸울지라 너무 많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유혹들이. 그래서 총체적으로 한번 저는 싸워보고 싶었습니다.
1: 의미가 축약되어 있지만 제 마음에는
0: 네.
1: 사실 핸드폰이 제일 와닿았거든요.
0: 저도 맞습니다. 저도요.
1: 그러면 자, 송 선생님은 하시면서 부르실 수 있는 대로 저희가 핸드폰을 담아서 한번 해볼까요? 핸드폰과
0: 좋습니다.
1: 싸울지라 바로 갈게요. 하나 둘 셋 바로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0: 일단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아멘. 자, 네.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모두가 싸워야 할 대상을 한번 찾아보려고요.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되실까요?
1: 저도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요.
0: 네. 네. 네
1: 뭐 여기 준비해온 건 뭐 거짓말, 뭐 미움, 욕심, 질투, 게으름, 유혹, 나쁜 습관 뭐 이랬는데 여기 와서 바뀌었어요.
0: 네네.
1: 네. 네. 찬송들과 싸울지라.
0: 찬송들과?
2: 찬송들이요?
1: 네. 네. 네. 이게 좀
2: 극복, 이상해지는데?
1: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의미냐면 네. 여기 와서 이제 찬송을 잘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거든요.
0: 아. 네.
1: 어쨌든 이 시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잖아요. 찬양을 받으시는 시간인데 중심의 고백을 갖고 있지 않는 건 아니지만 좀 뭐 기능적으로 좀 뭔가를 잘 소화해내야 된다라는 그것이 극복해야 될 대상
2: 사실
1: 아닌가?
2: 정말 어려운 또 부분을 수행을 해주고 계시기 네. 때문에
0: 맞아요.
2: 오감 찬송가에서 네. 잘 부르는 네. 또 역할이시다 보니까 네. 그런 부담감을 네. 느끼실 수밖에 없는데
1: 이 찬송 곡에 따라서 계속 요 마음들이 교수님을 향하는 것 같아요. 오늘 곡이 너무 기능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이제 미움, 욕심, 뭐 질투 막 이런 게 나오는
2: 잠시만요.
1: 거죠.
2: 예. 예, 교수님 괜찮으신가요?
0: 자, 강박으로 하겠습니다.
2: 강박 좋습니다.
0: 강박으로 1절로 쭉 가시죠. 강박으로 네. 자 네. 갈게요. 하나, 둘, 셋.

0: 여기까지.
1: 네, 이제 제 차례입니다.
0: 네.
1: 불안과 한번 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상상을 많이 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요. 항상 일한 이한 사만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0: 네.
1: 그런 불안인데 여러분 3절 가사 보시면요.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저는 3절로 불안을 한번 맞서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러면 이번에는 네. 후렴구까지
1: 그렇죠.
0: 함께하면 어떨까요?
1: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반주도 주시고요. 3절로 같이 불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0: 네.

0: 아멘.
1: 아멘.
2: 자, 여러분께서 다 싸워서 이기실 대상은 이미 주님께서 싸워서 이겨주신 대상입니다.
1: 아멘. 아멘.
2: 그래서 오늘 그 불안을 내려놓기로 하고요. 이 모든 전투적으로 불렀던 우리의 찬양을 아까 방송 시작 전에 우리 송은 선생님께서 이 찬양을 쫙 풀어서 한번 쳐주셨어요. 느린 템포로.
1: 네.
2: 정갈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정화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선생님 지금 같은 분위기 말고 아까 했던 그 버전으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와.

0: 아멘.
1: 와.
0: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오셨을 줄 압니다. 저희 박수 한번
1: 아멘.
0: 쳐드려야 될것 같아요.
1: 멋집니다.
0: 사전에 제가 미리 부탁드린 적이 없고요. 딱 저렇게 들었을 때, 아, 오늘의 정리는 저렇게 정갈하게 되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 나름의 원칙이 다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면 이 찬송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원칙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리듬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점 리듬이라는 것을 지키려면 호흡의 리듬을 지켜야 하고요.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리듬을 고수하려면 숨이 차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그래야만 곡이 살아납니다. 항상 찬송가를 전할 때 여러분들께 우리가 익숙하게 알았던, 때로는 몰랐던 찬송가에서 정말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석을 할때 반드시 내용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동물의 왕국 다들 보셨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 항상 나레이션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1: 맞아요.
0: 다큐멘터리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각자의 방법으로 그냥 이한 절들을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하은 PD님이 1절을 풀어주시고 제가 3절을 풀때 목사님께서 하은 PD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 한 단락을 다큐멘터리 나레이션처럼 해주시면 목사님이 조금 서정적으로 반주 없어도 불러주시면 그 다음으로 이렇게 진행을 쭉쭉 한번 해볼까요?
1: 그러면 제가 할 일은 이제 이 가사를 읊으면
0: 네.
1: 되는 건가요?
0: 그러면 3절을 제가 먼저 한번
1: 네네.
0: 해볼게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형제가 나타났네요. 죄악을 벗은 형제가 있습니다. 마귀들과 싸우려고 준비 중입니다.
2: 뭐.

0: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네요. 게다가 서서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앉아서 기다리실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도와주시려고 하시네요.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세요.
1: 너

0: 네, 여러분,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요.
1: 네.
0: 3절 같아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가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2절 같으면 주 예수 붙들라. 1절이면 담대하게 싸울지라. 그런데 내용이라는 것이 선율에 묻혀버리고 리듬에 묻혀버리면 그저 흥겹게 지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귀담아 들으시라고 제가 즐겁게 해드리려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풀어서 해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황 PD님 1절과 2절 중에서
1: 네.
0: 본인의 마음에 와닿는 걸 그냥 우리의 노래 없이 하나만 이야기처럼 풀어주세요.
1: 네. 그러면 저는 1절의 가사가 아무래도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부를 수 있다는 생각에 1절 가사를 한번 풀어보도록
0: 네.
1: 하겠습니다. 저 멀리 죄악을 벗은 한 형제가 다가옵니다. 마귀들과 싸우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다가오는데요. 담대하게 싸우기 위해서 다가오는 죄악 벗은 형제. 저 멀리 악한 적병과 또 심판의 날 멸망 그 모든 두려움 앞에서 그 형제는 담대하게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의의 무게를 지니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그 앞에 병사로서 서 있습니다. 그 형제는 이렇게 외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직 거머쥐지 않은 승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을 믿으며 그 형제는 악한 적에게 돌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항상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용 자체입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가기 쉬운 것들을 이렇게 풀어드렸을 때 여러분 마음에 조금 더 각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함께 여러분과 찬송을 나누고 싶은데 우리 마지막 후렴구에 곧 승리하리라의 도돌이표 하나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곧 승리하리라 한 다음에 세컨 타임에는 두 박자씩 할게요. 곧 승리하리라. 정말 승리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절절하게 담아서 심지어 일일이 액센트, 그음을 특히 강조하는 것까지 넣어서 우리가 1절 찬양을 함께 부르는 것으로 네,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1: 아멘.
0: 네, 반주 부탁드립니다.

0: 아멘. 오늘 오감 찬송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이 찬송가로 함께 했습니다. 참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 네, 각자 그래도 가지고 계신 또 감동이 다르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좀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우리 목사님. 네, 어쩌면 부담을 참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찬송가여서.
1: 네, 오늘 찬송이 사실은 많이 부르는 찬송이긴 하지만
0: 네.
1: 호흡도 그렇고 그리고 음역대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구조이기
0: 그쵸.
1: 때문에 이 호흡 분배를 잘 하지 않으면 소화하기 어려운 곡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아까 중간에 이 앞에 단어 마귀 대신에 다른 단어를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다 했을 때 찬송을 이렇게 고백하는 찬송으로 이렇게 좀 늘 정복하면 좋겠다, 그걸 극복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교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우리 교수님은 나를 실시간 업그레이드를 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구나.
2: 네. 네.
1: 모르지만 우리 하은 PD님 원래 잘하시지만 하은 PD님도 지금 실시간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지금.
0: 근데 맞는 것 같아요.
1: 네, 네,
0: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1: 우리 전혀 이거 뭐 사전에 이야기 안 해주시고
2: 그렇죠.
1: 하는 거잖아요.
2: 네, 네.
1: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2: 네, 앞으로도 사전에 말씀 안 드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준비하셔서 오는 그런 게 어쩌면 그걸 예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청취자분들과 같은 상태에서 여러분과 마주대하고 싶은 마음이
0: 맞아요.
2: 있기 때문에 저만 잘하겠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0: 네. 네.
1: 사고가 날까 봐 그게 염려가
0: 업그레이드
1: 됐던
0: 되는
1: 것이고
0: 네, 찬성가였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 그 송은 선생님도 약간 업그레이드를 하셨어요.
2: 그러게요.
0: 야,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그렇게 감성 어린 버전으로 할 줄 몰랐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연주 들으면서 싸움을 다 마친
2: 네.
0: 인생의 모든 싸움을 마친 노장이 그때를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승리의 감격을 전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좀 울컥하기도 했는데
2: 맞아요.
0: 우리 송은 선생님 어떠셨나요?
3: 저도 목사님의 말씀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가 조금
0: 예.
3: 조금 되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조박군과 즉흥 연주가 정말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닌데
2: 맞아요.
3: 또 교수님 부탁해 주셔서 다행히 문제 없이 진행해서 다행이다 생각이 들었고 혹시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다음번에 이런 요구가 있었을 때 혹시 조금 미흡하더라도 너그럽게 들어주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교수님께서 또 그래도 센스 있게 멋진 부탁을 해 주신 덕분에 저희도 멋진 연주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2: 늘 여러분들께는 부담이 되실 수 있으나 제가 딱 봤을 때 그분들의 능력치가 이것을 넘어선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거라서 사고가 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0: 네.
2: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오프닝에서 하은 PD님의 오프닝을 들으면서 오늘 나의 결론과 참 맞다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까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저의 불안은 어쩌면 너무나도 교만한 저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불안해할 이유가 없을 텐데 나 자신을 믿고 있는 것인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요동치지 않을 수 있을까? 마귀라는 그런 어떤 실존이 내 앞에 다가와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끝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많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나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시키시는 그런 날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0: 아멘. 그렇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싸움에 나가는 병사라면 그 승리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더욱더 기쁜 마음과 또 자신감 어린 태도로 임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그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오감 찬송가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강동 꿈의 교회 곽충민 목사님,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님, 그리고 반주의 전송은 선생님까지 우리 오센어십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 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 나눔 바자회와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 나눔 바자회 예은 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브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 229개 9000번 지역번호 052 220의 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매주 이 시간에는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수님의 교회에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말씀드린 대로 내 삶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가 속한 소그룹의 오이코스의 전도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라는 걸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살펴보는 중에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율법주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율법주의는 거짓 신앙 체계의 이론을 제공합니다. 거짓 신앙 체계의 이론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율법주의 그러면 자기의 종교적인 행실이나 헌신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가치관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펴보는 주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거짓 신앙 체계를 버리고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지기를 원해서 모든 성도들의 삶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첫째, 율법주의는 먼저 가치관입니다. 율법주의는 먼저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그 행동을 하는 배후에 있는 가치관에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참다운 신앙의 행동일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철저하게 타락한 거짓 신앙책의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한 좋은 예가, 성경적인 예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7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경 한번 찾아보시고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게바가, 여기 게바는 게드로를 가리킵니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기 보시면 게바가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직면해서 책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직면해서 책망했다

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여기 야고보에서 왔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 격인 분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이들을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유대 기독교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중에는 대제사장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 격인 분이 야고보인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러한 성도들 중에 일부가 지금 안디옥에 왔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여기 이방인이란 말은 안 믿는 이방인도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여기에 이방인은 이방인이었다 예수를 믿는 이방 기독교인을 말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이방 기독교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당시에 그 뭐죠? 소아시아 지역 유럽에까지 이르도록 그 어마어마한 지역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귀하게 사용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들을 성령의 힘을 따라 놀라우게 섬겼던 바울과 팀들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이었다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었느냐 하면 바로 그 이방 기독교인들과 한 식탁에서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먹다가 그들이 오매, 여기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성도들을 말합니다.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여기 유대 기독교인들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할례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기독교인들은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 이들 중에는 아직도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살펴보고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하여 멀리 떠나 물러가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뭘 볼 수 있냐면 이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저들이 오니까 갑자기 저들을 두려워하여 따로 앉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왜 따로 앉았냐면 구약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에 나오는 그 규정을 따라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를 같이 먹지 않는다든가 등등등.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성경의 율법에 나오는 규정을 따라서 음식을 먹었는데 이방인들은 전혀 그걸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면 이방인들은 전혀 성경의 법을 따라 음식을 만들지 않으니까 그렇게 피도 들어갈 수 있고 등등등,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을 자기를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더욱더. 자, 그런데 아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 이방 기독교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는 겁니다. 할례자들을 표현했잖아요. 이들 딱 보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베드로? 이방인들과 함께 먹어? 이렇게 말하겠죠. 이게 두려운 거죠. 거기다 예루살렘 교회 가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두려워가지고 눈치를 보더니 따로 앉은 겁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안쪽으로. 그랬더니 여기 보십시오. 그 사건을 두고 2장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이걸 보면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들도 유대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 기독교인들과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하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같이 식사하다가 따로 식사한 이 행위를 두고 지금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외식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주의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행동이 외식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율법주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마저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러므로 여기 보세요. 14절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지금 아까 베드로와 같이 식사하다가 이방 기독교인과 함께 따로 완전히 행위를 두고 성경에는 아까 이것을 외식이라고 불렀다가 지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은 행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꿔 말하면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행위다. 복음의 진리에 반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십자가 복음에 반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 행위가. 그걸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걸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지금 책망한 걸 보셨어요.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저는 여기에는 이중 언어가 지금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당신이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전혀 안 믿는 이방인처럼 행동하면서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이라 그 말이죠. 하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게 돌이키게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고요. 그러면서 16절 이렇게 말한 겁니다.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요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흔히 말하는 대로 개신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이 말을 가지고 책망합니다. 이 얘기는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이방, 저기 사도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니까 서로 신앙을 맞춰보게 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지금 베드로를 모든 성도들 앞에서 꾸짖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해 사람 앞에 설 수 있는데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왜 당신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처럼 행동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이 오니까 저들을 두려워하여 따로 앉는 행위 뒤에는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이해가 있는 거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자기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들과 따로 분리돼서 유대인끼리만 식사하는 것이 자기들을 정결하게 만든다는 이 이해를 가지고 있는 행동이고 이 행동은 그 가치관을 토대로 한 행동인 거죠. 그런데 이 이해는 철저하게 복음을 대적하는 이해인 거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을 의지해서 주 앞에 서는데 이 행동은 자기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기도 하고 부정하게 된다는 그 이해에 토대한 건데 이거는 완전히 타락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외식적인 행동이고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행동이고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도인데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 앞에서 사도 베드로를 정면으로 강력하게 책망한 거죠. 자, 두 번째 율법주의는 육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육신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핵심은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거든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신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육신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레미야서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건 신앙이 타락하면 항상 거짓 신앙 측에 전면에 나섭니다. 근데 예레미야 시대는 신앙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임한 시대말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 이 특징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책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율법주의의 그 모습을 잘 볼 수 있는데 그게 예레미야 7장 11절부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11절부터 한번 보시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모든 짐승을 내쫓아내시고 동전을 바꾸는 테이블을 엎어버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 나온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인용하신 거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예레미야 시대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에 대한 이해나 신앙의 상태나 예배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이해나 상태와 예배의 상태가 같았다는 거 틀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같았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정확하게 같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 시대의 하나님의 심판에 입에서 나라가 망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예루살렘 성전 불타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지금 신앙의 상태, 신앙의 이해, 예배의 상태가 같은 상태입니다. 아멘. 자, 그걸 염두에 두고 계속 읽으세요. 12절,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엘리 시대 그 당시에 성막이 어디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그 실로에 있었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서 나중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그 다음에 이 처소 다 불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된 거잖아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그때를.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그러니까 심판하신 거.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 행함같이 지금 말씀드린 실로에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심판을 내려 언약궤 빼앗기고 성막 다 불타고 4만 명 가까이 죽고 뭐죠? 블레셋의 압제를 받게 되는,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죠.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곳 행하겠다. 그러니까 실로에 한 것처럼 똑같이 이곳 행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역사가 증명하는데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방 유다를 치셔서 서기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 다 불타고 언약궤 다 빼앗기고 완전히 실로에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그보다 더 심하게 나라가 망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아시죠? 실로 향하같이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 하면서 여기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실로

0: 행함같이 하겠다 그러면서 너희가 신뢰하는 바, 너희가 믿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지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뭘 가리켜요? 예루살렘 성전. 너희가 신뢰하는 이 집, 곧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들을 보시면 이게 또렷하게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뭘 볼 수 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뭘 믿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성전을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자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세요. 바리새인 한 점을 이 성경 구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전을 믿었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생각했겠죠. 우리 조상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성전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나라가 망했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성전을 믿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자부했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예레미야 시대 자기 조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겠죠. 이게 그들의 잘못한 걸 말할지 모르지만 자기들은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했겠죠. 무슨 말 이해됐어요? 근데 제가 아까 읽었던 말씀 왜 읽었는지 아세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나 그들의 신앙, 신앙에 대한 이해, 그들의 예배 똑같았습니다. 실제로 똑같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들도 똑같이 성전 믿었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말하는 엘리 시대 그랬고 예레미야 시대 그랬고 예수님 시대 그랬고 똑같은 일을 지금도 정확하게 똑같이 하면서도 그게 우리 모습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시되 예배를 왜 창조하셨습니다? 선교의 목적 자체가 예배입니다. 제가 책 정리하고 있는데 열방이 예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입니다. 핵심입니다. 성수주일 중요합니다. 성수주일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예배, 모여서 주님께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그걸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사를 드리고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를 열망해서 주님을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온 게 예배고 예배 핵심은 주님과의 만남이고 주님과의 만남의 핵심은 주님의 임재라서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영광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고 주님의 목적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더 깨닫게 해달라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성수를 중요하고 예배 중요한데 이게 율법주의로 전락하면 이 모든 본질은 싹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와서 점잖게 앉아서 종교적인 행위하고 돌아가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고 이것 하는 이유가 이렇게라도 해야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을 의지한 행동과 이만큼도 다를 바 없는 너무너무 타락한 예배입니다.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오늘날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일조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가 보고 몇 번 들었다고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에 비추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중심 뿌리부터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야 할지 그래서 교회 전체가 어떻게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에 든든히 세워져야 할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로 함께 하실 것이고 더욱더 아까 나눈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들 우리가 그렇게 서서 주님만 사랑하기만 추구하면 이 일은 주님이 하실 거거든요. 열방 가운데서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1: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 281-1001번 지역번호 031 281국에 1001번 포도나무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지은 겁니다. 9월의 첫 주 예배를 설레는 심령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란한 세상 살면서 한결같은 믿음을 끝날까지 지켜내길 도와주옵소서 간구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처럼 이 생의 삶이 비록 고단하고 때로 버겁게 여겨지더라도 그 면류관이 있기에 우리 다름질이 결단코 멈춰지지 않을 겁니다. 반석 같은 믿음, 이것만이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피아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주님의 말씀입니다. 피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받아야 하겠고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일랑 무엇보다 먼저 내버려야 하겠습니다. 지선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한결같이 미소가 지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사연을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첫 사연은요, 6778님 사연이에요. 심준구 목사님, 참 감사해요. 저는 50살이에요. 49년 동안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번 연도에 백혈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장애, 어려움, 천국 소망이 한층 더욱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더 힘이 생깁니다. 네, 6778님, 제가 이 사연 보면서 지금도 그러네요. 너무나 코끝이 찡한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이 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 50 되도록 이제 인생 사시면서 건강하게 살았어요. 장애나 아픔, 큰 병은 남의 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런데 올해 백혈병이 생겼어요. 무서운 병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반응해요? 그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막 분노합니다. 그러다가 체념해요. 그런데 그런 그 일반적인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사연도 세상에 심정 목사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지금 그 병명을 들은 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의 어려움, 천국 소망이 한층 더욱더 마음에 와닿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그 마음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병에서도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아유, 저 덕분에 더욱더 힘이 생긴다고 해주셨는데 6778님 이 사연을 듣고요. 정말 많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으실 것 같아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니 반드시 치유될 줄 믿고요. 그리고 저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바다의 찬양 함께 듣죠. 하늘 소망.

네, 이번 사연은요. 9228님 주신 사연이에요. 아멘. 목사님 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아멘. 나의 작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아멘. 네, 9228님. 네, 제 기억으로 그동안 우리 함께 나눈 사연 중에 아멘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사연이었어요. 네, 아멘이 뭘까요? 네, 진실하다. 네, 그렇습니다. 하는 내용이죠.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그때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셔요.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도와주시죠. 귀신을 내쫓고 쓰러져 있는 아이를 손잡아 일으키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는 이런 거죠. 지금 9228님, 나의 작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네, 이렇게 구하고 있잖아요. 아이를 손잡아 일으키신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의 그 믿음 없음을 도와주신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이 사연을 보면서 주님의 그 손길이 더욱더 깊이 느껴왔어요. 좋은 사연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저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번호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해가 제법 짧아졌어요. 사뭇 종종 걸음치며 먹을거리를 찾아 헤매던 비둘기들도 보금자리를 찾아들고 메새도 참새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아직은 더운 공기가 남아있지만 머자나 찬바람이 불어오겠죠. 2026년도 어느새 절반에서 두 달이 더 넘어가고 있네요. 아이자야 61 앨범 중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형,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9월이 되면서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더워서 미뤄왔던 산책도 이제 좀 해볼까 싶은데요. 그런데 최근 부산에서 살모사로 추정되는 뱀이 나타났다, 이런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원마다 뱀 출몰 주의 안내판까지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요.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이제 좀 살 것 같아 싶었는데 오히려 가을철이 되면 동면을 앞둔 뱀의 활동이 활발해져서 야외 활동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득 우리의 신앙생활도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데 모든 일이 평안하고 이제 좀 괜찮다 싶을 때 오히려 마음의 경계가 느슨해지기 쉽죠.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편안할 때도 깨어있는 믿음, 잘 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마음, 이렇게 우리 마음에도 작은 주의 표지판 하나 세워보면 어떨까요?

네, 오늘 첫 곡으로 플리버 미니스트리 앨범 중에 있는 오늘을 감사하는 이유 듣고 왔습니다. 네, 우리는 어려울 때보다 모든 것이 괜찮을 때 방심하기가 쉽습니다. 네, 아프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건강할 때는 그 감사함을 잊고 또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도 일이 또잘 풀리기 시작하면 기도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등장하죠. 위기의 순간에도 또 평범하고 평안한 아무 일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손영진의 하나님의 사랑은, 지선의 너 시험을 당해, 피아워십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세 곡의 찬양 함께 하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요즘은 특별히 힘든 일도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 시간이 줄면서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에겐 없었을까요? 하지만 이 말씀은 넘어질까봐 늘 두려움 속에 살라는 경고라기보다 내 힘만 믿지 말고 계속 하나님을 붙들라는 초대의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서 있는 힘도 오늘을 살아가는 힘도 결국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런 마음이라면 평안한 날에도 주님과 가까이 걸을 수 있을 겁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듣고 오신 곡은 조수아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조준모의 그의 생각, 소망의 바다에 나는 주의 친구였습니다.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을 들으면 왠지 또 늘 긴장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물론 신앙에서 우리가 늘 깨어있고 긴장도 해야겠지만 매 순간 불안에 떨면서 살라 뭐 이런 뜻은 아니겠죠.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또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느새 뒤로 밀려나 있진 않은지 살펴보는 것, 그것에 더 가까운 그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방향을 자주자주 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초비가 부르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김현진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클래식 콰이어의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찬송가 세 곡 함께 듣고 오시죠.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주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유효한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두근두근 라디오. 샬롬, 김영희입니다. 은혜의 주일 보내고 계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참 드라마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 인생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요, 복의 근원이 되는 비결이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복된 인생을 우리 모두 살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을 모를 때 절망하기보다는 아브라함처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가야 하겠죠. 저도요, 요즘 들어 종종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해야 하는 것이겠죠. 죽는 그 순간까지 다음 여정을 위해 질문하면서 한 걸음씩 내딛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마침내 도착해야 할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첫 찬양 들려드리며 두근두근 라디오 시작합니다. 패밀리 워십의 나의 사랑하는 책, 원의 싱어즈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이정님과 다윗과 요나단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세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두근두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근두근 라디오는 풍성한 은혜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듣는 찬양은요, 피아 워십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원웨이 싱어즈의 주 예수 크신 사랑 듣고 오시겠습니다.

선교학자 패트릭 존스톤의 말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그걸로 끝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네, 문제를 걱정만 하지 말고 그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걱정거리인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올려드렸다면 마치 서류를 접수하면 일단 안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듣는 찬양은요, 이단열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박경미의 기도할 수 있는데, 주가 일하시네 강중현이 부르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은혜 풍성한 시간 되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두근두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은 그냥 모두 흘러내립니다. 부으면 부은 대로 그 자리에서 물은 모두 아래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아무리 물을 주어도 콩나물 시루는 밑빠진 독처럼 물 한 방울 고이는 법이 없습니다. 물은 어디론가 다 가버린 것 같죠. 그런데 어느새 콩나물은 그 물기로 넉넉하게 자랐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빼곡히 자란 콩나물을 보면서 헛되이 흘러내린 줄 알았던 물이 결코 헛수고를 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신앙도 그러하겠죠. 평상시에 드리는 예배와 말씀 묵상이 은근하고 꾸준하게 우리의 영혼에 스며들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훈련을 쌓아가다 보면 어느덧 산 같은 믿음이 될 것입니다. 결정적인 시기에 말씀들이 떠올라 우리의 갈 길을 비추어주며요. 우리가 쌓아온 경건의 연습은 결코 헛된 노력이 아니라 결정적인 때에 결정적인 시기에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곡은요, 신지련의 돌아와 돌아와, 크룩스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유다 지파의 나의 마음을 정근과 같이 함께 들으셨습니다. 두근두근 라디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함으로 사랑

성령의 하나님을 미소짓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끝찬양 허태희의 십자가 그늘 밑에 나무엔의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함께 들으시면서요. 저는 인사드릴게요.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 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 바자회와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 바자회 예은 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We Love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We Love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블잇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블잇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블잇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세요.

0: 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환 장로입니다. 낯선 환경과 외로움 속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손길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한 자유를 찾아온 이들이 이제는 직접 마이크 앞에 서서 북녘의 고향 친지들에게 복음과 소망을 전하는 목소리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오늘 먼 땅 좋은 기별에서는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들을 사랑으로 섬겨온 보이지 않는 손길들과 이제는 복음의 전달자로서 전파를 통해 고향 땅에 사랑을 전하는 탈북민 방송인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봅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탈북해 한국으로 오는 북한 주민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김일성 사후 고난의 행군도 1996년부터 시작돼 식량난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300만 명이 아사했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유엔에서는 33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의견을 내놓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먹을 것을 찾아 국경을 넘었고 탈북민들은 급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민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지원은 전에 비해 많이 축소됐습니다. 게다가 남한에 와서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재입북을 시도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극동방송 여성운영위원회는 1995년 3월 10일 모임을 갖고 귀순자, 당시에는 귀순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귀순자 돕기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5월 18일에 귀순자 돕기 1일 바자회를 실시했고 하루 100원 모으기 캠페인도 벌였습니다. 특별히 이 바자회에서는 2,200만 원의 수익금이 있었으며 기독 실업인회를 비롯해 여러 기업체에서도 협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995년 11월 18일에는 귀순자 초청의 밤이 여성운영위원회 주최로 공개홀에서 열렸는데 이 모임에는 40여 명의 남한 이주자, 탈북민들이 참석해 장기자랑과 퀴즈, 엘칸토 중창단의 공연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한 운동은 탈북민들을 체플에 초청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남한 정착에 필요한 생활 필수품, 밥솥, 가스레인지, 성경, 라디오, 옷, 이불 등 성경 신앙 서적을 전달한 다음 조찬을 같이 하며 교제를 나누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1995년 5월 18일에 이 일을 시작한 이후 1996년 11월 13일까지 16차례에 걸쳐 85명에게 생활 필수품을 전달했으며 한 교회 한 귀순자 돕기 운동도 전개했습니다. 이후 영락교회와 한국복음주의협의회에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북방선교를 위한 방송을 하다 보니 북한의 고향을 두고 해방 이전이나 6.25 전쟁을 전후로 떠나온 이른바 실향민이나 이후 귀순이나 탈북을 통해 한국에 온 많은 사람들이 출연하면서 북한에서 신앙생활할 때의 소식이나 고향 소식, 이에 대한 그리움들을 전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반공적인 측면에서 체제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북한으로 송출되는 새벽 시간대 복음의 메아리나 남과 북이 하나되어 같은 프로그램에서 탈북민들이 코너에 출연해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탈북민 주모 씨가 2009년 가을 개편부터 월요일부터 주일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두고 온 고향을 그리며를 진행하고 두고 온 고향을 그리며 폐지와 함께 2013년 봄 개편부터 복음의 메아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역시 탈북민인 김모 씨가 2011년 봄 개편부터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새벽 1시에서 2시까지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를 AM 1188kHz만을 통해 방송했습니다. 바야흐로 북한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탈북민들이 직접 진행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최근 탈북민 3만 4천여 명 시대를 맞아 방송 부문에 있어서도 작가나 리포터 등 참여 분야가 더 늘어나고 있으며 극동방송도 극동아카데미를 통해 남북한 청년 대학생들을 선발해 교육하고 그들 중 탈북민 출신의 학생을 직원으로 채용해 복음의 일선에서 사역하며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쓸쓸해하던 이웃에게 전해드립니다.

꺼내진 작은 생필품 상자와 따뜻한 이불은 주님의 온기를 느끼게 해준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이들이 다시 전파를 타고 북녘의 고향을 향해 외친 기쁜 소식은 또 다른 이들의 마음에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방송을 마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늘 하루도 우리가 건네는 작은 관심과 사랑의 손길이 곧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0: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합 장단 척과 초등학교 5학년 복태성입니다. 저희 기억이 나진 않지만 부모님이 한번 가보라고 해서 가봤고 2023년 2월쯤부터 다녔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1: 어린이합 장단 활동하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요?
0: 많은 사람 앞에서 공연했을 때 조금 떨리지만 공연을 마치고 나서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이 조금 좋아져요.
1: 반대로 힘든 점도 있을 텐데요.
0: 노래를 외울 때 노래 가사가 헷갈리거나 알토 파트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안무를 외울 때도 처음 하는 안무는 확실히 외우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1: 그래요. 고생이 많네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면서 활동하고 있나요?
0: 노래를 외우는 거는 사실 계속해서 외우면 그래도 할만하고 알토도 계속 연습하면 되고 그리고 또 안무를 했는데 그게 다시 밝힐 때도 좀 힘들지만 그것도 계속해서 연습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끝날 때 간식도 주고 이러기도 해가지고 주스나 빵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떡이나 가끔씩 핫도그 같은 것도 있고 뭐 치킨 떡이 같은 건가? 조금만? 요즘 그런 거를 있었는데 그거 맛있었어요.
1: 그래요. 혹시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도 있었나요?
0: 그때 2024년에 그 극동방송에서 나라사랑축제를 미국 케네디 센터에 가서 공연했었거든요. 아마도 약간 미국이라는 다른 나라에 갔으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비행기도 타봤으니까 더 많이 기억이 나고 박물관 같은 데도 들려와서 미국 가서 재밌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태성이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0: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방법 그래도 공연하면서 뭔가 전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노래와 춤으로 하나님을 알릴 때 약간 마음이 자랑스럽고 그럴 때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안전하면 지옥에 갈 사람이 조금 생기지 않나?
1: 우와, 복음 전파 사명이 엄청난데요? 그렇다면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땡땡이다.
0: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체육 경기다. 왜냐하면 나는 연습처럼 춤과 노래를 배우고 경기처럼 공연에선 성과가 나온다. 그리고 잘하면 예수를 전함이라는 금메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 우리 태성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0: 저희 어린이 합창단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합창단 다닐 수 있도록 태워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기도하시니까 저희도 최대한 잘 연습하겠습니다.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신입 단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신입 단원들을 향해서도 환영의 인사 부탁해요.
0: 새로 들어온 친구의 안녕.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환영해. 어린이 합창단에서 노래를 한다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같이 열심히 힘내자.
1: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이 이렇게나 하나님께 진심입니다. 하나님 안에 올바른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지금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15년에 대장암 사기였어요. 그랬다가 이제 간으로도 이제 좀 전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이제 3번, 한 10시간씩 한 3번의 수술을 이렇게 한 거죠. 5년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항암이 이제 3월에 끝났어요. 모든 말씀 하나, 찬양 하나하나가 다 위로가 되는 거였죠. 저한테는.

0: 그래서 투병을 하는데 이제 큰 힘이 됐죠. 정말 저에게는 가족보다 위고 하나님이 최고지만 그 다음이 극동방송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정말 생활의 모든 거죠. 지금 현재에도 그냥 늘 틀어놓고 그냥 집에서도 그냥 듣든 안 듣든 늘 틀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지 정말 말하기도 너무 벅차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너무도 정말 그 순간순간을 주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니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도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더라도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회가 된다면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24시간 정말 큰 힘을 얻으면서 극복하길 바라고 원하지요, 제가. 많은 이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로서 일원이 되어서 큰 축복과 은혜를 주길 바라고 내가 또 받잖아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저 또한 정말 선교사로서 참여할 거를 다짐할게요.
1: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믿고 헌신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잘하는 거라곤 없는 시대에 뒤떨어진 어중이 떠중이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약점이 있었어요. 목숨을 위해 두 번이나 양심을 팔고 거짓말을 되풀이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까요?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떠한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한 나라를 세우려고 토한 거짓과 약함을 용서하고 그의 선한 심령을 보셨습니다. 그러니 나의 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아시고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나무엔의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찬양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아마도 부메랑에 대해 보거나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원래 부메랑은 호주의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사냥 도구였으나 지금은 인기 있는 기념품과 장난감이 되었다. 알파벳 L 모양의 가벼운 나무 조각을 숙련된 전문가가 던지면 회전하면서 날아가다가 원래 자리로 되돌아온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결국은 우리 몫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해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바꾸셔서 힘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영향은 우리를 해하려 했던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간다. 어느 누구도 고통과 실망과 배신을 경험하기를 바라지 않지만 우리의 상처가 우리를 파멸시키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위로를 얻는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집어던지든 간에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용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신다. 인생이 우리에게 속임수를 던질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우리 삶의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을 믿으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아카펠라 힘스의 Breathe on me, on breath of God.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박신화 콰이어의 찬송.

한곡 들으시고요. 오화평님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피아노 연주 찬송 내주님 입으신 그 옷은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즈의 찬송 연유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던진 말과 행동이 언젠가는 다시 되돌아온다는 사실이 어찌 보면 참 무섭지만 진실된 말이기도 한데요. 부메랑의 효과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나의 선한 말과 행동도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옵니다. 작은 배려, 진심으로 도왔던 마음들은 언젠가는 따뜻함으로 자신에게 돌아오겠죠. 어떤 부메랑을 던질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메랑을 던지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늘 행복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향기로운 찬송 끝곡으로 에브리 투 메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영나의 함께 행복. 샬롬, 행복한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행복지기 박영나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성가대일까요? 아니면 목사님의 설교일까요? 아무리 화음을 멋지게 연주하는 찬양일지라도, 또 아무리 좋은 설교일지라도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바리새인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말은 없는데요. 교회도 가끔 이런 태도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제도를 비판하고 교회 건물의 크기를 보고 또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나 제도 또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근거가 아닌데요.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박영나와 함께 행복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들려드린 곡은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앨범 가운데서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박영라의 함께 행복 듣고 계십니다. 박영라의 함께 행복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여러분 만나고 있어요. 은혜의 찬양들과 말씀 또 삶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준비한 찬양 들려드릴게요. 먼저 지명현의 내 진정 사모하는 들으시고요. 이어서 지선의 음성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나눌게요.

함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향기나는 이야기.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이은혜님의 그림 묵상집 천국의 숲을 통해 삶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 나눌게요. 하나님이 마음에 그림을 그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심상이 떠나지 않는데요. 사명입니다. 달기 오랜 시간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림을 오래도록 품고 있으면 언젠가 사명이 부화하는 순간이 오는데요. 생각만 했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근두근.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복음을 그려나가시는 일에 동역하게

함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오늘은 이은혜님의 천국의 숲 중에서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믿음인데요. 의심, 분노, 불안, 공포, 슬픔과 혼란, 염려 등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요. 담당하십니다. 믿음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사람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음을 기억하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일에 함께한 박영나의 함께 행복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행복지기 박영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울산 북부교회 정동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북부교회 정동원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치고 힘드실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그리고 누구를 만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은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의 시기와 오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정처 없는 도망길, 끝없는 사울의 추적, 그리고 아슬아슬한 위기의 탈출. 이런 고난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다윗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때 다윗은 목숨을 구하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이

곳에 있는 성소를 찾아갑니다. 그때 당시 성소에 있던 제사장은 아이멜렉이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지쳐 쓰러질 것 같으니 떡이나 아니면 다른 먹을 음식이 있으면 좀 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에게는 보통의 떡은 없었고 대신 제단에 올리는 거룩한 떡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떡은 진설병인데 제사장 아이멜렉은 이 거룩한 떡,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 말씀에 따르면 이 진설병은 오직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아이멜렉은 이 진설병을 지금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런 아이멜렉과 다윗의 행위를 두고 정죄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아이멜렉과 다윗의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아이멜렉과 이 다윗의 행동이 문자적인 율법의 규정을 어긴 행동이었지만 그 율법의 정신에 의거하여 생명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해석하신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성소에서 먹은 이 거룩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에서 지친 우리에게 활력이 넘치고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이 거룩한 떡을 먹은 후에 이제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내어달라 요청합니다. 그런데 마침 성소에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골리앗의 칼이 그 성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사용하셔서 약탈자 블레셋을 이 단번에 꺾어버리신 그 위대한 승리를 기념할 목적으로 골리앗의 칼을 성소에 두었던 겁니다. 아이멜렉이 이제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기 골리앗의 칼 말고는 다른 칼은 없습니다. 이때 다윗이 말합니다. 그 좋은 무기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칼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제 다윗은 그 칼을 차고 길을 떠납니다. 다윗은 허기 졌으며 심히 지쳐 있었고 무방비인 상태로 이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힘과 능력을 얻고 무기까지 갖춘 든든한 모습으로 성소를 나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지치고 힘들 때 달려 들어가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성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남으로 양식과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성소가 있으십니까? 저는 저의 나이 30대를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이 사법고시 공부로 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신림동 고시촌은 정말 살벌한 동네입니다. 이곳에는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학생들이 다 모이는 곳인데 그러니 이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합격하기 위한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한 겁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 낙오한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실패와 좌절감을 견디지 못해 1년에 서너 명씩은 꼭 자살하는 동네가 바로 이 신림동 고시촌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니 이 고시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겁니다.

그리고 참 돈도 많이 듭니다. 학원비는 어찌 그리 비싼지요. 제가 저희 집 기둥뿌리를 마구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고시 공부를 하면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아르바이트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지친 광야와도 같은 고시 생활 속에서도 저에게 영의 양식과 새 힘을 공급해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공부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다시금 새 힘을 얻고 교회의 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힘들 때, 그리고 위로가 필요할 때 저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법고시에 실패하고 이 부산에 있는 집으로 내려왔을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싫었습니다. 나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를 잃어버리자 깊은 절망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일들에 실패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저는 그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패와 낙담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다시금 저를 일으켜 세운 것은 다름 아닌 교회였습니다.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교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일어날 힘이 없는 저를 우리 주님은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모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

지치고 힘이 없고 저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무기 하나 없는 저는 그 교회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서 나올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새 힘을 얻었습니다. 또한 저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갔습니다. 지금 이 길이 저에게는 너무 좋고 행복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바쁘게 사는 우리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성소에서는 세상에서 지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혹시 힘이 드십니까? 지치십니까? 새 힘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십시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 좋은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보내주세요. 받는 사람 번호에 우물정 3927을 기입하시고 예수라고 적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좋은 교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바자회와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바자회 예은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블이치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블이치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블이치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을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길가에서 만난 예수. 안녕하세요. 요영미 아나운서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아시는 말씀이죠? 아는 것에, 읽는 것에 그치지 말고 삶 속에서 살아내고 계신가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살면서 어렵고 무거운 환경에 넘어져 쓰러지지 마시고요.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면서 네, 또 두드리며 나아가시면 좋은 일이 반드시 있으실 겁니다. 잠시 뒤에 이기재 선교사님 만납니다. 오늘 첫 찬양은요. 샬롬 노래 선교단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0: 네, 어서 오세요. 이길재 선교사님.
1: 네, 안녕하세요. 이길재 선교사입니다.
0: 네, 우리가 지금 1800년대를 살고 있어요.
1: 네, 맞습니다.
0: 오늘은 1800 이제 후반부죠. 76년.
1: 네. 네. 네.
0: 자, 그 지난 시간에 대동강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님 1866년이었습니다.
1: 네네.
0: 자, 오늘은 그 뒤로 갑니다.
1: 네, 10년쯤,
0: 앞으로 간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제 우리 쪽으로 오는 거죠.
1: 네, 네. 한 10년쯤 지난 시기네요.
0: 네,
1: 1876년이니까요.
0: 네.
1: 근데 1870년대 초반은요. 조선은 흥선대원군의 집권기에 세국정책을 유지하던 시기였어요. 1866년 앞서 소개해 주신 병인 박해, 병인 양뇨가 일어났고요. 1871년에는 신미 양뇨를 거치면서 서양 세력에 대한 불신이 매우 커졌던 때예요. 그래서 전국에 척화비, 외국인과 만나서 교통하면은 다 역적이야, 나라 팔아먹는 놈이야 라는 의미의 척화비를 세우고 서양 종교를 받아들이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일로 이렇게 지내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0: 그러니까 선교사가 조선에 정식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1: 그렇죠.
0: 네.
1: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힘을 키우지 못한 조선은요.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조약으로 조선도 중국과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이제 문호를 개방하게 됐던 거죠.
0: 네.
1: 아직 개신교 선교의 문이 열린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국회에 닫혀 있던 조선의 바깥 문이 조금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던 시기였습니다.
0: 그래요. 일본과 맺은 불평등 조약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1: 맞아요. 맞아요. 일본인이 조선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조선이 처벌할 수 없는 치해 법권까지 인정하는
0: 네.
1: 아주 불평등한 조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조금 다른 문을 열고 계셨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땅에서 생을 마친 뒤에도 조선의 문은 곧바로 열리지 않았잖아요.
0: 네.
1: 오히려 병인 양뇨와 신미 양뇨를 겪으면서 서양에 대한 경계가 더 강해졌습니다.
0: 네.
1: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조선 땅에 들어오지 않고도 조선을 위한 선교를 준비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 존 로스였습니다.
0: 조선에 들어오지 않고 조선 선교를 준비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1: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건데요.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다면 성경을 먼저 보내주자. 조선 사람을 만날 수 없다면 조선 사람이 오가는 길목을 찾아가자. 이게 존 로스 선교사님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0: 네.
1: 그는 닫힌 문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고 두드리고 두드린 선교사였습니다.
0: 조선을 향한 두드림을 멈추지 않았던 존 로스 선교사. 어떻게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지셨을까요?
1: 선교사님은 1842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셨더라고요.
0: 네.
1: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30살이 되었던 1872년에 중국 동북 지역 선교를 위해 만주로 향하셨어요.
0: 네.
1: 그곳에서 먼저 와 있었던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와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선임 선교사들을 통해 몇 해 전 조선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0: 네.
1: 우리 지난 시간에 소개했었는데요.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중국에 입국 후에 아내를 잃는 어려움이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0: 그렇죠.
1: 사실 존 로스 선교사님도 중국에 도착해서 스튜어트라는 사모님께서 첫째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그만 순직하시게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같은 아픔을 겪었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에서 순교한 이야기가 존 로스 선교사님의 마음을 조금 터치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0: 네, 그래요. 자, 지난 시간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가 이제 오늘 존 로스 선교사님으로 연결이 되는 거네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같은

0: 아픔을 겪은 것도
1: 그러니까.
0: 있고요. 또 선교사님이 찾아가려고 했던 조선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찾아가려고 했던 것.
1: 네.
0: 토마스 선교사님은 바닷길을 이용했다면 존 로스 선교사님은 육로를 이용하시거든요.
1: 네.
0: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의 소식은 국경 밖에 다른 선교사들이 조선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님도 조선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 길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 안으로 직접 들어갈 수 없던 시대였습니다.
1: 자, 들어올 수 없고 쇄국 정책이었고, 그죠?
0: 네네.
1: 어디서 조선 사람을 만나요?
0: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 교역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찾아갔던 거예요.
1: 네.
0: 바로 고려문이라는 곳인데 선교사님은 1874년 처음 그곳을 향하세요. 조선에 들어갈 수 없다면 조선 사람들이 나오는 길목에서 그들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1: 네. 고려문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0: 우리나라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너 중국 쪽으로 이어지는 교역의 길목에 있었던 네. 곳이에요. 조선 상인과 중국 상인이 만나 물건을 사고 팔던 곳이었죠. 선교사님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조선 사람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선교의 접점으로 그 지역을 바라보셨어요. 그는 조선인을 만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요. 그 노력과 수고가 글로 남겨 있습니다.
1: 나는 가능한 한 조선인들과 조선에 관해 많은 것을 알아보려고 그들이 내 방에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했다. 그들은 서구 나라에 관하여 배우기 위하여 많은 질문을 했지만 내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조선인에 대한 나의 열정은 나의 발걸음을 다시 고려문으로 향하게 했다.
0: 이렇게 글이 이어집니다.
1: 네.
0: 드디어 성공이 내 수고를 보상해 주었다. 몇 달간 머무를 수 있는 한 사람이 왔다. 그를 붙잡아 두는 것이 얼마나 불확실한가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돈을 아끼지 않고 그를 고용했다.
1: 네.
0: 그를 통해서 다른 유용한 작품 외에 요한복음을 번역하도록 했고 이어서 마가복음을 번역하도록 했다. 그는 중국어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성경의 중국어 번역본들을 구어와 문어의 형태로 이용할 수 있었다. 라고 기억하셨더라고요.
1: 네.
0: 1876년 존 로스 선교사님은요. 평안북도 의주 출신의 상인 이응찬을 만나게 돼요.
1: 네.
0: 그는 이응찬에게 조선말을 배우기 시작했던 거고요. 이 만남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선교사가 조선어를 배웠기 때문이 아니고요. 훗날 조선인들이 성경 번역의 주체로 참여하는 길이 열렸다는 것에 더 큰 의의가 있습니다.
1: 선교사가 일방적으로 번역한 게 아니고 네네. 조선 사람과 함께 번역했다는 말씀이시네요.
0: 네, 바로 그 점이 정말 중요한데요. 네. 존 로스 선교사님은 한글 성경은 한 외국인의 작품이라기보다 선교사와 조선인들이 함께 만들어 번역해야 되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이야기했던 분이세요.
1: 네. 성경을 번역하려면 그래도 조선말을 제대로 알아야
0: 그렇죠.
1: 했을 텐데요.
0: 네네.
1: 자, 찬양한 곡 듣고 나서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0: 네, 김대환의 은혜 아니면 들으셨어요. 자, 로스 선교사님, 언어 연구 어떻게 하십니까?
1: 네, 선교사님은 우리말을 배우는 것에 멈추지 않으시고요.
0: 네.
1: 후배들을 위해서 코리안 알파벳 책, 그러니까 한국어 교본을 만들어주세요.
0: 네.
1: 1877년 조선어 학습서인 한국어 교본이란 책을 만들어내시고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들의 말을 배워야 합니다. 라고 후배들에게 역설했던 분이세요.
0: 네.
1: 저도 이 부분은 선교적으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나라 말을 배우는 거예요.
0: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내 말부터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언어부터 배우자.
1: 맞습니다.
0: 이런 주의네요.
1: 네. 선교는 사역보다 앞서 듣고 배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0: 네.
1: 존 로스 선교사님은 조선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조선의 언어를 배우고 언젠가 말씀이 조선 사람들의 입으로 읽힐 날을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조선어 공부가 그렇게 쉽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힘드셨을까요?
1: 뭐 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쉽게 공부했던 영어 go의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는 세 가지 변화가 있잖아요.
0: 네.
1: go, went, gone.
0: 네.
1: 제가 gone 그랬더니 제가 가리키는 학교의 학생들이 선생님 gone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0: 발음이 한국식

0: 발음이.
1: 네, 요즘 친구들은 발음이 너무 좋아요.
0: 아, 너무 좋죠.
1: 근데 우리말은 아홉 가지 다른 표현을 배우셔야 했대요. 동사 가다에 어근은 가거든요. 근데 들어보세요. 가우, 가시, 가라, 갔소, 갔음마, 갔너니, 갔소, 갔음매, 갔다.
0: 진짜 많다.
1: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평서문과 의문문과
0: 그렇죠.
1: 과거가 달라요.
0: 맞아요.
1: 그리고 양반을 만날 때는 나보다 신분 높은 사람 만날 때는 교회 가우 해야 되는 거고
0: 네.
1: 나와 같은 계급을 만날 때는 교회 가시 나보다 아래 것들 만날 때는 교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됐대요.
0: 그렇죠.
1: 당시 조선은 반상제도, 신분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는 경어를, 동일한 사람에게는 평어를, 그리고 하층민에게는 비어를 사용했던 거지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그 말을 다 외우셔야 됐던 거고요.
0: 아니, 더 네. 평안도 사투리잖아요. 이게
1: 네,
0: 다.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너무 재밌어요.
1: 더 힘들었던 건 네. 평안도 사투리로 우리말을 배우셔야 됐다는 거고요.
0: 네. 네. 이응찬 선생이 이제 그 상인이라고 하셨잖아요.
1: 네네.
0: 이분이 이제 조선 사람들 이분만 혼자 한 건 아닐 것
1: 맞아요.
0: 같고
1: 맞아요.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0: 그렇죠.
1: 함께하게 되죠.
0: 번역을 같이 하신
1: 맞아요.
0: 거죠.
1: 맞아요. 그분의 이름은 백홍준, 김진기, 이성아, 서상륜 같은 조선인들이에요. 이 방송 과정 가운데 몇몇 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냥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 네.
1: 흐름상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함께 사역합니다. 이들은 조선어 표현을 다듬고 성경을 번역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초기 성경 번역자들이에요. 번역 과정에서 복음을 접한 이들 가운데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0: 성경을 번역하면서 공부로 시작한 거잖아요.
1: 네네.
0: 곧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선교가 됐네요.
1: 맞습니다. 성경을 조선말로 옮기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먼저 읽었고요.
0: 그렇죠.
1: 그 말씀을 통해 신앙을 갖게 됩니다. 성경 번역의 결과가 책 한 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0: 예.
1: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구조가 만들어지게 됐던 거죠.
0: 실제로 우리 한글 성경 언제 출판되기 시작했나요?
1: 가능한 연도를 지정하는 게 좋을 것
0: 예.
1: 같아요. 책은 물론 그 전에 번역이 됐겠죠. 1882년 예수, 성교, 누가 복음 전서가 간행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첫 번째 쪽성경은
0: 네.
1: 누가 복음이었어요.
0: 아.
1: 이후에 다른 복음서와 신약성경이 차례로 출판되고요. 마침내 1887년 예수, 성교, 전서. 그래서 우리나라 신약성경이 처음으로 완역되고 이 성경이 처음으로 완역된 곳이 중국 심양의 동관교회란 교회입니다.
0: 아, 1885년 언더우드와 아벤젤러 선교사가 조선에 왔으니까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 1882년이었잖아요.
1: 네네.
0: 최초로 만든 게 누가복음전서인데 우리말 성경이 먼저 만들어지고
1: 그렇죠,
0: 있었네요.
1: 그렇죠.
0: 와.
1: 이것이 한국 선교 역사의 아주 독특한 장면이에요.
0: 아, 그렇구나.
1: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준비되었던 나라.
0: 야, 일하시네 하나님. 네. 와.
1: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믿음을 가진 조선인들이 먼저 생겨났던 나라.
0: 네.
1: 복음의 씨앗이 선교사들의 입보다 조선 사람들의 손에 들린 성경을 통해 먼저 전해지게 됐던 겁니다.
0: 네. 이 가운데 서상륜 선생 이야기. 귀에 많이 들렸던
1: 맞아요, 맞아요.
0: 많은
1: 앞에도.
0: 그 성경 번역하신 분들 중에서 궁금한 분 중 한 사람이었거든요.
1: 네네.
0: 소리 이야기 있죠?
1: 연결이 되어
0: 네.
1: 있죠. 아, 서상륜 씨는 선생은 만주를 오가던 상인이었어요.
0: 네.
1: 중국의 영구 지역에서 병을 앓다가 이제 아마 장티푸스라고 좀 전해지긴 하는데
0: 네.
1: 정확한 병명은 뭐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회복을 합니다. 이후 존 로스 선교사님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되고 성경 번역에도 참여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에 한글 성경을 가지고 조선으로 들어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0: 그래요. 선교사는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1: 네네.
0: 조선 사람입니다. 조선 상인 서상륜. 성경 들고 왔어요?
1: 맞습니다.
0: 네.
1: 저는 이 장면을 아주 중요하게 보는데요. 문은 선교사에게 닫혀 있었지만
0: 네.
1: 조선 사람들에게는 길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늘 다니던 곳이었으니까요.
0: 그렇죠.
1: 하나님께서 국경 밖에서 조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들의 손에 말씀이 들려 다시 조선으로 보내지게 됐던 거죠.
0: 네.
1: 그 조선인들은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조선 강군에게 발각되어

0: 성경을 불에 태워 압록강에 버려야 했던 한 매서인의 이야기가 들려요.
1: 네.
0: 이제 국경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검문하는 군인들이 오니까 그들이 오기 전에 성경을 불태워가지고 압록강에다가 뿌렸던 거죠.
1: 네네.
0: 존 로스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마음 아파하셨대요. 성경 한 권이 번역되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고
1: 그러니까.
0: 그 한 권이 책으로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땀 흘림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성경 씻은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성경 태운 죄를 입는 사람마다 크게 성장하리다 라고 말이죠.
1: 그렇습니다. 이러한 수고와 눈물, 기도를 통해서 한글 성경이 우리 민족에게 전해졌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입국하기 이전에 존 로스 선교사, 조선인들의 헌신, 열정을 통해서 성경이 번역, 출판, 반포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조선으로 들어와 또 교회를 개척한 이들도 있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상윤 형제, 그러니까. 또 동생 서경조 이분 이야기를 할 건데요.
1: 네.
0: 황해도 소래에 가면 우리나라 최초의 신앙 공동체라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1: 네.
0: 거예요. 1883년 6월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앙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1885년 선교사들이 제물포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성경을 읽고 예배하는 조선인 공동체가 존재하게 된 배경에 로스 선교사님의 성경 번역 사역이 있었습니다.
1: 그 존 로스 선교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요.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진 얘기만큼이나 이 조선 밖에서 준비한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0: 네, 네 맞습니다.
1: 네, 다시 느끼게 되네요.
0: 존 로스 선교사님의 조선 선교는 들어가는 선교 이전에 준비하는 선교였어요.
1: 그렇습니다.
0: 첫째, 사람을 만나기 위해 국경의 길목으로 가셨고요.
1: 네.
0: 둘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저 언어를 배우셨고요.
1: 네.
0: 셋째는 현지인과 함께 성경을 번역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인이 직접 말씀을 들고 자기 민족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셨던 게 존 로스 선교사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의 원리였습니다.
1: 네, 선교의 주인공을 자신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점, 이것도 인상적입니다.
0: 맞아요. 선교사님은 자신의 이름보다 이응찬, 백홍준, 서상윤, 김진기, 이성아, 뭐 이런 분들의 조선인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바라셨던 분 같아요.
1: 네, 네.
0: 한국교회의 시작에는 외국 선교사의 헌신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배우고 번역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국경을 넘었던 조선인들의 헌신도 있었습니다.
1: 네. 이번 두드림 이야기는 문을 두드리는 방법을 더 많이 연구해야 한다.
0: 네.
1: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맞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평생을 살았지만 누구보다 조선을 사랑했던 존 로스 선교사님이 그의 눈물과 기도 그리고 끊임없는 발걸음 조선의 빗장을 조금씩 풀어내는 열쇠가 되었던 거지요.
1: 네.
0: 1910년 건강 악화로 본국으로 돌아간 로스 선교사님은요. 5년간의 허락된 삶 속에서 많은 설교와 글을 통해 한국과 만주 지역에 대한 사랑을 끝없이 표현하셨대요. 1915년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부르심을 받들 때까지 조선의 문을 두드렸던 선교사가 바로 존 로스 선교사님이었습니다.
1: 네. 문이 닫혀 있으며 우리는 보통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0: 네.
1: 네.
0: 선교사님은 닫힌 문을 핑계로 멈추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문이 열리는 순간만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문이 닫혀 있는 시간에도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언어를 배우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1870년대 조선의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존 로스 선교사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셨지요. 그리고 그 준비가 훗날 한국교회의 놀라운 출발점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두드리는,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네, 존 로스 선교사님 성경 번역 이야기 준비하는 선교사 예,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길재 선교사님 다음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1: 네. 길가에서 만난 예수, 오늘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차곡차곡 쌓아놓으시고 계시죠?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두드리는 선교사님들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받으신 은혜, 청취 소감 보내주세요. 샵 1069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님아 춘천 양념 순살 닭갈비 드리겠습니다.

헤어질 시간입니다. 오늘 끝 찬양은 홀리원의 성경책 준비합니다. 제작의 문명선 아나운서 요영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

한국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바자회와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바자회 예은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블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블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블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대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비전교회 윤재덕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비전교회 윤재덕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 소식을 다른 친구에게 전해줄 때 뭐라고 하시면서 전해주시나요? 친구야, 친구 아버지가 오늘 새벽에 죽었단다,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보다 이렇게 말하죠. 친구야, 친구 아버지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대. 아니면 친구야, 친구 아버지가 말이야 오늘 새벽에 세상을 떠나셨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었을 때 표현하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죠. 소천하셨다, 별세하셨다, 돌아가셨다, 세상을 떠나셨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씁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왜 돌아가셨다고 할까요?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어디선가 왔다는 것입니다. 왔던 곳이, 온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왔던 곳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왔던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으면 돌아갔다는 말을 하는데 문제는 어디로 돌아갔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론가 돌아가긴 했는데 막연하게 돌아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죽는 것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론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사람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지 않고 200년, 300년, 500년, 1000년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시 황제는 늙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찾았지만 그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는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가수 최희준 씨는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됩니다. 정체 없이 흘러가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목적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암 말기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후회합니다. 아,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더 하다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돌아갈 목적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지를 모르면 포류합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배들도 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침반을 보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침반이 고장나버릴 경우에 목적지를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때 그 배는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방황하고 방탕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찾지 못해서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목적지를 알고 가는 것과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나그네요, 여행객과 같습니다. 여행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짐을 싸서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탈 때도 가방을 챙겨 타는 것이고 숙소가 바뀔 때도 짐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기간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요, 여행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께로 왔지만 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그가 가는 종착지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멸망받아 지옥 가야 될 인생에게 하나님의 품인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했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할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나의 선행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눈을 감아도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못 가요. 자식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나는 못 가요고 억지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억지 부를 수도 없고 억지 부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부르시면 두 손 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를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0: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교회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천국에서 눈을 뜨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돌아가셨다 라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 걸까요? 우리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 집, 저 천국입니다. 죽음 이후 천국에 가고 싶다 하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거나 상담하길 원하시는 분,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필요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당신을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경에 무린 고수를 찾아서. 네, 성경에 무린 고수를 찾아서 코너입니다. 아,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시간을 기다려주시고 일부러 제 시간에 맞춰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까지 늘어났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극동방송 오래 애청하신 분들은 주나목의 워십 투게더라는 프로그램 아실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오래 진행하셨고 지금은 미국 뉴저지 갈보리 교회 담임으로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계신 문정웅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림 고수 코너가 이렇게 여러분 유명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부산까지 오시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극동방송에서 커서 극동방송에서 그 은혜로운 시간들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또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 뉴저지 갈보리교회 문정훈 목사라고 합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아, 연예인들이 뭐 예능 프로 출연해서 MBC의 아들이다, KBS의 아들이다 하는데 극동방송의 아들이다. 이 정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 네, 좋습니다.
0: 아, 근데 원래 그 동생분과 함께 주나목이라는 찬양사역팀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고 네. 극동방송 진행도 오래 하셨는데 네. 그 성경의 무림고수를 또 미국에서도 애청하셨다고 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목사님.
1: 네, 제가 미국에서 네. 이제 여러 가지 성경 프로그램이나 또 신앙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는데요. 네. 특별히 이 무린 고수를 보면서 이번에 한국 여행을 결정할 정도로 아. 이번에 꼭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0: 감동의 물결이에요. 물론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정말 이 무린 고수 출연이 그 네. 한국 방문 목적 중에 하나라고요.
1: 네,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0: 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박수를 쳐드립니다. 무림 고수가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일부러 오실 만큼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뉴저지 갈보리 교회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려야겠네요.
1: 네, 제가 섬기는 뉴저지 갈보리 교회는요, 이 뉴저지에 있는데, 그러니까 뉴저지겠죠.
0: 그렇죠.
1: 뉴저지는 약간 도너츠처럼 생겼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게 길게 생겼는데요. 어허. 북부, 중부, 남부로 나뉘어집니다. 이제 제가 있는 중부 뉴저지는 네. 저는 이스트 브런즈윅이라는 곳에 있는데요. 한 20분 정도 가면은 뉴 브런즈윅이라고 있습니다.
0: 네.
1: 이제 옆 동네죠.
0: 어허.
1: 거기에 이제 뉴 브런즈윅 신학교라고 어허. 가장 오래된 신학교가 있는데요. 바로 그곳에서 공부를 한 젊은 신학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지로 출발을 합니다.
0: 네.
1: 그분이 바로 언더우드입니다.
0: 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공부하신 지역이
1: 바로 뉴 브런즈윅입니다.

0: 있습니다.
1: 야, 그렇군요.
0: 그리고 또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요. 네. 저도 공부한 그 두루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1: 네네.
0: 거기 이제 감리교 학교인데요.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이 젊은 신학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1: 네.
0: 그분이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1: 아, 이게 웬일입니까?
0: 두 분이 일본으로 가셨다가 네. 거기서 배를 타고 제물포항에 같이 내리셔서
1: 야.
0: 선교를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이 바로 한국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1: 그러니까 미국하고도 중부 뉴저지 지역에 있는 두 젊은이가
0: 네.
1: 한국에 최초로 발을 딛게 된 선교사님 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군요.
0: 맞습니다. 야. 그래서 저는 그 중부 뉴저지가
1: 네.
0: 어찌 보면은 한국 교회의 고향과도 같은 영적인 고향과도 같은 곳이다.
1: 그러네요.
0: 라는 마음이 있고요. 또 네. 하나는 한국에 그 두 분이 오셔서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셔서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1: 네.
0: 근데 거꾸로 이제 미국은 그 기독교가 많이 쇠퇴됐습니다.
1: 네.
0: 또 이 한국에서 그 선교를 통해 자라난 목사가 다시 중부 뉴저지로 가서
1: 아.
0: 그곳의 회복을 위해 목회하고 아.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협력하여
1: 아멘.
0: 선을 이루게 하시는
1: 아멘.
0: 그런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1: 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네요. 야, 뉴저지 갈보리 교회. 그 중부 뉴저지에서도 사실 가장 큰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계신데.
0: 네, 중부 뉴저지에 조금 규모가 있는 두 교회가 있거든요.
1: 네, 네.
0: 네, 그래서 그 중에 한 교회에 또 하나님이
1: 아하.
0: 쓰시기 원하셔서.
1: 그렇군요.
0: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목사님, 사실 온누리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을 오래 하셨는데.
0: 네.
1: 제가 그때 알기로도 교회 내에서 목사님만 부서를 맡으면 부흥하고 굉장히 주목을 받는 목사님이셨단 말이에요.
0: 네.
1: 근데 어느 날 갑자기.
0: 네.
1: 지금은 뉴저지에 계시지만 뉴욕에 개척을 그것도 미국에서 한다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0: 네.
1: 그 어떤 사연이 있으셨어요?
0: 제가 오늘 교회에서 참 작은 자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 일본의 나리타 공항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전도 집회를 끝나고
1: 네.
0: 돌아오는 길에 하영조 목사님하고 한 좀 꽤 오랜 시간 동안 비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 네.
0: 그때 하 목사님이 이제 제가 여쭤본 거에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앞으로 그러면은 목사님 저는 어떠한 목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여쭤봤더니
1: 네.
0: 당신이 이제 하영조 목사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모든 목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1: 네.
0: 이제는 나한테 배우지 말고 당신이 새로운 거를 더 큰 거를 개척해야 된다고 도전을 주셨어요.
1: 개척하라고요?
0: 그 사실은 오늘의 교회 안에서 새로운 사역을
1: 아.
0: 만들어가라는 말씀이셨습니다.
1: 네.
0: 그런데 그때 저는 말씀하신 대로 그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아, 하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신 것처럼
1: 네.
0: 나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또 저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또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를 개척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요. 그다음에 개척을 한다면 어떻게 개척할 것이냐라는 그거에 대한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기 시작했을 때
1: 네.
0: 어린 시절부터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거든요.
1: 야.
0: 하나님이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
1: 네.
0: 그렇게 기도하던 가운데 뉴욕이라는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1: 갑자기.
0: 네. 네, 왜냐하면 뉴욕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종이
1: 그렇죠.
0: 가장 많은 언어로 가장 많은 문화가 복합되어 있는 곳이라
1: 네.
0: 거기서 개척을 해서 다문화 다민족 교회를 세우면 그곳에서 훈련받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다시 자기 나라의 선교사로
1: 네.
0: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과 동일한 효과로 교회를 세운다면 그떤 선교적 교회 세운다면
1: 야.
0: 뉴욕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아무 연고 없이 일단 그냥 뉴욕을 가기로 결심을 하고 뉴욕에 개척을 해야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떠났습니다.
1: 허 목사님이 당황하셨겠는데요.
0: 네.
1: 교회에서 새로운 사역을 지금 하라고 도전을 준 건데
0: 네.
1: 이 젊은 목사님이 아 목사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미국 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개척을 하실 때 특히 대형교회 계셨잖아요.
0: 네.
1: 교회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 받는다든지
0: 네.
1: 아니면 요즘에는 뭐 분리개척이라고 해서 장로님들 몇 분 또 성도님들 몇 분 이렇게 모아서 자리 잡을 때까지 지원하는 경우도 가끔 보게 되는데
0: 네.
1: 연고가 아무것도 없는 뉴욕에 갔을 때는 고생이 지금 예정된 길이었잖아요.
0: 네.
1: 처음에

0: 좀 많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1: 제가 개척하러 이제 떠나기 전에요.
0: 네.
1: 또 한국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뭐
0: 그랬겠죠.
1: 학교에서도 들어오고 또
0: 네.
1: 다른 교회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좀 이렇게 같이 목회 자기 당신은 이제 시골 교회를 가시면서 이제 좀 당신이 이렇게 맡아서 교회를 하면 어떻겠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 사랑해 주시는 제안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뉴욕을 떠난다는 것이 점점 무거워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0: 그랬겠죠.
1: 왜냐면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0: 그렇죠.
1: 가족을 생각하면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고생시키는 게 뻔했으니까요. 근데
0: 맞아요.
1: 그때 우리 사모가
0: 네.
1: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지 않았냐. 왜 머뭇거리냐는 거예요, 저한테.
0: 야.
1: 그래도 우리 사모가 또 그냥 용기를 주고 또 자기가 그 결혼한 다음에 저도 몰랐는데 그만 원, 이만 원, 그살거안 사고 또 이렇게 그 가게에 필요한 걸 아끼면서 이제 모아놓은 비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종잣돈이라 그러죠. 그거를 씨앗을 삼아서 미국에 무조건 와서 1년 동안 월급을 받지 않고 일단 개척을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그냥 용기를 내서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좀 부흥을 좀 여러 번 경험을 해봐서 저는 가면 어느 정도는
0: 아, 이름도 있고
1: 그래도
0: 찬양 사역도 했고.
1: 네, 그래도 찬양 사역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좀 사람들이 좀 많이 와줄 줄 알았는데 정말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0: 계속 8명이
1: 계속
0: 가는 거야.
1: 8명이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끔 방문은 하는데 한주 방문하고 이제 개척교회의 가장 어려움이 부담이 되시니까 한
0: 그렇죠.
1: 주 그냥 예배만 드리시고 반갑게 식사하시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한 분도 안 오시니까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때 사실 한 영혼 한 영혼 챙기기보다는 그냥 그룹으로 이렇게 생각을
0: 그렇죠.
1: 하잖아요. 근데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0: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도 버릴 게 없고 틀림이 없으시네요.
1: 맞습니다.
0: 그렇게 뉴욕 한복판에 개척을 해서 놀랍게도 이민 교인들 여러분 130명까지 부흥을 하고 또 요에겐 또 별도의 간증을 여러분 참고하세요. 심지어는 세달아 살던 그 미국 교회, 원어민 교회, 담임 목회를 겸하면서 정말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루어내시는데, 오늘 저희가 모신 것은 사실은 성경의 무림고수, 성경 목회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요 얘기만 잠깐 하고 가죠, 목사님. 일단 목사님 교회에 등록을 하면 1년에 1도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놀라운 시스템을 만드셨다고
1: 네,
0: 그러는데, 또그
1: 맞습니다.
0: 시스템으로 성경 목회로 130명까지 이민교회가 부흥하는 경험을 하셨다고, 그 얘기 시작부터 잠깐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1: 저는 맨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첫 출발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정말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0: 아멘,
1: 원합니다.
0: 아멘.
1: 어떻게 하면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쭈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 다가오는 가장 큰 부분은 말씀 중심의 교회라는 의미가 목회자들도 그렇고 많은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0: 강해 설교 잘하시고.
1: 알아가지고 잘 설명해줘서 이해가 잘 되면 그게 이제 말씀 중심의 교회, 말씀이 강한 교회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고 또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교회 말씀 좋아. 이렇게 하면서
0: 맞아요.
1: 우리는 말씀이 중심이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과연 그 목사의 그 주일날 전하는 한 번의 말씀이 좋아서 그한 주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0: 아멘.
1: 그 만나를 하루를 두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신선한 그런 말씀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양식을 주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만나를 경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0: 아멘.
1: 그런데 그거는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직접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샘물과 같은 시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마셔서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교회가 돼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직접 읽는 것을 교회의 기본 시스템으로 해서

0: 목회자든 평신도든 그 리더들이든 누구든지 다 말씀 안에서 진정한 교회 생활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 그것이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의 비전이었습니다.
1: 본인을 포함해서 온 교회가 말씀 보는 교회를 만들겠다.
0: 누구도 핑계 대지 못하는 거지.
1: 목사님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 은혜로 8명이 같이 시작하시긴 됐는데 개척교회는 원래 죄송한 말씀이지만 처음 가는 분이 부담을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내가 좀더 헌신하고 짐을 짊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부담을 느끼는데 거기에다가 이 개척교회를 나오면은 무조건 성경을 봐야 돼. 안 보면 안 돼. 이러면은 더큰 부담을 느끼시지 않았을까요?
0: 근데 너무 감사한 부분은요. 그 여덟 분이 말씀에 배고픈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 때 누구보다 가장 격려하면서 우리 교회의 가장 그큰 능력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는 잘될 거라고 이 같이 기도하면서 확신해 주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항상 제가 표현하는데요. 약간 영적 전투에 봉지들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1: 여덟 분의 특공대를 만나게 하셔서
0: 맞습니다.
1: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돌파해 나가는데, 여러분 지금 시작할 때부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요거 되게 궁금해 하셨을 텐데, JUM, 줌 말씀 읽기표라는 걸 목사님이 갖고 오셨거든요.
0: 맞습니다.
1: 요게 1년에 1독을 하게 만든 말씀 읽기표인데, 지금 목사님 시무하시는 교회에서는 온 교인이 이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기존에 우리가 많이 느꼈던 평삼주오, 평일석장, 또 주일 다섯장에서 1년에 1독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읽기표를 중심으로 목사님 포함 온 교회가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결국은 엄청난 부흥을 맛보게 되고 교회가 튼튼해졌는데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찬양 한 곡으로 은혜 받고 돌아와서 이제 구체적으로 특별히 오늘은 장로님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우리 목회를 준비하시는 신학생 여러분들이 이 말씀 통독 중심 목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 찬송회 와도 되겠죠, 목사님? 이렇게
0: 좋습니다.
1: 약간 말씀을 드려야 기대를 더 하십니다. 찬송으로 은혜 받고 돌아와서 목사님의 구체적인 간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오늘은 멀리 미국 뉴저지에서 오신 문정욱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 한복판에 8분,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나게 하신 8분과 개척을 해서 네. 130명까지 개척이 되는 기적을 보셨는데
1: 네.
0: 아, 이 성경 읽기표는 이제 소개를 좀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목사님.
1: 네.
0: 이게 JUM, 미국에 오셔서 이제 영어로 만드셨네요.
1: 네, 맞습니다.
0: 줌 성경 읽기표인데 이게 무슨 약자입니까?
1: Jesus United Mission.
0: 아, United Mission.
1: 네, 그래서 선교적 교회입니다.
0: 선교적 교회. 네. 줌 말씀 읽기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얼핏 봐서는요, 목사님.
1: 네.
0: 1월 창세기부터 해서 12월 계시록까지.
1: 네.
0: 우리가 평소에 뭐 늘 사용하는
1: 네.
0: 성경 읽기표와 죄송하지만 뭐가 다른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0: 이게 무슨 차이가 있고 어떻게 만든 거예요?
1: 맞습니다. 네. 보통 딱 보게 되면은
0: 네.
1: 다른 성경 읽기표랑 별로 이렇게 차별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0: 네.
1: 근데 제가 맨 처음에 개척을 시작했을 때 첫날 제가 처음 개척해서 미국에 간 첫날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0: 네.
1: 정말 말씀 중심의 교회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이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0: 네.
1: 그래서 말씀을 펼쳤습니다.
0: 어허.
1: 일단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주장하기 전에
0: 네.
1: 내가 먼저 실천해야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요.
0: 어허.
1: 그리고 이제 그 365일 빈칸을 만든 다음에
0: 네.
1: 거기에 이제 적기 시작한 거예요.
0: 그래서
1: 맨 처음에는 그 일반적인 읽기표처럼
0: 네.
1: 이제 그 전체 성경의 장수를 이제 나눠가지고
0: 360으로 나눈 거죠.
1: 그렇죠. 365로 나눠서
0: 네.
1: 이제 권별로 이렇게 좀 조금 조정하는 정도로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길이가 천차만별이거든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몇 장씩으로 나누는 게 그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0: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엄청 길잖아요.
1: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서 맨 처음에 다시 다듬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0: 네.
1: 읽으면서 이게 정말 그 이렇게 몇 장 몇 장 읽는 게 효과가 있느냐
0: 아하.
1: 봤더니 이게 어디 되는 길고 어디는 짧기 때문에
0: 네.
1: 이 장수를 정할 때 직접 읽고 정한 거랑
0: 야.
1: 그냥 기계적으로 나누는 거는 차이가 많습니다.
0: 아, 그 목사님은 정말 읽으면서 가능하면 매일 읽는 분량이 좀 비슷하게 나올 수 있도록
1: 맞습니다.
0: 그렇게 365일을 쪼개셨네요.
1: 네. 그래서 첫 해에는 그렇게 읽으면서
0: 네.
1: 제가 맨 처음 짰던 그 표에서
0: 네.
1: 조금씩 조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0: 아하.
1: 근데 이 조정이 몇 년이 걸렸냐면요.
0: 네.
1: 6년이 걸렸습니다.
0: 6년이요?
1: 네. 다 아하. 검증하고
0: 네.
1: 이렇게 운영했을 때 교회도 성도님들도 또 목회자들도 가장 적절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찾는데 6년이라는 세월을 투자했습니다.
0: 그럼 이게 지금 제가 특징을 보니까 매월 말에
1: 네.
0: 성경 한 권이 끝나요.
1: 맞습니다.
0: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예를 들면은 4월 말을 보면 역대하 36장으로 딱 끝나는데
1: 맞습니다.
0: 보통 성경 읽기표는 그냥 기계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1: 네.
0: 역대하 뭐 33장에서 끝나고
1: 네.
0: 또 그, 다음 달 첫날 역대하 30 뭐 다음 장에서
1: 맞습니다.
0: 시작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1: 네네.
0: 이거 일부러 권별로 나누시면서 양도 또 계산하신 거군요.
1: 맞습니다. 모든 달마다
0: 네.
1: 각 권이 정확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절을 해가지고요.
0: 야.
1: 이제 전체적인 성경을 읽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0: 네.
1: 그래야 이게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0: 그렇군요.
1: 근데 그거를 다 배려해서 하는 게 한 번에 되지가 않고요.
0: 아하.
1: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0: 네.
1: 이걸 매일매일마다 검증을 해야지만 이게 딱 완성이 되더라고요.
0: 그렇죠.
1: 해놨는데도 또 다음에 되면은
0: 네.
1: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0: 또 바꾸고.
1: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별거 아닌 뭐 한 장 두 장

0: 왔다 갔다 하는 건데
1: 네.
0: 그 한 장 두 장이 갖는 차이가
1: 야.
0: 한 장을 바꾸려면요.
1: 네.
0: 전체를 조정해야 되는
1: 거죠.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그게 6년이 걸린 겁니다.
1: 아, 여러분 이게 그냥 있는 성경 읽기표 같지만 6년 걸린 성경 읽기표고 앞에는 줌 말씀 읽기표고 아, 뒤에는 아, 영어로 써 있네요. 줌 바이블 리딩 차트. 네, 얼른 다시 한글로 바꾸겠습니다. 아, 네. 영어와 한글을 다 포함하고 있고 미국 계신 분들이 쓰는 거니까. 아, 목사님께서 요거를 또 우리 성경의 무림구슬을 찾아서 가정 여러분들을 위해서 파일로 제공해 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방송 끝까지 들으시고 제가 댓글창에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도 붙여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귀한 선물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6년의 노하우를 그냥 공개하시네요.
0: 네.
1: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1년에 1독 하자. 요 정도로 권면하는 읽기표였으면 저희가 오늘 소개를 안 했을 텐데.
0: 네.
1: 목사님의 모든 목회 일정을 이 성경 읽기표를 따라가면서 했다.
0: 네.
1: 이게 조금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목사님.
0: 개척을 하면 네. 혼자서 다 해야 되거든요.
1: 맞아요.
0: 그리고 조금 동역자가 있더라도
1: 네.
0: 이제 교회 학교라든지 좀 교회 학교 부서를 조금 이렇게 같이 평신도 리더 중에
1: 네.
0: 아니면 전도사님 중에 이제 맡아주시지만
1: 교회
0: 전반적인 행정을 다 목회자가 해야 되고
1: 그렇죠.
0: 설교 준비도 목회자가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1: 혼자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도 네. 하셨을 거고.
0: 맞습니다.
1: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열몇 편의 설교를 그냥 고정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혹시 또 장례가 나거나
1: 아.
0: 특별 예배가 있게 되잖아요.
1: 네.
0: 그렇게 되면 또 신방을 가게 되잖아요.
1: 네.
0: 근데 제가 한 가지 원칙을 세웠던 게 같은 설교를 두 번 안 한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을 하는 바람에.
1: 아, 왜 기도하셨어요?
0: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특별 집회 다른 데 초대받았을 때 외에는
1: 네.
0: 교회 안에서는 장례식도 제가 항상 장례 나신 분을 기억하면서
1: 야.
0: 그 성경 본문을 정하고 새로 본문을 제가 준비하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뭐 20편이 넘게 한 주간에 설교할 때가 있었거든요.
1: 네.
0: 그럼 그걸 다 감당하려면
1: 어허.
0: 사실 주보 만들고
1: 맞아요.
0: 또 찬양 준비해야 되고 그 모든 순서를 다 준비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꼭 주의 강단에 성경 66권을 편식 없이
1: 아하.
0: 소선지서까지
1: 네.
0: 또 이 뭐 목회서신이나 아니 옥중서신이나 우리가 잘 다루지 않았던 성경들이 있거든요.
1: 네.
0: 성경 공부 외에는
1: 맞아요.
0: 그 모든 성경이 저는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돼야 된다 생각을 해서요.
1: 어허.
0: 그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
1: 아.
0: 그것이 바로 이 성경 읽기표를 만들고
1: 네.
0: 이 성경 읽기표를 이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 모든
0: 그 목회예요.
1: 네.
0: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 네.
0: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를 매일마다 읽고
1: 네.
0: 그다음에 이 새벽 예배를 이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1: 아, 네.
0: 그리고 주일 예배도 이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1: 기본적으로 지금 온 교회 교인이
0: 네.
1: 이 말씀 읽기표에 따라 성경을 통독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무하시는 교회 등록하면 아무리 못해도 1년에 1동을 하게 돼 있고
0: 맞습니다.
1: 10년 다니면 10동은 해야 되는
0: 맞습니다.
1: 거고
0: 맞습니다.
1: 아, 그리고 그러게 예를 들면은 목사님이 지금 1월 1일부터 창세기를 17일까지
0: 네.
1: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0: 네, 네.
1: 그러니까 첫 번째 1일부터 7일까지 21장까지
0: 네.
1: 성도들이 다 읽어 나가고
0: 네.
1: 그 주일이 되는 그 주일에는 목사님이
0: 그 본문을 주일 설교 본문으로 쓰는 겁니다.
1: 아, 그럼 새벽 기도 때는 그날 똑같이. 읽어야 될 분량대로 그 설교를 하시고
0: 맞습니다.
1: 주일 예배 때는 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은혜 받았던 내용을
0: 네.
1: 또 설교를 하시고
0: 맞습니다.
1: 야, 이 교인들이 목사님 말씀을 너무 잘 기억하겠는데요?
0: 그러다 보니까요.
1: 네.
0: 만약에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 네.
0: 이미 창세기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쭉 하면서 이제 창세기에 하나님의 영적 흐름이 있다 보니까
1: 네.
0: 주일 설교 준비가요.
1: 네.
0: 어떻게 보면은 뭘 할까가 아니라
1: 어허.
0: 오히려 지금까지 주중에 묵상했던 것 중에서
1: 네.
0: 가장 핵심들의 어떤 거를 전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1: 오히려 설교할 내용이 더 풍성해져서.
0: 네.
1: 야.
0: 그래서 주일 설교에 네. 이번 주는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실까가
1: 네.
0: 오히려 성도님들이
1: 네.
0: 그거를 오히려 맞추는 그런 뭐 게임하듯이 그런 어떤 주일 설교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요.
1: 아, 목사님 이거 너무 이상적이라서 지금 믿어지지가 않는데
0: 네.
1: 한 주 동안 말씀 읽어나가면서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
0: 네.
1: 야, 이 내 묵상하면서 은혜 받았던 요 얘기를 목사님이 하실까 아니면 다른 본문을 하실까?
0: 맞습니다.
1: 야.
0: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기차가 지나가려면
1: 네.
0: 레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 네.
0: 성경에 대한 레일이 있어야
1: 어허.
0: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을 때
1: 어허.
0: 다른 설명을 안 해도

0: 성경에 있는 깊은 거를 캐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 설명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1: 그렇죠, 맞아요.
0: 그런데 일단 레일이 깔리면은 기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1: 아하.
0: 그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1: 네.
0: 그러다 보면 성도님들의 대화가 달라집니다.
1: 아,
0: 이 언어가
1: 네.
0: 성경적인 나눔으로 바뀌게 되고요.
1: 네.
0: 그러면은 그 다음번부터는 이렇게 그 세상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1: 네.
0: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 되고요.
1: 야.
0: 성도님들 안에 대화 내용 자체가 성경 안에서 머물게 되니까요.
1: 네.
0: 교회 전체적인 영적인 수준이
1: 네.
0: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1: 야, 그온 교회가 지금 같은 본문의 성경을 읽어나가고 있고,
0: 네.
1: 목사님 설교도 그 본문 설교기 때문에
0: 네.
1: 얘기할 주제가 계속 거기 나올 수밖에
0: 그러니까
1: 없겠네요.
0: 매일마다 얘기하는 게 이번 주에 이런 말씀에서 이런
1: 야.
0: 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 뭐좀 다툴 때도 있고
1: 그렇죠,
0: 이러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그거는 잠깐 지나가고요.
1: 아하.
0: 결국은 그쪽으로 방향이 오더라고요.
1: 그럼 이게 이제 구체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0: 네.
1: 제가 지금 표를 보니까 1월 1일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해갖고요,
0: 네.
1: 9월에 말라기 4장으로 끝나요.
0: 맞습니다.
1: 이게 지금 1, 2, 3, 4, 5, 6, 7, 8, 9.
0: 네.
1: 이렇게 9개월
0: 네.
1: 동안 구약 본문으로 나가다 보면,
0: 네.
1: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구약 설교만 계속 듣게 되시는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1: 어떻게 보완하는 방법이 있나요?
0: 맨 처음에
1: 네.
0: 중간에 이제 새롭게 전도돼서 오신 분들은
1: 네.
0: 똑같은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 교회는
1: 그렇죠.
0: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1: 네.
0: 1년 12달 구약만 설교하냐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냐면
1: 네.
0: 보통 보면은 성도, 그 목회자들이 이 복음서나
1: 맞아요.
0: 서신서를 많이 설교하시거든요.
1: 맞아요.
0: 1년의 구성을 보면.
1: 네.
0: 근데 저희 교회는 1월부터 9월까지 구약을 설교하기 때문에 이제 성도님들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1: 그럴 수 있죠.
0: 조금 이제 고정관념 때문에 이제 딱딱하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1: 네.
0: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분명한 것은, 구약 성경의
1: 네.
0: 중심 내용은 구약의 역사적인 내용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1: 아멘.
0: 결국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1: 네.
0: 구약 성경이라도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1: 네.
0: 또 신약 성경도
1: 어허.
0: 그 안에 구약의 하나님이 준비시킨 그 영적인 준비 과정 속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요.
1: 그렇죠.
0: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만나게 됩니다.
1: 그러니까 본문만 구약 성경이다 뿐이지,
0: 네.
1: 사실은 구약을 통해 바라보는 예수님,
0: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는 거죠.
1: 복음.
0: 네.
1: 야, 그렇게 되는 거군요.
0: 맞습니다.
1: 새벽 예배도 그렇게 딱 본문 순서대로 가시고.
0: 네.
1: 근데 사실 제 목사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신약, 그 복음서,
0: 네.
1: 서신서 중심으로 설교를 비중을 많이 하시는 데는 또 이유가
0: 네.
1: 있고, 또 저희가 평생 교회 다녀도
0: 네.
1: 소선지서를 본문으로 설교 말씀을 듣지 못한 것도 사실은
0: 맞습니다. 네.
1: 목사님들 준비하기도 또 어려우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0: 근데 그게 이제 계속 하다 보면요.
1: 네.
0: 이제 저는 17년째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1: 아, 네.
0: 그러니까 그 본문이 올 때,
1: 네.
0: 이 생체 리듬이
1: 네.
0: 영적인 성경과 같이 가기 시작하면은,
1: 아.
0: 목회자도 되게 재밌어집니다.
1: 아, 재밌어집니까?
0: 네. 그리고 또 구약을 하지만,
1: 네.
0: 1월부터 9월 사이에 이제 수요 예배에서는,
1: 네.
0: 이제 이 신약 성경 강해를 하거든요, 그때.
1: 아, 수요일 때는 신약 강해를
0: 네,
1: 하시는군요.
0: 그래서
1: 네.
0: 그 어떤 균형을 맞추고요.
1: 와.
0: 또 10월부터 12월은
1: 네.
0: 신약 성경만으로 가기 때문에, 그때는
1: 네.
0: 지금까지 다루지 못했던 구약의 역사라든지
1: 아하.
0: 성경의 파노라마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균형감을 있게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1: 네.
0: 말씀의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요.
1: 네. 그러니까 목사님 실무하시는 교회는 어쨌든 그 성경 본문에 맞춰서 모든 교회 행사, 목사님 설교, 심지어 성가대 찬양, 찬양팀의 찬양 인도하는 찬양, 모든 프로그램이 이 성경 읽기표에 맞춰져 있다고 봐야겠네요.
0: 맞습니다.
1: 야, 그러니 이 교회에 등록을 하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굉장한 소외감을 느끼겠는데요?
0: 맞습니다.
1: 뭐 이렇게 시작하실 거 아니에요? 지난주 화요일 날 여러분 보신 그 본문처럼 이렇게 다 나가기
0: 맞습니다.
1: 시작하면,
0: 어제 본문은 이렇게 다
1: 아,
0: 나가는 건데.
1: 읽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0: 맞습니다.
1: 만든다. 아, 놀랍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 개인적으로도 성경 강해 준비나 공부를 66권 전체 많이 하지 않으실 수 없겠네요.
0: 맞습니다. 제가 먼저 공부하고 제가 먼저 읽지 않으면 성도님들을 보고 읽으라고 이렇게 권면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팬데믹 기간에 제가 직접 읽었습니다.

0: 그러니까 AI로 이렇게 자동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읽었거든요. 1년 동안 매일매일.
1: 유튜브 채널 있으시잖아요.
0: 맞습니다. 네네.
1: 채널 소개 잠깐 해주시죠. 막간을 이용해서. 무슨 네. 채널 가면 됩니까?
0: 그 문정웅TV라고요.
1: 목사님 성함 불렀어요. 여러분. 네. 문정웅TV. 네. 뭐 들어가시면 네. 목사님이 직접 낭독해서 네. 66권 완성하셨습니까?
0: 네.
1: 대단하시네요. 목사님.
0: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성도님들한테 읽으라 그러는 것을 또 바쁘신 분들도 혹시 있잖아요. 이게 책을 네, 넘기기 네, 어려우신 네. 분들은 정말 설거지 하시면서 옆에다 틀어놓으면 할 수 있도록 아하. 매일매일마다 그 분량을 읽었고요.
1: 목사님, 저희 이 무림고스 코너를 통해서 틀림없이 확인하는 거는 네. 성경을 읽든 암송하든 뭐 네. 쓰든 네. 가까이 하는 분들에게는 네.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과 변화의 역사를 주시는 걸 봤거든요.
0: 맞습니다.
1: 목사님 신무하시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겠어요.
0: 네.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첫 번째로는 네.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고요.
1: 네.
0: 그걸 매일매일마다 자기가 직접 읽으니까
1: 네.
0: 그러니까 누가 권면하면 사람은 참 변하지가 않거든요.
1: 맞아요.
0: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면 오히려 더 듣기 싫어하고
1: 네.
0: 더 삐딱하게 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자신이 느끼니까요.
1: 네.
0: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1: 예수님을 전혀 모르시다가.
0: 예수님을 안 믿으시다가 아하. 이제 아내와 자녀들만 보내놓고
1: 네.
0: 당신은 항상 주차장에서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던 분이 계세요.
1: 그런 분들 있죠.
0: 그런데 그분이 이제 처음 믿게 되시고 이제 누구보다 이 성경 읽기 표대로
1: 네.
0: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하시면서
1: 야.
0: 그분이 이제 하루는
1: 네.
0: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 1호, 개척교회 1호 집사님이셨거든요.
1: 네.
0: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렇게 좋은 거를 이제서야 알았다 그러시면서
1: 야.
0: 지금 자기 이렇게 나이가 있는데 지금 믿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무슨 소리시냐고.
1: 네.
0: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1: 어허.
0: 그 변화를 통해 오히려 지금 그 변화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1: 네.
0: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을
1: 아멘,
0: 드렸어요.
1: 아멘, 아멘.
0: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음식점을 하셨거든요.
1: 네.
0: 근데 그분이 음식점을 어디로 오셨냐면요.
1: 네.
0: 교회 가까운 곳에 오신 거예요.
1: 신앙생활 때문에요.
0: 신앙생활 때문에
1: 야.
0: 이 한인들이 많이 가는 식당가에다 내신 것이 아니라
1: 네.
0: 교회 바로 옆에다가 음식점을 내셨습니다.
1: 네.
0: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실은 음식점을 하시면서 주일에 손님이 제일 많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겠다라고 야. 결심을 하시고
1: 네.
0: 과감하게 주일을 이제 문을 닫으신 거예요.
1: 초신자가.
0: 초신자셨는데요.
1: 그것도 네. 목사님이 권면하고 네. 이렇게 하세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0: 그렇습니다. 말씀에서
1: 야.
0: 이제 주일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 이런 권면은 드렸지만
1: 네.
0: 뭐 음식점을 닫으셔라 뭐 이런 구체적인 삶의 결정은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1: 네.
0: 우리가 또 잘못 말씀드리면 시험 들 수가 있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적인 원칙을 알려드리고
1: 아.
0: 당신이 이제 매일마다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1: 네.
0: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뜻으로
1: 네.
0: 이제 과감하게 주일에 이제 문을 닫고 그날은 온전히 가족과 함께 이제 그 주일 봉사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이제 쏟으셨는데요.
1: 네.
0: 감사한 거는 그랬더니
1: 네.
0: 매출이 준 게 아니라
1: 야.
0: 더 잘 되시게 되셔서
1: 할렐루야. 네.
0: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의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1: 아멘. 아, 목사님 제가 이 프로 진행하면서 뭐 병이 났다, 우울증이 치유됐다, 참 감격스러운 간증을 많이 듣지만
0: 네.
1: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힘과 결단을 스스로 하게 됐다는 거.
0: 네.
1: 이거 이상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도
0: 맞습니다.
1: 하네요. 네.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지만
0: 네.
1: 정말 시간 관계상 다 이제 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아까부터 계속 지금 목사님 앞에 펼쳐진 책을 좀 봤는데
0: 네.
1: 그 교인들이 지금 성경 읽기표를 쭉 해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보일 텐데 계속 성경 읽어 나가잖아요.
0: 네.
1: 근데 오늘의 기도 제목 오늘의 감사 이게 지금 성경 읽기표 안에 있단 말이에요.
0: 네.
1: 그 연도가 있고 다섯 칸이 있어요, 목사님.
0: 네.
1: 이게 이제 무슨 내용입니까?
0: 이제 매년마다
1: 네.
0: 동일한 본문을 동일한 날짜에 읽기 때문에요.
1: 그렇죠.
0: 이제 이 매해마다 그 해가 돌아오니까요.
1: 그렇죠.
0: 이제 5년 동안 내 신앙의 변화를 직접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날의 기도 제목
1: 네.
0: 또 그날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부분들을
1: 와.
0: 적다 보면은
1: 어허.
0: 5년이 지나면요.
1: 네.
0: 이 말씀의 능력 안에 네.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와. 눈에 보일 정도로 네. 놀랄 만한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1: 야,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적용해보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매일 성경 읽기 분량이 끝나고 네. 기도 제목, 오늘의 기도 제목 네. 한 석 줄 쓸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공간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의 감사 네. 한 석 줄 쓰고 그리고 내년에 같은 날 또 그걸 보게 되고
0: 맞습니다.
1: 5년 동안 이걸 보면 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그 은혜를 확실하게 보겠네요.
0: 맞습니다.
1: 야, 목사님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0: 하나님 앞에 네. 말씀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네. 그런 분명한 교회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어허. 더 말씀 안에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1: 아멘, 아멘.
0: 네, 그 부분을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이렇게 갖추게 됐습니다.
1: 선생님 지금 뭐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만은 많은 후배 목사님들하고 네. 개척을 꿈꾸시는 젊은 신학생들이 네. 아 나도 저렇게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0: 네.
1: 지금 목사님 사실 엄청난 시행착오 끝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지금 이 표가 간단해 보이지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0: 네.
1: 그분들에게 권면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목사님?
0: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목회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연구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게 됩니다.
1: 네.
0: 그런데 진정으로 말씀 중심의 교회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직접 읽고 그 안에서 보화를 캐내기 시작하면요. 그러면은 나도 준비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함께 이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이 성장하게 되고요. 또 교회가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면은 어떤 인간적인 다툼이나 그 옳고 그름을 논하기 전에 이 순간에 말씀 안에 하나님은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우리가 집중하기 때문에 평화로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1: 그래서 뉴저지 갈보리 교회 가셔서 네. 또 이거 줌 말씀 읽기 필요 하셨을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1: 지금 2022년에 부임하셨으니까 이게 네네. 개척하실 때 교회에 적용하던 거하고
0: 맞습니다.
1: 이미 자리를 잡은 중견 교회에 적용하는 거하고
0: 네.
1: 차이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0: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1: 네.
0: 개척해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확실히 이제 그 움직임에 큰 영향을 줬는데
1: 네.
0: 이게 만약에 중견 교회나 대형교회 갔을 때도 아하. 동일한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1: 네.
0: 부분이 저에게도 굉장히 큰 의문이었거든요.
1: 네.
0: 그리고 하나의 기도 제목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갈보리교회 와서 제가 오자마자 다른 거는 내가 요청 안 하지만
1: 네.
0: 목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런 부분들을 제가 최대한 존중하면서 하지만 딱 한 가지
1: 이제
0: 성경 읽기표대로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와 모든 프로그램은 이제 제가 제 목회에 대한 부분은
1: 네.
0: 담임 목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겠습니다 했을
1: 네.
0: 때 오히려 굉장히 그 반겨 주셨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이거를 해 보니까 됩니다.
1: 그 심지어 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교회 떠났던
0: 네.
1: 대개본이 없는 성도님들이 돌아오고
0: 맞습니다. 네.
1: 더 부흥하고
0: 맞습니다.
1: 야 이게 참 우리가 교회 부흥을 놓고 여러 가지 좋은 세미나도 있고 또 방법론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0: 네.
1: 결국은 교인들과 목사님이 말씀에 집중하고
0: 네.
1: 말씀을 읽어나가는 이 단순한 걸로
0: 네.
1: 교회가 튼튼히 설 수 있군요.
0: 맞습니다.
1: 야 오늘 너무 큰 감동이 됩니다. 아 우리 목사님은 개인 간증까지 하면 3시간 간증을 드려야 되지만 이렇게 압축하게 된 걸 참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지금 책도 준비하고 계시다면서요?
0: 네.
1: 그 얘기 잠깐 나누고 마무리를 하죠.
0: 네.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전체를 통독하다 보니까요.
1: 네.
0: 때로는 또 빠질 때도 있거든요.
1: 그럴 수 있죠.
0: 그래서 일주일에 목요일마다 모여서 이 한 권씩 함께 읽는 시간을 갖습니다.
1: 아, 네. 네
0: 목요일마다 모여가지고요.
1: 어허.
0: 그리고 또 그때는 제가 그 읽어놓은 성경을 다 모아가지고요.
1: 네.
0: 이제 조금 빠르게 틀어놓고
1: 네.
0: 함께 통독을 하고
1: 어허.
0: 그다음에 그 성경에 대한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1: 물샐 틈이 없네요, 목사님.
0: 네, 네, 성경을 읽는 걸로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거를 제가 이제 오감 통독이라 그래서요.
1: 오감 통독.
0: 네. 네, 우리가 인간이 다섯 가지 감각을 갖고 있는데,
1: 그렇죠.
0: 그 감각과 대응하는
1: 어허.
0: 영적 감각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온 사람이 갖고 있는 육체적 감각과 영적인 감각을 총 동원해서
1: 네.
0: 집중해서 말씀을 읽을 때
1: 아하.
0: 하나님이 다른 생각 안 하고
1: 네.
0: 말씀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게 오감 네. 통독입니다.
1: 그 책 제목도 오감 통독으로 나오는 겁니까?
0: 맞습니다. 네네.
1: 언제 나와요, 목사님?
0: 이제 곧 나올 겁니다.
1: 나오면 또 한 번 또 들려주십시오, 목사님.
0: 그러겠습니다.
1: 아니면 줌으로라도
0: 네.
1: 이거 좀 소개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목사님.
0: 네.
1: 자. 한국 교회에 결국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는 것을 지금 개척

0: 교회를 찾는다. 뉴저지 갈보리 교회를 찾아가면 되겠죠?
1: 너무 좋습니다.
0: 네, 각오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거기 가면 성경 봐야 돼요. 네, 지금까지 문정웅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의 귀한 방송은 여러분 다시 보기, 다시 듣기로 주변 분들과 얼마든지 은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다시 보기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은 진한 국물 한 그릇에 정성을 담은 쌀국수 전문점 하노이 별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작진행에는 장대진이었고요. 우리 기술의 전정호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15년에 대장암 4기였어요. 그랬다가 이제 간으로도 이제 좀 전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이제 3번, 한 10시간씩 한 3번의 수술을 이렇게 한 거죠. 5년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항암이 이제 3월에 끝났어요. 모든 말씀 하나, 찬양 하나하나가 다 위로가 되는 거였죠. 저한테는. 그래서 투병을 하는데 이제 큰 힘이 됐죠. 정말 저에게는 가족보다 위고 하나님이 최고지만 그 다음이 극동방송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정말 생활의 모든 거죠. 지금 현재에도 그냥 늘 틀어놓고 그냥 집에서도 그냥 듣든 안 듣든 늘 틀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지 정말 말하기도 너무 벅차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너무도 정말 그 순간순간을 주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니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도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더라도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회가 된다면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24시간 정말 큰 힘을 얻으면서 극복하길 바라고 원하지요. 제가 많은 이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로서 일원이 되어서 큰 축복과 은혜를 주길 바라고 내가 또 봤잖아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저 또한 정말 선교사로서 참여할 거를 다짐할게요.
1: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믿고 헌신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바자회와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바자회 예은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We Love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브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블루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김나엘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파워 설교. 오늘 이 시간에는 물맷돌 교회 안호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마귀 태클 피합이 시리즈 그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분노는 공짜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분노는 공짜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내가 화낼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내 일상에서 찾아온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 치부해버리고, 이것은 뭐 영적인 문제나 어떤 믿음에는 관련되지 않은 이런 영역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이 분노의 위험성을 지적하시며 분노가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경고하고 있다는 거. 벌써 잃어버린 건 아니죠? 제가 목회할 때 가장 두렵고 걱정됐던 것이, 야, 같은 교회에서 평생을 어떻게 설교를 하나. 요즘에 소망을 갖는 것이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맑게 순전하게 깨끗하게 잊어버린 성도들이 여기 있으니 했던 거 또 해도 되고 또 해도 되고. 여러분, 화내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를 절제하며 오늘도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특별히 분노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단점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전 영국의 킹스 칼리지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라는 기관의 의뢰에서 세계 OECD 국가 중에 거의 28개국의 시민 2만 4천 명을 대상으로 거의 30개국을 상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갈등지수를 조사해봤더니 우리나라가 28개국 그 조사국 가운데 갈등 세계 1위라는 위험을 달성했어요. 여러분, 12개 항목에 뭐 예를 들어 빈부격차, 지지정당, 정치이념 막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12개 항목 중에 무려 7개 항목에서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1위. 여러분, 우리나라가 심각한 갈등을 가지고 있는 12개의 이 챕터 가운데 7개 분야가 뭐냐면 이념, 빈부, 성별, 학력, 정당, 나이, 종교가 압도적인 일이에요. 특히 빈부격차 같은 경우에는 그 갈등이 심각하다는 반응이 전 세계 평균이 74%를 웃도는데 우리는 무려 91%가 나왔어요. 그리고 성별과 나이, 이념과 정치에 대한 이런 갈등이 전 세계 평균 갈등 지수가 40%인데 우리는 80%를 넘는. 요즘에는 식사자리에서 정치 얘기 잘못 건네고 정치인 이름 하나 잘못 건네면 칼부림이 나는. 옛날에는 정치 안에도 도의가 있고 낭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인지 모르게 이제 상대 진영과 이념을 악마화시켜서 완전 적 정도가 아니라 악마시예요. 이런 우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갈등 지수가 높은 반면에 갈등에 대한 관리 능력을 조사해 봤더니 우리나라가 27등이 나왔어. 갈등은 가장 높은데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은 가장 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갈등 하나를 잘못 다스리고 분노 하나를 조절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찾아온 심각한 위기,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되돌리고 싶어도 되돌릴 수 없는 엄청난 삶의 파괴가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일상에서도 많이 경험하셨죠? 여러분 잠언서 17장 14절의 말씀에도 다투는 시작은 그 분열과 분노와 막 성내는 것, 다투는 것의 시작은 마치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그러니까 분노하거나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뭐 하래요? 시비를 빨리 그쳐버려라. 이번 주에도 네팔에 댐이 터지니까 무시무시하죠. 작은 균열 하나가 마치 뚝을 터뜨리고 댐을 터뜨리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인생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찾아올 수도 있으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2주를 할애하신 것은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오늘 이 분노를 당신이 오늘 잘 조절하고 잘 처리하기를 원하시며, 제가 그랬죠. 화날 일은 많다고. 화날 일이 생기는 건, 분노가 생기는 건 내 선택이 아니라고 그랬죠. 가만 보자, 한 두 시간 뒤에 화 한번 내보자 이래요? 여러분 계획하고 화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느닷없이 찾아온 열받는 일에 화를 낸 것 뿐이잖아. 내가 화가 나는 건 내 선택이 아니지만 그 화가 났을 때 그 뒤에 처리 방법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누가 우리 집 마당에 더러운 음식 쓰레기를 던지는 건 내 선택이 아니야. 그 사람이 던진 거지. 하지만 그 뒤에 그 음식 쓰레기를 처리하는 건 내 선택이야. 그걸 빨리 처리해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꽁꽁 싸매서 안방으로 들여놓고 그걸 품고 자다가 장롱에 놓고 고이고이 10년째 간직해. 7년 전 그 나쁜 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장롱에서 그 쓰레기 꺼내다가 잊지 않을 거야 이 쓰레기 막 이래요? 이건 미련한 거죠. 쓰레기 처리하는 건 이제부터 당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내게 찾아왔을 때 그 처리하는 능력에 따라 우리의 삶의 퀄리티는, 우리 인생의 질은, 우리 믿음의 이 영역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질진데, 또 분노할 일이 있을 거예요. 열받는 일이 있을 텐데 이번에 그 분노를 마귀의 전략처럼 우리가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여러분 마귀의 태클이 막 거침없이 들어오면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곧 축복이 터지겠구나. 엄청난 은혜가 있겠구나. 우리 교회 부흥이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정확한 때 하나님께서 이 마귀 태클 시리즈를 주신 것 같아. 여러분 저 수비 진영에서 축구 선수들이 막 공을 막 돌리고 백패스하고 있어. 그럼 막 선수들이 와서 태클해요? 안 해요. 그냥 멀찌감히 떨어져 구경하지. 그런데 언제 막 태클이 격렬하게 두세 사람 막 들어와요? 골대 바로 앞에 이제 슛하면 돼. 그러면 미친 듯이 달려들죠. 내가 볼 때 지금 마귀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왜 그럴까요? 축복의 목전이라 그래요. 은혜의 목전이라 그래요. 부흥의 목전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 진짜 회복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응답받으려고 그래요. 그때 정신 차려야 돼. 그때 그 중에서도 여러분 마귀 태클 시리즈 중에 여러분 분노란 주제를 두 주 동안,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를 잘 들어보세요. 이런 분노를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게, 분노는 공짜처럼 보이지만 공짜가 아니에요. 이런 화내는데 돈 들어요? 안 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노를 내 임의대로 막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공짜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치 분노는 신용카드 같아. 크레딧 카드. 이런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하나 가지고 백화점을 가요. 돈 하나도 없어. 그래도 이거 하나 갖고 막 긁으면 막 주워. 이거 공짜예요? 지금은 공짜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 공짜야 아니에요? 이거 안 해?
이건 분명히 지금은 무조건 돈 한 푼도 안 내고

하니까 이거 공짜라니까 이건 또라이죠. 지금은 공짜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한 달 뒤에 뭐가 날라온다? 청구서, 고지서가 날라온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화가 딱이에요. 분노가 크레딧카드처럼 지금 막 질러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공짜처럼 느껴지지만 이건 공짜도 아니다. 반드시 화값을 치러야 돼. 분노의 대가를 치르도록 반드시 언젠가 청구서가 날아오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건도 눈에 보인다고 막 사지 않죠. 아, 이거 살 만한 가치가 있는지, 내가 이 돈의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고민해요, 안 해요? 해고 코르고 골라 사는 것처럼 분노도 그래야 돼. 내가 이럴 가치가 있는 분노인지 여러분 고민하셔서 그 대가를 치러도 되는 분노라면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노라면 안 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 공짜가 아니니까. 반드시 분노는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제가 이걸 우리 아들 딸들한테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우리 특히 안드레 성주 아들들한테는 제가, 너희들은 살아가다 보면 분노할 일이 많이 생겨. 특히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툭 하면 이렇게 싸울 수도 있고. 근데 어릴 때, 국민학교 때부터 항상,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한테 가르치는, 하다 보면 싸울 일도 있고 분노할 일도 있어. 근데 그때 잘 선택해야 돼. 아들들아, 이 분노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 화내고 성내는 것은 공짜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화날 일이 있을 때 시시비비로 따지지 말고, 잘못했니 말하는 일이 아니라, 이게 내가 이 화값을 치를 만한, 이 대가를 줘도 좋을 만한 가치 있는 대상인가, 가치 있는 상황인가를 보고, 그렇지 않으면 네 화값 치르지 마. 그런 쓸데없는 인간들한테, 쓸데없는 상황한테 네 대가를 치르면 안 돼. 그렇죠? 화값은 반드시 치러야 돼. 예를 들어 직장생활 하다가 열받는 일 있죠? 내가 여기 아니면 갈 곳이 없어? 그럼 막 지적질하는 부장님 얼굴에 서류 뭉탱이를 던질 수 있어요. 공짜예요. 아니면 물잔을 얼굴에다 확 뿌릴 수도 있어요. 화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분노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 잘리면 돼.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진짜 가치도 없는 것에 화를 내버리고 그 값을 혼자서 멍충하게 또 치르고 있으면 오히려 당신이 화낸 그 대상한테 복수한 게 아니라 나한테 스스로 복수를 한 거야. 우아한 세계란 영화가 있어요. 거기 송강호가 건달인데 자기 삶이 너무 초라하고 열받는 거야. 자기는 가족 위해서 이 건달짓 하면서, 근데 그걸 싫어하는 가족들은 캐나다로 다 떠나. 그래서 가끔씩 비디오 테이프 하나 보내주면 그거 보면서 가족도 그래. 자기는 저택에 혼자 살지만, 그 칼부림 속에서 혼자 버텨내지만, 현실은 식은 라면 하나 땅바닥에 주저앉아 먹으면서 가족들 행복한 모습 보는 거. 근데 화가 치밀한 거야. 분노가 나. 근데 갑자기 송강호가 이씨가들 라면 먹던 라면을 확 집어던져. 근데 와장치자 그릇이 깨지고 라면이 팍 퍼져. 테레비 앞에. 이게 분노야. 그러더니 가더니 행주하고 그것을 깨진 라면을 너무 청승, 막 난 그거 딱 보면 그 장면, 그 라면을 결국에 지가 집어던지고 누가 치워줘? 지가 치워야 돼. 그거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게 인생이다. 우리가 나중에 쓸데없이 더 열받고 더 화날 일을 스스로 계속 자초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이걸 삶으로 배운 교훈인데, 저는 옛날에 하도 거칠고 혈기가 많았을 때 이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내 좌우명이 후회할 10초를 만들지 말자. 10초만 참자, 호성아. 그래서 제 마지막 제 분노를 행동으로 실행했던 게 요 앞에 복명동이에요. 삼정 백조 아파트 앞에 거기서 두 놈을 패가지고, 그때 내가 얼마나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그 화값을 치르는데 얼마나 처참했는지, 거기다가 나뿐만 아니라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 엄마까지 굽실굽실 그 앞에서 내 화값을 대신 치르는 그 모습 보고 내 그때 삶의 교훈이야. 난 절대로 가치 없는 일에 내 분노를 쏟지 않겠다. 이제부터 그 이후로 제가 분노를 실행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당신은 지금도 분노가 공짜인 줄 알고 막 내지르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영적 파산을 맞이하게 될 때인데, 분명히 성경은 권고하기를 분노하고 화내고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그 나라를 내 삶 속에서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스스로 산산조각내는 어리석은 행동이라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분노를 그렇게까지 경고하시며 싫어하실까? 여러분, 분노의 형태는 다양하고요, 분노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국 그 분노의 시작점은 자기의야.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에고가 살아 날뛸 때만 나올 수 있는 게 분노예요. 내 판단, 내 기준, 내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분노이지, 막 싸우다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주먹을 날리진 않잖아요. 그죠? 항상 보면 내 기준으로 볼 때 불합리하기 때문에 열받는 거야. 내 판단에 응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분노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상대가 몰상식하다고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즉, 분노의 결과물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지만 분노의 그 시작점, 원점은 뭐냐면 지극히 내 감정, 내 판단, 내 결론에서 내려진 행동 양식이 바로 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론 내리고 내가 기준으로 모든 것을 헤아리려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 이게 선악과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어맡기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채 내가 해야 돼. 여러분, 그런 분들 많죠, 여기. 그러니까 분노의 그 영적 핵심을 타고 들어가 보면 항상 그런 사람은 교만해 있어요. 자기는 영적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 항상.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이, 하물며 목사까지도 다 내 밑에 있다고 생각해. 내 판단이 옳고 내 감정이 옳고 내 기준이 다 옳다고 생각한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내 기준에 옳지 않고 내 판단과 내 기준에 그릇되고 맞지 않으면 그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심각한 분노의 값과 화값을 치르며 스스로, 여러분, 영적인 순한 축복들과 은혜들을 놓치고 깨트리고 살아가는지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는 분노로 살인을 해요. 분노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려버리고 분노로 화딱지가 나서 막 반석을 내리치며 분노했어요. 그 화값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치러요. 저는 분노는 내 자아가, 내 에고가 아직도 살아있음의 증거예요. 모세의 분노를 보면, 항상 보면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그런 행동과 분노를 향해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없다고 그러세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아까 말씀은 반석을 막 내리쳐서 물을 터뜨린 장면, 분노하는 장면에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보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 내랴. 뭐 내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지팡이로, 그의 손으로, 뭔가 자기가 하는 것처럼 느껴요. 자기 행위야, 행위. 그랬더니 그 행위를 보시고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 보세요. 오늘 분명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왕이 분노한 것 같은데 하나님 그 분노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하세요? 네가 나를 여전히 믿지 못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계되지 않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그 이슈 때문에 화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완벽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걸 믿지 못할 때 뭐가 나와요? 내 안에서 자아, 살아있는 자아는 분노를 양산해서 폭발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은 의롭다고 여기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터이니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나는 지극히 당연한 이 상식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 화낼만 해서 화냈다고 했지만, 이런 신앙생활 때 그런 그 못된 화들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사장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막 대적하고 흉을 보고 손가락치고 욕해.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세리들과 어떻게 같이 있냐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탕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잘못한 건 알아. 탕자가, 그 못된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 선택은 뭐예요? 막 달려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요. 자, 그럴 때 그것에 분노하는 자가 바로 누구예요? 장자. 장자가 와서 막 탕자를 향한 분노인 것 같아요. 저 허랑방탕한 놈, 창기들과 모든 재산 날린 놈, 그 탕자를 향한 분노 같지만 그 분노의 방향은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에? 내가 열심히 여기서 일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말이야. 저런 놈한테 송아지를 잡아. 아버지도 틀렸어요, 이래.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그들의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과 뭔가 그 의로워 보이는 그 행위들이 하나님도 책망하고 꾸짖는다니까. 자기가 영적 우위에 서서 재판관이 돼서 자기 의가 살아서 누구도 혼낼 수 있어요? 하나님도 잘못했다고 혼내요. 이런 일들이 신앙생활 때 종종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해 보세요. 마르다가 열심히 봉사해. 열심히 식사 준비하고. 왜? 예수님 오셨으니까. 근데 막 일하다 보니까 열받네. 저 마리아, 저것은, 아, 누구는 여기 와서 예배 안 드리고 싶어? 지금 1년 앞에, 2년 앞에 지금 불났어요. 지금 예배를 못 드려서 막 성도는 늘어나지, 밥은 많이 차려도 인원은 부족하지. 우리 연합성교회 지금 TV로만 지금 들으면서 밥 준비하시는데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보내서 식당까지 들리도록. 그럼 마르다가 저 앞에 앉아서 막 말씀만 듣고 생글생글 웃고 있는 저게 꼴도 보기 싫은 거야. 그럼 마리아를 욕하고 마리아한테 분노가 나는 것 같은데 결국 그 분노가 누구한테 향해요? 예수님한테 가요. 예수님도 그러신 거 아니에요. 저거는 철딱선이 없어서 저기 앉아서 있다고. 예수님 보내셨어야죠. 주방으로 만나 홀로. 그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왜, 어? 한 통석이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꾸짖을 정도가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 내가 영적 우위에 서가지고, 여러분, 내 판단과 내 기준의 감정에서 뭔가 어긋나면 용납하지 못하는 탕자 같은 마르다 같은, 여러분, 내가 이 자아, 애고가 살아있어서 오늘도 그냥 하나님 말씀 다 깨트려버리고 그냥 막 후드러 치고 다니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가 온전히 모두 내 뜻대로 다 되어야 만족하는 사람들, 그러지 않을 때는 분노하는, 참지를 못하고 그 공동체를 깨트리고 은혜가 박살나든 내가 떠나든, 여러분,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의 그 실수와 실패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서 반복되지 않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냥 지극히 내 기준이야. 지극히 내 기준. 지극히 내 감정. 그 편협한 시선과 편협한 자기 관계와 감정 따위가 온 기준이 되어서 분노하는 거야, 그냥. 이게 한

하나님의 시선 아니어도 객관적으로 모든 걸 고려해만 봐도 그건 옳지도 않아, 타당하지도 않는 분노인데, 편협한 시간, 그러니까 지극히 내 기준, 내 마음, 내 감정에 틀어지고, 어? 나랑 친한 사람 건드려, 내 자식새끼 건들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게 분노일 때가 많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허접하고 천박한 분노냐는 거예요. 그 유익에 맞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등지고 교회 공동체 깨뜨리고 은혜 박살내고 뭐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솔루션으로 뭘 주냐면, 너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성내는과 하나님의 의가 깨지는 거야. 그런데 이 정신 차리고 솔루션을 뭐라고 줘요? 한번 성경 읽어볼게요. 그러니 21절 그러므로 결론을 주잖아. 하나님 성내지 말라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시더니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는 거야. 시작.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솔루션은 뭐예요? 화 참아라, 수행해라, 가서 뭐 묵상해라, 명상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인내심을 길러라, 어디 캠프를 갔다 와라. 결론은 뭐예요? 말씀 들어라, 말씀. 예배 드려라. 그럼 뭐가 되냐면, 예배, 이제 내 편협한 내 감정, 내 판단을 근거로, 내 기분, 내 선택, 요걸 근거로, 내 이해관계, 내 친인척 관계, 내 혈연 관계, 허접한 요런 기준으로 분노를 했던 사람들이 뭘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이제 모든 선택과 내 액션, 내 모든 아웃풋의 기준이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내야 될 그 모든 분노와 화해 거의 대부분이 없어져요. 요셉처럼. 요셉,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분노를 뭘로 감추고 삭힐 수 있어요? 나를 죽이려 했다니까. 내 형제들이 웅덩이에 빠져 죽이려고 하다 건져서 짐승처럼, 소처럼, 닭처럼 팔았다니까, 나를. 그걸 어떻게 잊냐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 생사를 가를 수 있는 갑이 되어 있고, 그들은 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존재가 되어 있어. 그럼 여러분, 그때가 비로소 내가 분노를 최고조로 폭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잖아, 우리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여러분 요셉 됐으면 성경 200장이 더 늘어나. 형제들을 막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게 마땅한 우리들의 반응이에요. 어떨 때 인간의 감정과 판단과 내 편협한 기준으로 선택할 때 그렇게 해야 돼. 하지만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본 거야. 그때, 아, 지금 보니까 이 위기를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야곱의 그 가족들을 살리시려고 당신들을 이용해서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신 거군요. 그러니 이것으로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마세요. 이것은 그의 아주 높은 인격과 참을성에서 나온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용납이 된 거야. 이게 필요한 거야.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예배를 드리면 풀려. 제가 지난주에 정말 내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 일었어요. 너무 짜증나. 내가 분을 삭히느라고 밤을 꼬박 샜어요. 용납이 안 되더라고. 너무 신기한 것은, 제가 그날 목요일날 일 있고 금요일날, 그러니까 목요일 밤을 꼬박 새고 금요일도 하루도 그냥 그대로 말짱해서 저녁 집회를 가는데 걱정이 되는 거야.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집회를 가니까. 그래서 가서 말씀을 막 전하는데 희한하게 그 전까지 내 생각, 내 감정이 막 살아있을 때는 이거 용납하지 못해. 용서할 수가 없어. 근데 예배를 드리는 순간, 예배 끝나고 딱 내가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 전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저 또한 이 말씀의 수혜자고 청자예요. 저도 말씀 막 전하면서 회복이 되는 거야. 말갛게 분노가 식혀지고 다 처리가 되는 거야. 마치 하나님 말씀은 아까 음식 쓰레기 같은 분노를 누가 나한테 딱 던지고 투척하는 건 이건 내가 막을 수 없어. 그런 일들은 계속 있을 거야. 생겨날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과 예

예배는 음수 처리기야. 캥, 캥, 캥, 캥. 찬양과 기도에 물만 부어주고 밟아대면 왕, 왕 다 갈려. 싹 사라져. 이런 오늘 예배가 우리 음식물 쓰레기야. 왕, 왕, 왕. 밟아버려, 그냥. 여러분, 열받는 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 있으면 곧장 예배 자리로 달려와. 예배 드려. 1부, 2부, 3부, 4부, 갈부 다 드려. 여러분, 그러면 풀리지 않는 화가 없어요. 말씀 아래 계속 나를 과할 정도로 넣어야 돼. 예배 좀 꼭 좀 과하게 드리면 안 돼? 과예배. 아, 박사, 야, 과예배. 아, 예배 충만하게 드렸다. 아, 또 들으면 안 돼? 예배?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솔루션이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버리고, 너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씌워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래야 분노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 뭐 이렇게 고매하고 우아한 수준 아니더라도, 당신 그 좁아터진 그 소견이 맞아요? 여러분, 많은 것들을 좀 포용할 수 있는 영적, 지적 성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결코 하나님의 영적인 시선 아니라도, 신앙적인 면 아니라도, 나중에 돌아보면 부끄럽고 창피한 일도 많아요. 그 화낸 게 얼마나 부끄러울 일이 될지. 지금은 내가 반드시 화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테지만, 여러분, 그런 옛날에 한번 몇 년 전인가 공항에서 일어났던 사건 이슈가 됐던 적이,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여자가 열받은 일이에요. 공항에서 CCTV에 다 잡혔어. CCTV에 제가 공항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제가 좋아하는 감자칩 좋아하는 스낵을 하나 산 거야, 편의점에서. 그래가지고 안쪽에서 비행기 기다리는 시간에 그걸 먹으려고 옆에 놓고 이제 쭉 이렇게 대기실 의자에 앉아서 이게 먹었단 말이야. 근데 멀쩡하게 생긴 아주 점잖은 노신사가 그 아무런 자기한테 양해도 안 구하고 자기 스낵을 그것도 얄미게 웃으면서 먹는 거야. 어머, 이 뭐야 이거. 근데 그 아저씨도 계속 내가 하나 먹으면 저도 하나 먹고, 내가 아무리 째려보고 아무리 열받은 표시를 해도 그 아저씨는 계속 여유롭게 먹어. 그 여자가 열받아서 더 빨리 먹어. 아저씨가 무슨 직권 마냥 선심 쓰듯 남아있는 과자 조각 몇 개를 자기한테 양보하는 거야. 뭐야, 씨, 재수없어서 그걸 먹고서 막 열받아서 갔어. 그럼 이런 일이 다 있냐고. 어우, 진짜 짜증난다. 이런 일 처음 당한다. 그래서 비행기 타서 캐빈에다 짐 올리고, 저기 이제 메고 있는 백 하나만 이렇게 가지고서, 짜증나, 씨. 그 안에 과자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그게 시스템. 자기는 편의점을 사서 무의식적으로 가방에 놓은 거야. 그 쇼퍼백에 그냥 딱 넣어놓고 자기는 옆에다 딱 내려놓는데 그 과자가 똑같은 브랜드가 있으니까 자기 건 줄 아는 거야. 노신사가 스낵을 깠는데 갑자기 젊은 여자가 딱 오더니 막 아래로 훑으면서 먹는 거야. 그래서 노신사는 아이고 이 과자를 이토록 좋아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나머지 것도 당신 드세요. 이렇게 양보한 거야. 자기가 아찔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산 과자 그대로 있는 걸 보고. 여러분, 어떤 때는 이런 나의 편협한 시선이 아닌 그 CCTV가 그걸 다 담았더라고. 여러분, 다방면의 시선과 여러 가지의 논지와 해석들을 좀 수용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좀 내릴 줄 아는 지적 성숙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결국 뭐냐? 신앙의 믿음의 성숙은 인본주의를 점점 배제하고 신본주의로 돌아오게 하는 작업이에요. 즉,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이 앞세워졌던 모든 행위와 이런 의식들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꾸 신본주의로 옮겨지는 작업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의 성숙이라는 거야. 나의 기준과 판단을 버리고 점점 하나님 편에서 그 뜻 안에서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한마디로 겸손이에요. 말씀 아래 서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다,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싶고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으면 언더스탠드, 위에 서서 내리보고 판단해서는 그 우위에 서서 열정 우월감에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돼요. 언더스탠드, 아래 서서 항상 말씀 아래 서서 그 뜻을 받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는요,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신앙이다. 물론 성경은 분노를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의 틈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방면에서는 거룩한 분노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침묵해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문제는 분노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 때문에 분노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 기분이 상해서, 내 대우가 좀 합당치 않아서, 자존심이 상해서 내는 분노는 죄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진리가 무너지고 교회 공동체의 은혜가 손상되고 약자가 짓밟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깨어질 때 우린 침묵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그 무서운 골리앗 앞에서 그는 그와 용기 있게 싸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을 여러분 죽이러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거룩한 분노예요. 할만해서가 아니라,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두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분노를 내야 될 때는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전을 더럽히는 죄악 앞에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요, 분노하셨다는 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늘 온유한 모습으로만 성경에 등장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채찍을 만드시고 상을 뒤엎으시는 과격한 행동으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어찌 보면 거친 쌍욕을 내뱉으면서도 성전이 더럽혀지고 죄악으로 물드는 것, 그 인본주의를 향하는 것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 장사하는 곳, 내가 나중에 또 설교할 테면, 장사하는 곳이 이방인들이 나와 은혜 받아야 될 곳까지 점령해서 그들을 쫓아냈기 때문에 혼을 내는 거야. 약자가 짓밟히고 진리가 더럽혀지고 교회의 본질이 훼손되고 예배의 은혜가 깨어질 때 우리는 분노해야 돼요. 더러운 것들이 예배 안에 틈탈 때 우리는 분노해야 돼요. 신앙의 본질의 가치가 훼손되며 세상의 권력이 교회를 더럽힐 때 우리는 분노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정교분리가 뭐예요? 정교분리는 영국에서 존 로크라는 사상가가 처음 주창할 때부터, 정교분리는 교회는 세상의 정치적 목소리를 찍소리도 내지 말아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 권력이 높고 지대해도 신앙의 가치, 종교의 신념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게 정교분리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부조리와 세상의 잘못된 것에 분노할 줄 알아야 되고 오히려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는 사람을 향한 미움이 아니라 죄를 향한 거룩한 분노였어요. 사랑이 없는 분노는 폭력이지만 거룩한 분노는 오히려 사랑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뭐에 그렇게 분노하세요?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새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분노해 보셨어요? 그 영광 위해서 그렇게 분노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 그 예배의 손상에 여러분 화가 나고 눈물이 나세요? 어느 순간 이제 정치 권력이 교회 예배당 문까지 닫아버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분노하셔야 돼요. 여러분, 맞아요, 이 분노는 공짜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저도 수없이 치렀고. 여러분, 교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권, 교사의 권위, 그 가르침의 권위가 얼마나 소중한지, 초등학교 1학년생짜리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도 감히 대통령이 문 벌컥 못 열어요. 왜? 교권이 있으니까. 교권,

교사의 권위야 그게. 그런데 감히 일개 공무원들이 교회를 감시하듯 예배 현장을 막 들락날락거리며 함부로 예배 시간 성전문을 열어젖히고 들어와 활보라고 제가 멱살 잡아서 끌어냈어요. 그리고 우리 지자체 단체 단체장 찾아가서 내가 다 뒤엎고 난리쳤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얘기를 했다고. 초등학교 1학년 교실도 대통령도 문 못 여는데 일개 당신 직원들 함부로 우리 예배당에 들이지 마라. 예배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 사람만 들어온 곳이다. 예배 목적 외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 한번 들어와 봐라. 그래서 우리 코로나 끝날 때까지 저 마당에서 서성거리긴 해도 예배당에 그 다음부터 한 번도 못 들어와. 여러분, 이 가치는 우리가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분노는 무엇입니까?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세상에 우린 분노해야 돼요. 성경에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이건 죄인 거야. 아무리 시대 흐름이 어떻게 됐건, 대세가 어떻게 흘러가건, 유행이 어떻게 됐건, 시대의 메스미어들이 어떻게 그려내든 아닌 건 아닌 거야. 이 세대가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인기 지키려면, 여러분, 명성 지키려면 잠자코 입에 재갈 물고 가만히 있으면 돼. 긁어 부스러면 안 만들면 돼. 하지만 전 분노할 건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죄는 죄인 거야. 아닌 거. 저를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 왜 화평하고 공평하게 차별하지 말다는데 이렇게 목사가 돼서 그걸 반대냐고. 내가 언제 차별하지 말자는 걸 반대했습니까? 이 독소조항을 반대하는 거지. 아무리 맑은 물이 가득 차 있는 항아리라도 거기에 똥방울이나 아니면 독극물 한 방울만 떨어져 있어도 난 내 자식 안 먹이겠습니다. 다 좋대, 다 좋대.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반대하면 되냐? 예, 네, 반대해야 돼요. 아무리 다 좋아도 그 한 방울이 잘못됐으면, 야, 이렇게 큰 통에 다 생수인데, 야, 똥 한 방울, 그 맛도 안 나. 너 먹겠어? 나도 안 줘. 내 사랑하는 사람도 그거 안 먹이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현실에 우린 분노해야 돼요. 이간질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노해야 돼요. 교회의 거룩함이 무너진 일에 우린 분노해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 우리 오집사님도 잘 들어요. 지휘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왔을 때 처음 진짜 열받았던 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여기서 앉아 난 용납하지도 못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경외하시길 바라.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예배를 존중하지 않으면. 내가 처음 왔더니 노래 부르고 솔리스트를 나가더라고. 아예 영원히 나가.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 안 돼. 예배는 존중받아야 돼요. 이거 스스로 우리가 지켜내야 돼. 약자와 가난한 사람이 짓밟히는 불의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가 손상되고,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반장 투표에서도 1분단은 2명은 빼놓고 투표해라 이러지 않아요. 이런 잘못되고 왜곡된 정치 행태에서는 우리는 분노해야 돼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해야 돼요. 제발 내 안에 죄와 타협하려는 나 자신에게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분노하지 말고 네 자신을 향해서 좀 분노하라고. 대충 타협하고 죄와 함께 가려는 내 자신한테도 분노해야 돼요. 거룩한 분노는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돼요. 다윗은 죽을 수 있었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 지셨고, 세례요한은 진리를 외치다가 목숨을 잃었고, 나단은 서슬퍼런 왕권 앞에 죄를 책망하고 분노했으며,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숨 걸고 분노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여러분, 결론, 신앙은 손해를 보지 않는 기술이 아니에요. 진리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결단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은 손해보지 않는 기술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결단입니다.

은혜를 감수하는 결단이 바로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시대는 침묵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침묵하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를 보고도 침묵하고,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고, 복음이 무너져도 침묵하고, 다음 세대들이 다 교회를 떠나가도 침묵합니다.

새처럼 벌떡 일어나 오늘도 훼손되고 더러워진 모든 예배가 있다면 하나도 용납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그 판을 뒤엎고 다시 개혁의 기치를 높이고 이러면 청결하고 순결한 예배로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멋진 상속자들이 되게 하여 오늘도 당연히 마땅히 대가를 치러서라도 우리가 분노해야 될 것에 분노하고 허접하고 쓰잘 데가 없는 것에 분노를 아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파워 설교. 지금까지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물맷돌교회 안호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38-691번 052-238-0691 물맷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워 설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바자회와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바자회 예은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We Love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We Love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블잇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블잇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블잇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박신아와 함께하는 성가 산책. 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성가 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 교수 박신아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결실을 맺기 위함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조건은 딱 두 가지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머리보다 가슴으로 헌신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슴에 품은 말씀을 행동으로 체험하면 신앙은 성숙해지고 마치 때를 만난 나무와 같이 수많은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1년 중 어느 때보다 많은 행사를 치루었던 8월을 보내고 받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돌아와 행동으로 성숙해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은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하겠죠. 열심의 과정만큼이나 풍성한 결실로 감사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성화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복음성가로 성화산책을 하였고 지지난주는 찬송가로, 이번에는 고전적인 교회 음악을 골라봤습니다. 오늘 모차르트를 먼저 택해봤는데요. 모차르트는 19곡의 미사를 남겼는데 그 중에 16번째로 작곡한 대관식 미사, 코로네이션 미사라는 것이 있는데 모차르트 나이 23살에 잘츠부르크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모차르트 해석가는 그의 나이, 그런 23살의 젊은 나이에 아주 황혼의 삶을 느꼈다고 할 만큼 짧은 생에 긴 음악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한 나이에 작곡한 것으로서 완성도가 아주 높은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차르트가 이 시기에 잘츠부르크 궁정음악가로 봉직했기 때문에 당시에 대부분의 곡이 교회음악으로 작곡됐죠. 당시에 모차르트는 독일과 프랑스 등지의 여행 이후에 이 곡을 또 작곡했기 때문에 더더욱 힘이 있고 규모도 크고 정통적인 교회 양식에 의한 호모포니, 그러니까 똑같이 네 파트가 나가는 거죠, 스타일로 작곡되었습니다. 이 미사곡은 원래 가톨릭 교회 음악이었지만 지극히 예전적인 음악이어서 개신교에서도 많이 연주되고 있으며 교리에도 어긋남이 없음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전곡의 연주 시간은 25분 조금 넘는데요. 오늘 전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리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크리스토퍼 허구드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엔션트 뮤직입니다.

모차르트의 코로네이션 미사 중에서 키리에 먼저 들으셨는데요. 연주 참 좋죠. 좋은 연주는 연주의 테크닉만 좋은 것이 아니라 작곡가가 의도한 대로 하는 연주가 좋은 연주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하고 작곡가가 의도한 템포, 악기 편성이나 악기의 소리나 악기 주법,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의 사이즈를 여러 면에서 작곡가가 원하는 대로 연주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선봉에서 원전 연주를 하는 대표적인 지휘자가 바로 이 크리스토퍼 허구두입니다. 오늘 들으시는 합창, 오케스트라, 독창자들 모두 원전 연주자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들으셨겠지만은 소프라노 솔로 엠마 커크비는 원전 연주 소프라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들으실 곡은 글로리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땅에서는 평화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 악장은 독립적으로도 교회 찬양대에서 찬양이나 음악회에서도 자주 들을 수 있는 곡입니다. 합창과 사중창이 어우러지면서 아주 악장의 명쾌한 템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주는 크리스토퍼 허구두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엔션트 뮤직입니다.

모차르트의 코로네이션 미사 중에서 글로리아 들으셨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크레도로 연결되는데요. 내가 주를 믿나이다. 로서 크레도는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이라는 뜻이죠. 이 곡도 굉장히 허모포닉하게 쓰여져 있는데요. 대부분의 곡들이 그렇지만은 당시에는 미사곡을 30분 이내에 작곡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리아나 크레도는 가사가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호모포닉하고 빠르게 작곡하는 것이 작곡가들의 임무였어요. 그러나 곡의 중간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사람으로 오시사, 이 가사는 신비함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중창으로 처리하면서 곡을 느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 사도신경 나오는 것 같죠. 이 가사에는 곡을 또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시겠습니다. 크레도입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아와 함께 성화산 체크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미사곡으로서 또 클래식한 곡으로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크레도 들으셨고요. 다음에는 모차르트 코로네이션 미사의 상투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 이 상투스가 세 번 반복된 다음에는 호산나 인엑스첼시스, 호산나 높은 곳에가 합창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베네딕투스, 복이 있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를 사중창으로 노래하는데요. 바이올린의 주제가 참 인상적입니다. 베네딕투스 외에는 다시 호산나 인엑스첼시스, 호산나 높은 곳에가 합창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들으시겠습니다.

네, 모차르트의 코로네이션 미사 중에서 상투스와 베네딕투스 들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악장인데요. 마지막 악장은 아뉴스데이, 세상 죄를 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곡은 소프라노에서 시작되는데요. 이 멜로디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유명한 오페라죠.

거기에 나오는 도베소노라고 백작 부인의 아리아인데요. 모차르트가 먼저 대관식 미사를 써놓고 나중에 오페라를 쓸때 자신의 멜로디 중에서 좋은 곳을 따서, 그러니까 이제 요 아뉴스데이 멜로디를 딴 거예요. 이 부분을 오페라 아리아의 주제로 쓴 것입니다. 이 소프라노 독창이 길게 이어지다가 먼저 키리에에서 들으신 노래 선율을 소프라노가 제시합니다. 그리고 합창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를 빠르게 연주하면서 곡을 마치게 됩니다. 계속 들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차르트의 코로네이션 미사, 대관식 미사 전곡을 감상하셨습니다. 크리스토퍼 허구드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엔션트 뮤직이었고요. 소프라노 독창에는 엠마 커크비였습니다. 이제 독창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 곡인데요. 엑술타테 유빌라테, 기뻐하고 즐거워라 라는 아주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모차르트가 17살 때, 아유 젊을 때죠, 밀라노에서 작곡한 소프라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입니다. 제1악장 알레그로 F장조 4분의 4박자인데요. 아주 환호하라, 기뻐하라, 달콤한 노래를 부르는 너의 복된 영혼이여. 천지가 너희의 노래에 화답하고 또한 내 노래 칠현금으로 반주하도다. 환호하라, 기뻐하라. 이런 아주 아름다운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바라 보니의 음성으로 들으시는데요. 먼저 1악장 들으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엑술타테 유빌라테, 환호하라 기뻐하라 1악장 들으셨고요. 2악장은 안단테입니다. 4분의 3박자고요. 가사는 온화하게 햇살이 내리쬐는 날이 밝게 빛나고 구름과 폭풍도 사라졌으며 예상하지 못한 평안이 정의로운 자들에게 찾아왔도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사방을 덮었지만 일찍이 무서움에 떨었던 너희 기뻐하는 자들이여, 이제 일어나서 이 화려한 아침에 한 아름의 백합을 주님께 바치도록 하라. 되어 있는데요. 바바라보니입니다.

모차르트의 엑술타테 유빌라테에서 두 번째 악장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렐루야가 이제 곡의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엑술타테 유빌라테, 환호하라 기뻐하라, 바바라 보니 음성으로 알렐루야까지 감상하셨습니다. 이제 끝날 시간이 돼서 세 곡 연속해서 소개해드리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들으실 곡은 아베 베름 코르푸스, 대표적인 합창곡이죠. 아베 인간으로 나신, 우리 성가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한데요. 거룩한 몸, 즉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오 흠이 없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주여, 우리를 궁휼히 여기소서의 가사를 먼저 들으시고요. 웨스트민스터 콰이어 연주고요. 그 다음에 모차르트의 작품이지만은 사실은 아닌 작품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곡일 거예요. 아마 용화롭도다라는 합창이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이제 벤첼 밀러라는 사람의 작품으로 알려졌는데 용화롭도다 박신화 커의 노래로 들으시고요. 시간이 되는 대로 시편 23편 드볼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와 첸보 커의입니다. 이제 9월이 돼서 약간은 시원해진 것 같은데요. 힘차게 가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화산책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화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따뜻한 클라리넷의 선율과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 은혜가 흐르는 시간 클라리네티스트 박주은입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요즘 문득 길을 걷다가 하늘을 올려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새 하늘이 참 높고 파래져서 아, 정말 가을이 오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데요. 이렇게 바깥 풍경이 조금씩 가을빛으로 선선하게 물들어가면 어쩐지 우리 마음도 괜히 바빠지면서 올해도 벌써 이만큼이 지났는데 내가 뭐 하나 제대로 해낸 게 있나? 하는 조급함이 덜컥 찾아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무언가를 열심히 해내고 증명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곤 하죠.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더 기도해야지, 내가 더 완벽해져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그렇게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거창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131편에서 다윗이 마음에 참 와닿는 고백을 하는데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로 애쓰며 안절부절하기보다 마치 엄마 품에 가만히 안겨 안식하는 젖된 아이처럼 주님의 품에 오롯이 거하기를 바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를 증명하려는 마음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모두 주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진짜 평안이 찾아오는 법이죠. 그래서 오늘은 내 힘과 어깨의 힘은 툭 빼고 나를 존재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마음껏 쉬어가 보려고 합니다. 젖된 아이의 평안으로 채워질 은혜의 시간을 기대하며 주 은혜가 흐르는 시간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새로운 신뢰학을 찾아서 클래식 탐험 방방 곡곡. 이 코너는 숨어있는 클래식 명곡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탐험해보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번 썸머 스페셜 기간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클래식보다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친숙한 명곡을 함께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이 무더운 여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을 선물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음악 속에서 감동을 찾아가는 시간. 마음을 울리는 새로운 신뢰학을 찾아서 클래식 탐험 방방 곡곡.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작품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양들은 평화로이 풀을 뜯고입니다.

지금 함께 듣고 계신 곡은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양들은 평화로이 풀을 뜯고입니다. 이 작품은 원래 바흐가 작곡한 칸타타의 한 대목인데요. 그 안에는 아주 나직하고 아름다운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지켜주는 곳에서 양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풀을 뜯는다. 시력이 나쁘고 약해서 작은 소리에도 불안해하는 양들이 모든 경계를 내려놓고 평화로이 쉴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오직 나를 지키는 목자의 따뜻한 시선과 존재와 함께하기 때문일 텐데요. 이 선율을 가만히 듣다 보면 마치 잔잔한 초원 위에서 나를 지키는 목자의 은혜 아래 아무런 근심 없이 고요히 안식하는 양들의 모습이 눈앞에 시처럼 그려지곤 합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의 불안과 조급함 속에서 내가 내 삶을 지켜내야 해, 내가 무언가를 더 잘해내야 해 하며 스스로 목자가 되려 하느라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곤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바흐의 음악은 목자의 음성처럼 우리 마음에 가만히 일러주는 듯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로 안절부절 못할 필요가 없다는 건 우리에게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그 목자의 그늘 아래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마음껏 쉬어가는 젖된 아이의 평안. 오늘 이 시간만큼은 아름답게 흐르는 바흐의 멜로디에 여러분의 마음을 살포시 얹어두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려보시길 바라며 바흐의 양들은 평화로이 풀을 뜯고 계속해서 함께 듣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한 주에 한 찬양씩 클라리네티스트인 제가 여러분께 찬양을 선물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걱정들을 주님께 맡기고 아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참 아름다워라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젖된 아이의 평안을 생각하다 보니 이 찬양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는 살면서 늘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살아가곤 하잖아요. 하지만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며 미소 짓듯 진짜 평안은 주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누릴 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세상이 주는 조급함과 무거운 짐은 잠시 내려놓고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 영혼에 비로소 참된 쉬어감이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은 내 자격과 노력을 증명하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이 아름다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마음껏 안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가사 읽어드리고 클라리넷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 하도다.

0: 세상 모든 딸들을 위한 우리 엄마의 기도.
1: 여호와께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아무 걱정 없이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을까? 첫 딸을 품에 안고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던 어느 날, 거실에 있는 흔들 의자에 앉아 내 품에 고온이 잠든 우리 딸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눈부시고 예쁘고 천사 같은지 눈물이 날 만큼 행복했습니다. 내 품에 안긴 우리 딸 하나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넉넉하고 가슴이 벅찼던 그날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도 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귀하다, 존귀하다, 아름답다. 너는 존재 자체가 나에게 그런 존재란다.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의 모습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자꾸만 자신을 돌아보게 하며 낙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으려 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님을 우리 딸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주님, 우리 딸들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 스스로 헤아리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맡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면 절망밖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나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했느냐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는 우리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세상 속에서 무어라 말하기 힘든 무게들을 견디며 달려오시느라 참 애쓰셨죠? 혹시 오늘 밤 마음 한구석에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이것밖에 못해냈나? 하는 아쉬움이나 조급함이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갈수록 내 힘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고 그 앞에서 내가 너무 작게 느껴져 불안해하곤 합니다. 죄에 대하여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그분의 삶을 닮으려 애를 써야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 거룩해지려 애쓸수록 우리의 연약한 가지만 드러나고 마음은 더욱 지쳐만 가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어깨에 힘을 잔뜩 준 채 애쓰기를 바라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의 품 안에 폭 안겨 아무런 걱정 없이 깊은 숨을 내쉬는 젖된 아이처럼 그저 오늘 하루의 모든 지친 마음과 걱정을 주님 앞에 가만히 내려놓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으실까요? 귀하다, 존귀하다, 참 아름답다. 나의 어떤 성과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품. 그 품 안에서 오늘 밤만큼은 마음의 긴장을 내려놓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고 주님의 그늘 아래서 맞이하는 이 고요한 밤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쉼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주 은혜가 흐르는 시간 제작 진행의 클라리네티스트 박주은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찬양의 우슬께 찬양사역자 구선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먼저 가진 것으로 계산할 때가 많습니다. 시간은 충분한지, 능력은 있는지, 필요한 것은 갖추었는지 살펴보다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시작조차 못할 때도 있죠.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지팡이니이다. 양을 치던 모세에게 지팡이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이 더 필요하냐고 묻지 않으시고 이미 그의 손에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범했던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서 놀라운 일에 사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보다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작은 재능도 경험도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귀한 사명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찬양의 요술길 첫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조찬미님의 요게벳의 노래.

여러분께서는 찬양사역자 구선희의 진행으로 찬양의 우솔길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이 적임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시선은 계속 자신의 부족함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족함을 제거하신 뒤에 보내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더 뛰어난 언변이나 자신감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있던 평범한 지팡이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손에는 의외로 평범한 것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있었고 과부에게는 작은 기름그릇이, 도루가에게는 다른 사람을 위해 옷을 만들어주던 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것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혹시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부러워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만들어 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것으로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김대한님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요술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의 모세 이야기를 계속 읽어가면 흥미로운 변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팡이였던 것이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립니다. 똑같은 지팡이인데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을 때는 단순히 양을 치던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뒤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되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지팡이 자체에 특별한 능력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특별해진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평범한 목소리도 누군가를 격려하는 데 사용되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식탁도 외로운 사람을 초대하면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평범한 하루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사명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기보다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것을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쁘게 내어드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의 오솔길 마지막 찬양으로 저의 목소리로 주님의 빛 올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찬양사역자 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한 사람이 기차에서 두 명의 군인 사이에 앉게 됐습니다. 한 군인은 사병이었고 또 다른 군인은 30대 중반의 상사였습니다. 이 두 군인은 전투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젊은 사병이 매우 행복하고 쾌활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이에게 무엇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저는 상당한 유익을 봤거든요. 저는 전투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한창 전투 중일 때 과거에 배운 대로 그리스도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출을 받았고 그 이후로 그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는 전투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했기에 기쁨을 이기지 못했던 겁니다. 이렇듯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어떤 고통도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하는 힘에 겨운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삶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사모하며 그 기쁨과 소망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0: 오래전 한 신문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푸치라는 이름의 앵무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고를 당했던 그 새는 야생동물협회의 보호로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무도 그 새를 찾는 사람이 없자 그린베이에 사는 수 글리슨이란 여성이 그 새를 기르겠다고 자청했습니다. 그녀는 푸치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사랑을 줬습니다. 그들은 함께 대화를 나누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작은 새가 그녀의 어깨 위로 날아오더니 부리를 그녀의 귓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1: 그린베이 오네이다 거리 남쪽 1500번지.
0: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주소를 확인해 그곳에 사는 한 노인을 알아냈는데요. 그는 79세의 존 스투르반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선생님, 혹시 댁에 앵무새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그러자 그는 전에는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잃어버렸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앵무새를 데리고 그 주소를 향했고 노인은 자신의 앵무새를 보자마자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돌아가야 할 집 주소를 알고 있던 앵무새 푸치, 정말 영특한 새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네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순례길에서 다양한 사람과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만나곤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만나는 그 기착지들을 모두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인생의 최종 도착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예비해 두신 우리의 본향, 천국인데요. 마음속에 이 최종 주소지, 천국을 확고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이 있는 말,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죠. 이 시간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람들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85%는 과거의 추억, 한, 서름, 원망, 지식, 선입견, 경험과 같은 잡동사니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약 10%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 두려움, 불안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5% 정도는 현재, 지금의 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안 가본 곳에 가면 왠지 낯선 느낌이 드는 것은 이 현재의 의식이 5%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우리 마음의 95%는 걷어내도 충분한 것들로 덮여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그러면 걷어내도 충분한 이 95%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뒤덮고 있는 이 건물들을 걷어내면 거기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저 높은 하늘 끝 우주 어딘가쯤에 있는 줄 알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즉 내 마음에 천국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누리고 은혜와 감사가 넘친다면, 그렇게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그곳이 어디든 바로 우리가 누리는 하늘나라, 천국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내 안에 주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6절 10절.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에 있길 갈망하십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걱정들이 장애물이 되고 당신 주위를 산만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못 보게 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근심의 벽을 허물기 위해 조용한 장소를 찾으십시오.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낱낱이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곁에 계심을 마음속에 그리며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으심이 느껴집니다 라고 말해보십시오. 그분의 임재를 즐기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원하는 만큼 충분히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어여쁜 당신, 일어나 그분이 이끄시는 곳으로 함께 가십시오. 주님이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으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사랑에 둘러싸여 평강 가운데 쉼을 누리게 하소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책 소망, 상한 마음을 위하여에 담긴 글입니다. 나는 중국에서 평생을 선교사로 보낸 노인 한 분을 만난 적이 있다. 그분은 늘 건강을 유지해 매우 강건했다. 그런 분이 암에 걸려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됐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위로하러 갔다가 도리어 큰 위로를 받았다. 그분은 좀처럼 보기 드문 기쁨과 광채를 지닌 채 침상에서 일어나 내 차가 주차해 있던 곳으로 걸어나왔다. 그러면서 환한 미소를 짓고 두 손을 흔들며 빌리,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게. 나는 나이가 들수록 그리스도가 좋은 분임을 더욱 느끼게 되네. 라고 말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비결은 그리스도다. 또 한 친구가 런던의 거리에서 파이프를 연주하는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줬다. 환한 미소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연주하던 그에게 친구는 고향이 스코틀랜드냐고 묻자 그는 내 고향은 천국이다. 이 세상에선 나그네일 뿐이다 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한다. 늘 천국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가장 힘들 때에도 고요하고 밝은 모습을 유지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우리가 세상의 연연에 영원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만다. 하지만 만일 천국의 영광을 실제로 느낄 수 있어 영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위해 산다면 우리 마음은 세상의 삶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생각지 못한 힘든 일도 질병도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우리가 나그네로 스쳐가는 곳일 뿐입니다. 우리의 고향인 천국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지내셨는지요? 즐거운 일이 많지 않았고 감사할 일을 찾기가 힘들었을지도 모르지만요.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모든 일들 가운데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일들, 찬송할 일들이 너무 많죠. 시작하며 읽어드렸던 시편 104편에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들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주의 영을 보내어 창조하신 이 세상과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이 시편의 기자처럼 평생토록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로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크필드리츠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참 아름다워라 강찬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은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시편 104편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라우다테 도미눔, 소프라노 백인함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마뉴엘 주제, 조지 비브리시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깊은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나의 안에 거하라, 황지영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좋은 것으로 만족해야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귀하신 이름,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이름 예수. 주 사랑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이름. 생각만 해도 감사한 예수님의 이름을 노래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한 은혜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깊은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준비한 찬양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나무의 내 찬양, 그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소프라노 고선혜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원했던 찬양이었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임승종의 찬양이었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봅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 매일매일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인자와 긍휼이 가득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미합니다.

0: 지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중세 시대의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느 날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아퀴나스를 알아보지 못한 목욕탕 관리인이 거칠고 볼품없는 차림새를 한 이 아퀴나스의 모습을 보고 가난하고 무식한 불황자로 오해를 하면서 호통을 치고 빗자루로 밀쳐냈다고 해요. 그때 아퀴나스는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내가 아퀴나스야 이렇게 신분을 내세우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황급히 도망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 초라하다는 이유로 저 사람에게 천대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의 거칠애와 위선적인 신앙을 보시고 똑같이 여기시겠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모습이나 타인의 시선에 치중해서 경건한 척 포장하며 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짜 내면은 어떤지 돌아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 순간에 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정말 아퀴나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떨까 이걸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와 그림의 내면 가장 치열한 전쟁터, 그리고 워십 찬양 베스트 앨범 가운데 마음의 예배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신약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요, 자연현상을 보고 기상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다라는 것을 그 시대 사람들은 알지 못했죠. 자연 현상까지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이러한 모습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잘 대비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 듯 보이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영생을 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인데, 솔직히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시면서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때 겉모습만 꾸미고 자기 죄를 모르는 것, 이것이 곧 주님을 부인하는 외식이고 위선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소련의 독재자였던 스탈린의 어머니가 독실한 러시아 정교회 신자였다고 합니다. 스탈린의 어머니는 아들이 위대한 성직자가 되기를 바라며 신학교에 보냈지만, 권력을 잡은 스탈린은 무신론 정책을 펼치면서 수많은 종교인을 박해하게 됩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노년에 임종을 앞두고 계셨을 때 스탈린이 마지못해서 문병을 가게 됩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며 슬퍼하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겼는데요. 참 안타깝구나. 차라리 네가 사제가 되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자 권력에 취해 있었던 스탈린은 어머니의 이 마지막 진심 어린 충고와 신앙적 호소를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굳어있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보면서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원웨이 싱어즈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예라모십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원웨이 싱어즈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이에라모십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 야 너무 멋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밭을 팔아서 그 일부를 가져오게 됩니다. 부부는 마치 자기가 전 재산을 드린 것처럼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경외를 받고 싶어 했죠. 하지만 부부의 실상은 마음에 가득한 탐심과 허영을 숨겨두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외식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부부의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라고 준엄하게 꾸짖게 되죠. 그 순간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나 화려한 종교적인 포장, 남들에게 보이는 거룩한 겉모습, 여기에 속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면에 숨은 죄와 위선을 회개하지 않고 거칠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거룩하심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무서운 죄악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길 간절히 바라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주리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싱스퍼레이션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주리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싱스퍼레이션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부유했고 사회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였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화려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들은 이어 자신들의 경제적 풍요와 종교적 활동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영적으로 날씨가 아주 맑고 평안하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 우린 괜찮아. 아주 잘 믿고 있고 뭐 잘 살고 있고 아 너무 좋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내리신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내면에 가득한 영적 파산과 추악한 죄의 실상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괜찮아 잘 살고 있어 거포장만 번지르르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그들의 외식을 토해내겠다고 경고하셨죠. 세상의 날씨와 경제적 징조는 예리하게 분별하면서도 자기 영혼의 벌거벗은 죄를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깊이 슬프시게 해드리는 영적 위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위선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춤추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길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호산나 싱어즈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파워워십의 주님의 마음으로 춤추리.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호산나 싱어즈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파워워십의 주님의 마음으로 춤추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단편소설 두 노인이라는 소설에는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떠나기로 맹세한 두 농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유한 노인인 엘리셰프는 순례길에 오르기 전에 온갖 치장과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지를 동네 사람들에게 과시했는데요. 반면에 가난한 노인인 이핌은 출발 직전에 흉년으로 굶주려 죽어가는 이웃 가족을 발견하고 자신의 순례 경비와 먹을 것을 전부 나누어 주느라 결국 출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진짜 영적인 성지 순례의 의미를 깨달은 엘리셰프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지리적 장소나 화려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자기 죄를 애통해하는 심령임을 결국 깨닫게 되었다고 이 소설에선 이야기하고 있죠. 겉모습만 순례자의 옷을 입고 남들의 이목을 신경 쓰면서 자신의 의를 뽐냈던 엘리셰프의 이 노인의 모습은 정작 자신의 내면의 죄와 이기심은 돌보지 못하고 외식으로 가득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간절히 바라기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마치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던 노인 이핌처럼

그렇게 겸손과 진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옹기장의 내 마음 다해, 예수 손도단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옹기장이의 내 마음 다해, 예수손 도단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이 겉모습만 거룩하게 꾸미고 속에 죄를 보지 못한 외식의 진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런 비유였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뭐 소득의 11조를 바치는 완벽한 종교인으로 보였지요. 바리새인은 기도를 시작하며 이렇게 토로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며 이 옆에 있는 이 불쌍한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화려한 종교적 외양과 도덕적 스펙을 치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에 곰팡이처럼 피어오르는 교만과 위선의 죄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 세리는 이렇게 토로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통곡하며 고백한 세리가 결국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종교적 행위와 타이틀로 반짝반짝인다고 할지라도 내 안의 죄를 직면하지 않고 거칠에만 취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향한 가장 큰 부인이며 가증한 위선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요, 늘 날마다 정직한 삶, 정직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요, 마지막 곡 제이어스의 정직한 예배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옛날 어느 부부에 남편은 청각장애인이고 아내는 시각장애인인 부부가 있었대요. 이 부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앞을 못 보니까 남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고요. 남편은 듣지 못했으니까 아내의 잔소리를 들을 수 없었대요. 어느 날 마을에 기적을 행하는 마법사가 방문하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들은 부부는 마법사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장애를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법사는 그들 부부의 간곡한 부탁을 들어주어 장애를 고쳐줬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내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렇게 당신이 못생겼을 줄이야. 그러자 남편도 외칩니다. 아니 당신 목소리가 이렇게 끔찍했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구먼. 둘 다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이 이야기는 만들어낸 이야기죠. 근데 우리에게 뭔가 울림을 줍니다. 부족한 것이 꼭 불행만은 아니고요. 많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자족하는 삶, 내 삶 그대로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마음과 그 영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 나의 삶 그대로를 진정한 감사로, 찬양으로 풍성하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대상 16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시와그림의 감사해. 그리고 앞서서 들으신 찬양 사랑나무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앞선 두 찬양 모두 언제나 들어도 마음이 뭉클해지고 참 좋은 찬양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부족하다고 해서 다 불행한 것도 아니고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내 있는 상황 속에서 자족하며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복된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6장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기다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문자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감사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C5 월십이에요. 감사함으로.

어려운 일 당할 때 언어인증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온전히 찬양 올려드리고요, 영광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날 향한 그 사랑과 섭리를 볼 수 있는 감사의 마음,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굿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다시는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힘과 의지로 악착같이 죄를 끊어내야만 하는 무거운 숙제처럼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루터가 이 말을 남긴 진짜 이유는 사람의 종교 행위나 외적인 반성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을 진짜로 맛본 사람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죄가 미워지는 것이죠.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꿈꾸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강연희의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조시 몰드 위인의 Time and Time Again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웹앤 맥킨타이어의 살아계신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셰아 노먼의 Tea So Sweet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사라 그롭스의 He's Always Been Faithful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한웅재의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서현실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앤크리스토 워십의 주가 필요해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포의 오신실하신 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레인보우 브릿지의 주님은 내 호흡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사랑 이야기에 속죄하신 구세주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꿈꿉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일까요? 이어지는 찬양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인데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어디나가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과도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인데요.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참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들만 가득한 듯 하면서도 그 안에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고 또 주님의 동행하심의 기쁨을 누린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늘나라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 천국과도 같은 삶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의 큰 은혜를 힘입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세상에서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을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삶이 바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천국과도 같은 삶일 겁니다. 오늘도 근심 걱정을 버리고 천국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 방송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 여러분,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또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또 함께 나눌 은혜의 사연들,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도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에서는요, 북한 땅을 떠나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을 나눠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과 남한의 자세한 월요일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지요.

0: 북향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신 사명, 바로 북한 선교, 복음 통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기도와 물질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역을 섬기게 하신 결과가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4천 명이 넘는 탈북민이신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한 탈북민 성도의 간증을 만나보실 겁니다. 사선을 넘어 이 한국에 오게 된 계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조금씩 깨닫고 있는 한 형제의 이야기인데요.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오늘 이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지금부터 유 형제님의 이야기 만나보시겠습니다.
1: 2019년에 우리 군의 중부전선 DMZ를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지금은 제가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을 가지기 전부터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아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기가 태어날 나라는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그냥 태어났어요. 네, 제가 살았던 그 마을이 DMZ하고 그리 멀지 않습니다. 제가 북한을 알아버렸죠.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살아갈 나라를 선택을 했죠.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어찌 보면 감사하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네, 제가 북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의 이 대한민국의 이런 생활이 더 저에게 감사함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있었을 거잖아요. 저도 세뇌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거든요. 어느 순간에 제 생각이 바뀌는 그 터닝포인트가 있었을 거잖아요. 제가 나름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열성분자였어요. 네, 공부도 잘하고 뭔가 노동당 그에서 가르치는 걸 착착 잘 받아들이고 했는데 어느 날 산에 약초랑 이렇게 캐러 갔는데 전단지를 제가 보게 됐어요. 전단지를 보는데

6.25 전쟁은 누가 일으켰나? 그리고 김정일은 과연 신인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저는 그에 대해서 의심을 못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멘트 속에 다시 한번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김정일이 과연 신인가? 그가 신이라면, 그렇게 위대하다면 북한을 이 상황으로 만들어 놨을까요? 제 주변의 사람들은 다 정말 몸이 약하거든요. 북한에서는 정말 이 사람들이 살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과연, 그들이 과연 정말 신에 가까운 뭔가 그런 인물들이라고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안 갈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도 사실 북한에서 태어났으니까 북한에서 어떻게 하나 좀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백두산 답사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백두산 답사를 간다는 거는 그래서 나름 열성분자들을 선발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백두산을 쭉 걸으면서 중국 국경을 처음으로 보게 된 거예요. 삼천리 금수강산, 내 나라는 제일 아름답다. 이렇게 제가 매일 배웠는데, 중국을 보니까 이 북한의 상황이 정말 앙상하게, 산에 그냥 나무가 하나도 없고 뼈만 남은 산 같은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게 아니로구나. 저게 중국은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으면 저렇게 만들어 놨을까? 또는 뭐 정치랑 얼마나 잘했으면. 사람들이, 근데 사람이 그냥 신앙이 없거나 그러다 보면 가장 그 밑에 심리적으로 그걸 질투를 하더라고요. 질투를. 저 중국, 저놈들, 이러면서 저랑 같이 갔던 학교 동기들, 다 고등학교 친구들인데, 저 똥대놈들, 뭐 이러면서 비판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게 비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열심히 우리 저렇게 살아서 저렇게 만들면 되지 않나? 왜 저걸 비판하나? 난 저걸, 내가 이 땅을, 내가 지금 북한에서 살아가는 이상, 나는 북한을 저렇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거다. 이렇게 제가 거기서 마음을 먹고 왔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쭉 복무를 하는데, 뭐, 열심히 했어요. 군대에서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해도 뭐 빛이 안 나더라고요. 똑같이 임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됐을 때는 뭔가 노동당의 그 연줄이 있는 그 친구를 이렇게 칭찬을 하고, 안 됐을 때는 모든 화살이 저한테 돌아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저는 참을 수가 있어요. 네, 참을 수가 있는데 더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제가 앞으로 군대를 전역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사회 민간인으로 살아갈 때 걱정을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미래를. 근데 제가 일을 해도 일한 만큼 그만한 대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보수를. 그리고 그걸 달라고 하면 사상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에 대해서 옳은 말을 하면 감옥에 가야 되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땅을, 이걸 바꿔야지, 이런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나은, 모든 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다잘 살아갈 수 있는 땅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땅은. 정치 시스템을 먼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하다가 한국행이라는 걸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저는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군대에서 빨리, 빠른 시간에 대한민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랜 시간 없어지면 알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갔다가 내가 다시 돌아간다 하고, 고민하다가 DMZ로 가야 되겠다는 오랜 고민을 했어요. DMZ 앞에까지 이렇게 왔죠. 와서 제가 그 전에, 제가 한국 갔다 오겠다고 형한테 이야기했어요. 난이 땅은 진짜 못 살겠다. 저희 형은 뭔가 본게 크게 없어요. 저는 북한에서 운전병을 하다 보니까 많은 걸 경험을 하고 많은 데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노동당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걸 깨우쳐버린 거죠. 근데 제가, 저희 형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네가 뭐라, 미쳐가지고 네가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다 멸살되고 네 생각은 달걀로 바위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한테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노예만큼도 안 되는 땅인데 왜 우리가 여기서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냐. 밟히더라도 한번 난 진짜 대들고 싶다. 달걀이 되더라도 나는 바위를 때리고 싶다. 내가 먼저 달걀이 돼서 바위를 때리면 나와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두 명, 세 명이 생겨서 깨진 달걀이 바위를 덮어버리고 말 거다. 이렇게 형한테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DMZ 철책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형하고 헤어져서. 정말 무섭더라고요, DMZ 넘어간다는 게. 앞에 불빛이 쫙 있고, 그리고 철책 있고. 저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그냥 계속 밟히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미래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신앙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랐고요. 그래서 사람이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어디엔가 신이 있다면 저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가고 이제 선택한 이 길이 저 뭔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길이 틀리지 않고 옳은 길이라면 제발 좀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눈물을 진짜 펑펑 흘리면서 십자가를 딱 그었어요. 긋고 그 다음에 출발을 했죠. 제가 뭐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고 왔어요. 전 DMZ 넘는데 3시간이 안 걸렸어요. 네, 북한을 딱 떠나서 3시간이 안 걸렸어요. 그래서 절차 앞에까지 가니까 군인들이 총을 들고 뛰어나옵니다. 군인들이 저를 다 발견하고 귀순할 의사가 있는가 남쪽으로 내려오라 이렇게 귀순 유도를 해서 제가 철책 앞에까지 갔죠. 가니까 총 들은 군인들이 쭉 뛰어나오더니 저를 이제 쭉 감쌉니다. 감싸는데 또 그렇잖아요. 뭔가 그래도 비장한 각오를 품고 온 놈인데 제가 거기에 뭔가 쭈글탱이처럼 모습을 보이면 이게 가오 빠지잖아요. 그래서 옷깃이랑 좀 이렇게 좀 바로하고 그리고 저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진이라든가 찍어서 유출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선글라스를 쭉 꺼내서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장비들 다 이렇게 내려놓게 하고 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치도 망설임 없이 저는 내 집에 내 발로 찾아왔는데 왜 묵습니까?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절차니까 따라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 대꾸를 못하고 묶여서 안에 들어갔습니다. 왜 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멘트를 딱 꺼내려고 시작을 할 때 그런 말 하지 마 하더라고요. 당신은 여기서 살던지 아니면 판문점으로 우리가 보낼 거야. 두 길 중에 한 길을 택해. 그러는 거예요. 참 막막했어요. 저는 대한민국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대한민국 여기 와서 제 혼자 살면 제 가족이나 친구들은 어떡해요? 네. 그런 마음에 상당히 고민스러웠어요. 근데 판문점으로 보내겠대요. 여기서 안 살면. 판문점으로 보내겠다는데 제가 거기다 또 뭐라고 해요. 판문점으로 보낼 것 같으면 날 죽여서 넘겨라. 그럴 일은 없다. 하고 하다가 제가 살겠다고 그 다음에 네, 사인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뭔가 5년 동안 쌀밥에 고기를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 한국에 와서도 신앙을 뭔가 주변에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너 하나님 믿어봐라 이렇게 권하실 때 아니 내가 주체 세상도 안 믿었던 놈인데 그걸 무슨 하나님을 믿냐고 이랬어요. 사실 그 김일성 그 시스템이 우리 하나님 그 성경을 똑 따다가 거기다 갖다 놓은 거거든요. 내가 그걸 왜 믿냐고 이렇게 대꾸를 했죠. 그리고 쭉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제가 처음 서울에 왔을 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때 힘들었거든요.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저는 아는 사람도 없고 정말 무인도에 혼자 떨어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외롭더라고요. 외롭고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기운이 빠질 때마다 제가 왔던 철책에 갑니다. 철책에 가서 내가 어떤 각오를 가지고 내가 저 철책을 넘어왔지 이렇게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정말 눈물이 비오듯 쏟아내립니다. 쏟아져 내리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고 그리고 다시 와서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그때 뭔가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물론 내가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한국에 왔다고 했지만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는 이거는 내 용기로 또는 내 선택으로 온 게 아니로구나. 그때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한 그런 계획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그런 성경의 구절이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려고 처음에 성경을 폈을 때 졸리더라고요. 상당히. 지금도 졸려요 사실. 네, 지금도 제가 성경을 완독을 못했어요. 졸려가지고. 노동당에서 성경에 대해서 엄격히 통제하거든요. 성경 보지 마라. 성경을 아주 그냥 최고의 불원서적으로 이렇게 취급을 해요. 그래서 성경이 엄청 궁금했어요 제가. 대체 성경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그 노동당이 이렇게 무서워할까. 그리고 와서 제가 성경을 펴봤는데 졸리더라고요. 네,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게 근데 마음에 와닿던 그 구절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대학 공부를 할 때 이게 준비를 할 때 저에게 교무부장 선생님이 신앙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가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신앙에 대해서 그 불신자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면 짜증나요. 이해가 안 되니까. 처음에 싫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분이 삶을 통해서 아니 이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을만 하지 않나. 그리고 그분도 있고 제가 또 아는 형이 있어요. 네, 형이 이번에 박사 과정을 마쳤는데 여기 한국에서 그분도 보니까 아니 내가 저 형이 믿는 신앙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직도 믿어지진 않거든요. 네. 저는 과학을 배운 사람입니다. 과학. 어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오늘 일어날 수는 없어요. 어제 사람이 죽었는데 오늘 살아나야 예수님이 그때 살아난 거잖아요. 근데 과학을 배운 사람이로서 이게 논리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과정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부활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교무부장 선생님, 그리고 제가 알았던 형, 그리고 그분들이 어찌 보면 예수님을 닮으려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나. 나도 삶을 살아갈 때 최소한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국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이 재개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언제든 추가 공격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미국과 유럽, 아시아 주요국의 국채 금리가 일제히 뛰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도 급락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G20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산업과 과학기술, 금융 분야에서 잇따라 회동하며 양국 공조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이 지난해 연간 수출액의 97.7%에 이르면서 사상 첫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국가보위성을 국가정보국으로 개편한 데 이어 산하 정치범 수용소의 지휘관리체계와 수감자 관리 방식도 재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일부 지역에서 해외 파견 노동자로 선발되기 위해 결혼을 서두르는 청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아시아에서 자녀 한 명에게 고품질 제품을 사주는 이른바 골든 키즈 소비가 확산하면서 한국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의 새로운 수출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보도합니다. 중앙아시아에서 K-POP과 K-드라마로 한국 문화를 접한 젊은 세대가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 유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재개된 이란 공습과 관련해 공격이 너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군은 지난달 30일 약 한 달 만에 이란을 공습한 데 이어 이달 1일에도 추가 타격에 나섰고 이란 역시 미군을 상대로 보복 공격을 시도하면서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레이더 시스템과 미사일 시스템, 기뢰 투하 시스템 등을 다시 구축하려 하고 있었다며 이 가운데 기뢰 투하용 로켓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러 이를 제거하기 위해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공격이 매우 강력했다며 미국은 원할 때 언제든 추가 공격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 국민들에게 언제 봉기할 것이냐고 묻기도 했는데 관련 질문에 이란 정권이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면서 이란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개전 당일에도 공격이 끝나면 정부를 접수하라는 취지로 이란 국민들에게 사실상 정권에 맞선 봉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그 충격이 세계 금융시장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5.2% 오른 배럴당 $90 22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WTI 가격이 종가 기준으로 $90를 넘어선 것은 지난 7월 이후 처음인데요. 브렌트유 역시 4.6% 오른 배럴당 $94 65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각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지거나 다시 긴축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장기 국채 금리도 일제히 뛰었습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4.8%로 1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영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 5.2%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독일 10년물 금리도 2011년 이후 가장 높았고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우리나라도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4.4%로 넘었고 코스피는 하루 만에 3.99% 급락했는데요. 일본 니케이 평균 주가도 2.85%, 대만 자치안 지수도 1.67% 각각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열린 G20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일본이 산업과 과학기술, 금융 분야에서 잇따라 회동하며 양국 공조를 과시했습니다. 마이클 크라시우츠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일본 과학기술정책 담당상과 만나 일본을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필수적인 파트너라고 평가했는데요. 일본은 미국이 추진하는 인공지능 프로젝트 제네시스 미션의 첫 국제 파트너로 참여해 AI 분야에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하워드 러튼이 미 상무장관도 지난해 미일 무역협상을 이끌었던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과 만났는데요. 일본은 앞서 5,55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정했고 석유와 가스 수출 시설, 화력발전소, 소형 모듈 원자료 건설 등 구체적인 사업도 발표한 상태입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와 만나 미일 동맹과 거시경제, 일본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도한 환율 변동성을 피하기 위한 정책 공조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982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8.7%나 증가했는데요. 월간 수출액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고 수출은 15개월 연속 월별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6,934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 수출액 7,093억 달러의 97.7% 수준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올해 남은 넉 달 동안 약 3,066억 달러를 더 수출하면 연간 1조 달러를 넘어서게 되는데 월 평균으로는 약 766억 5천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최근 월간 수출이 900억 달러를 웃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는 달성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인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경제 성과를 두고 지난해 취임 당시와 비교하면 상전 벽해라고 평가하면서도 잠재 성장률 3% 복귀와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넘어설 경우 세계 수출 순위에서도 한 단계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국가보위성을 국가정보국으로 개편한 데 이어 산하 정치범수용소의 지휘와 관리체계도 재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내 구금시설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9차 당대회 이후 정치범 수용소의 관리와 수용, 경비체계를 국가정보국 산하로 다시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상급 기관에서 현장 관리 기관까지 이어지는 지휘 보고 체계도 손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문건에서 정치범 관리소라는 표현을 줄이고 수감자를 사상범 수용자 등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으며 각 관리소의 기존 번호와 관리 구역 체계도 다시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수감자 전면 재등록 작업과 관리 구역 재편을 진행하면서 개인별 전자관리 계정을 만들고 관리 번호를 새로 부여하거나 갱신했다는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또 중대사상범이나 체제전복으로 분류된 수감자들을 일반 수용자와 분리해 이른바 체제전복특별수용구역으로 보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이 특별수용구역이 기존의 완전통제구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일부 지역에서 해외 파견 노동자로 선발되기 위해 결혼을 서두르는 청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해외로 파견되는 노동자가 적지 않은 데다 추가 파견을 위한 모집도 이어지면서 김책과 회령, 길주 등 일부 지역 청년들 사이에서 해외 파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북한에서 해외 파견 노동자로 선발되려면 출신 성분과 사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거쳐야 하고 한국 영화나 드라마 등 외부 영상물을 보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탈락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에는 결혼 여부도 최종 선발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다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미혼자는 기혼자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국이 배우자와 자녀를 북한에 남겨둔 기혼자를 우선 선발해 해외에서 이탈하거나 탈북할 가능성을 낮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 내부에서 청년들이 스스로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고 장사 역시 환율 상승과 미천 부족으로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파견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돈을 모을 수 있는 경제적 돌파구로 인식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들이 오히려 해외 파견 자격을 얻기 위해 결혼 시기를 앞당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저출생이 이어지는 아시아에서 자녀 한 명에게 더 많은 돈을 쓰는 이른바 골든키즈 소비가 확산하면서 한국 어린이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해외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개막한 아시아 최대 건강기능식품 전시회 비타푸드 아시아 2026에는 80여 개 국에서 650개 이상의 기업과 1만 6천여 명의 업계 관계자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국에서는 쿠트라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공동 전시관을 운영하고 독립 부스를 설치한 업체들까지 포함하면 국내 참가 기업이 100곳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지 바이어들은 한국 제품이 기존 어린이용 건기식과 비교해 맛과 식감, 체형, 포장 방식에서 차별화돼 있다며 경쟁력을 높게 평가했는데요. 대만과 태국, 베트남 등에서는 출생아 수 감소나 중산층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자녀 한 명에게 더 좋은 제품을 사주려는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에 따르면 세계 어린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지난해 36억 달러에서 2033년 약 6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인데요. 다만 한국산 제품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은 해외시장 확대에 부담으로 꼽히고 있어 국내 업체들은 인체 적용 시험과 기능성 자료 등을 통해 제품의 효능과 프리미엄 가치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K-POP과 K-드라마를 보고 자란 젊은 세대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유학과 취업까지 준비하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는 한국 전통 건축물과 태극 문양 등을 본뜬 서울문 거리를 중심으로 고려인 식당과 K-뷰티 매장, 한국식 디저트 카페가 들어서 현지의 대표적인 문화 상업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타슈켄트 부천대학교 학생들 가운데는 K-POP과 K-드라마를 계기로 한국어를 익힌 뒤 한국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한국 화장품 기업과 한국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알 파라비 국립대에서도 한국학을 전공하며 한국 기업 취업이나 외교관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나오고 있고 일부

학생들은 실제로 한국 대학에서 교환 학생이나 복수 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즈스탄에서는 K-POP의 영향으로 춤을 배우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현재 K-POP 댄스팀이 50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한류가 단순히 음악과 드라마를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어 학습과 유학, 취업 등 구체적인 진로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0: 9월 7일 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 남한은 중부지방과 전라북도 지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구름이 많겠고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3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1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함경남도에는 가끔씩 구름이 많겠습니다. 곳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6도에서 20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8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영서는 대체로 하늘이 맑겠습니다. 강원도 영동에서는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서울과 인천 21도, 강릉 20도, 춘천 19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인천 29도, 춘천 28도, 강릉 25도로 전망됩니다. 충청도와 전라북도도 대체로 하늘이 맑겠는데요. 전라남도와 경상도의 하늘엔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부산 23도, 대구 22도, 광주 21도, 낮 최고기온은 광주 31도, 부산과 대구가 28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 24도로 시작해 낮에는 29도로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전 지역이 맑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신의주 19도, 평양과 개성 18도, 낮 최고기온은 신의주와 개성 28도, 평양 27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도의 하늘도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과 청진 15도, 낮 최고기온 함흥 24도, 청진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하늘엔 구름이 많겠고요. 서해 북부는 맑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1에서 2m로 서해 북부가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7일 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도 이 새벽 시간, 새벽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한밤중 또는 하루를 조금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은 새벽이겠네요. 자, 이렇게 이 방송을 깨어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셨는데 우리 0772 성도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북 익산에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항상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오늘은 북녘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께 힘을 전하고 싶어서 문자를 남겨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통일의 그날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녘의 성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렇게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또 응원의 마음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이 통일이라는 큰 대업 아래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로 동역하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샵 1069번으로 이런 문자들, 응원의 메시지와 한 줄 기도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고요. 또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노동자분들, 또 북한 주위 노동자죠. 또 탈북민 분들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시거나 또는 외부의 소식이 궁금하고 또 저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마 참 어려우시겠지만 가능하시다면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반응과 그 마음 전하는 편지와 엽서 오늘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동력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중의 첫날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날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그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일을 오래 미루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신속하게 그들의 원한을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하셨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어떤 상황 중에서도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 응답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며 믿음과 감사, 기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함께 올려드릴까요?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찬양사역자 방길호 씨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아이노스 합창단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곁들여 주어지리라.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가장 선한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우리 주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0: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서울 챔버 싱어즈였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소설 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작가 유명하지요. 일본의 대표적인 여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자가 초등학교 교사를 7년간 하다가 폐결핵 척추병에 걸려 13년 동안 병원에서 요양생활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파킨슨 병과 여러 종류 피부진화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말년에 암으로 오랜 시간 고생을 했죠. 평생 동안 질병의 고통이 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고통 중에 이러한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그분이 계시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 고난 때문에 진정한 인간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되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고 고통 때문에 진정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슬픔의 문제, The Problem of Sorrow.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영국 여왕 엘리자벳 2세 영정의 조문객들이 16시간을 기다렸다가 잠깐 가서 묵념하고 나가네. 16시간. 참 영국 국민들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민족에게 존경을 받았으면은 70년 여왕을 하면서 흐트러지지 않은 영국 국민을 위해서 마음 씀씀이 했던 그 여왕이 돌아가시니까 16시간을 기다려서 잠깐 들어가서 묵념하고 나오는 영국 시민들. 이 땅에 태어나서 눈물 안 흘려본 사람 없을 거예요. 울고 또 울어도 시원치 않을 때 있었을 겁니다. 통곡도 해봤고

0: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죽었을 때, 친한 친구가 갔을 때, 식구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을 때 참 울어봤겠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향유옥합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안성희 씨의 연주 찬송까지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사랑 이야기에 속죄하신 구세주를, 그리고 박진희 씨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어서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송까지 올려드립니다. 세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린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함께 합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정 착 3개월 차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입니다.
1: 오늘도 남한정착 3개월차 우리 양강도에서 온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남한에 정착하면서 있었던 언어의 차이를 경험했던 얘기들도 해주시고 이 3개월 동안에 해야 되는 무수한 과제들, 헤쳐나가야 되는 그 도전들에 대한 나눔을 주셨어요. 이곳에 오셨을 때 정말 많은 그런 차이를 느끼셨을 텐데 그 가운데 와, 이 부분은 정말 북한이랑 다르다라고 느꼈던, 와 이건 정말 다르다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만 더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0: 제가 삼국에서도 살고 북한에서도 살아보고 이 한국 땅에 도착했는데 이제 완전히 사회가 외국인 겁니다. 한 민족이지만 정말 너무 다른 거예요.
1: 같은 기역, 니은, 디귿을 쓰지만.
0: 예, 맞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완전히 다른 세상이고 이제 모든 것이 생소한 거죠. 그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가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거지만

0: 입는 문제.
1: 네.
0: 예, 입는 문제나 이제 먹는 문제.
1: 네.
0: 예, 이런 데서 이렇게도 먹고 사느나. 예. 그렇게 하고 이 저 북향민들이나 다른 데 삼국에 있는 분들이 이제 살지만 딱 오면은 이 나이 차이에서 얼굴에서 확 표현이 나는 겁니다. 이제 주름도 없고
1: 네.
0: 예. 한 40대다 하지만 한 30대나 20대 돼 보이고 60대 돼 보이는 60대 분이시지만 한 40대 정도 보이고.
1: 아.
0: 예. 근데 우리 저희들은 이제 딱 넘어오는 그 딱 표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런 데서 이제 도전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런 남한에서 우리가 살기 위한 그 함께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은 정말 전쟁터와 같구나. 예, 이런 느낌을 가졌고. 그런데 저는 이 가운데서도 기본 사람이 가져야 할 것, 살아야, 예, 가지고 써야 될 것도 많고,
1: 네.
0: 예,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 예,
1: 네.
0: 공동체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가. 예,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 어느 곳에 있다 하지만 하더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것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세상에
1: 하나님 외에는
0: 예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의 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에 있던 스트레스도 함께 다시 풀고 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내가 위로도 받고
1: 네
0: 예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 있는 겁니다. 예. 아주 작은 문제인 것 같거나, 정말 이거는 보잘 것 없는 거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도, 우리가 그 어느 점에서나 다 같이 영적 전쟁이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너무 힘든 거죠. 우리 북향민들로서는 정말 이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이 땅에서 함께 사는 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정말 견디기도 힘들고, 내가 배겨내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1: 네. 그래서 항상 성경을 통해 몇 차례나 강하고 담대하라.
0: 예, 맞습니다.
1: 내가 이겼다.
0: 예.
1: 라고 하신 하나님을 언제든 어디서든 어떻게든 붙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북한에 계신 신앙생활을 하시는 주민분들도 분명 그러실 테고
0: 예.
1: 선생님처럼 중국에서도
0: 예.
1: 몰래 이제 성경을 읽고 주님을 예배하는 분들도 분명 그러실 테고 이곳에 와서도 저희에게 주어지는 과제들 같아요. 그래서 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함께 모여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지금 저희가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서 전파로 이렇게 만나지만 그 마음을 모아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겨요, 선생님.
0: 아멘. 예.
1: 네. 이 소망 가운데 이런 전쟁 가운데 또 영적 전쟁 가운데 아직 3개월 차밖에 되지 않으셨지만 이곳에서 처음 흘렸던 눈물이 기억이 나실까요, 선생님?
0: 당연하죠. 저는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이것까지 인도하신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정말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기적을 창조하시고 저희 모자를 이곳까지 인도했을 때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너무도 감격하고 정말 꿈만 같아서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굵은 눈물이 출출 떨어지더라고요.
1: 그렇게 눈물의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소개해 주신다면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했을 때 어떤 분일까요?
0: 나에게 하나님은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정말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짜 저의 돈이 되시고 예
1: 네.
0: 저의 희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저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시고
1: 아멘.
0: 우리 아픔에 더 아파해 주시고 우리가 기뻐하면 더 기뻐하시는 그런 정말 신실하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1: 그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0: 우리 중국에 계실 때 만나셨잖아요.
1: 예.
0: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나 자신을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크게 변한 것 같으세요?
1: 저희 몸에 있던 모든 이 육체적 질병들이 정말 다 가셔지다시피 했습니다. 다 치유가 됐고,

0: 입으로는 할수 없는
1: 없죠.
0: 거잖아요.
1: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저는 감히 말하고 정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전그 누구도, 그 어떤 인간도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습니다.
0: 회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자 친구 되시는 하나님.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저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분이라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꼭그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특별히 북한 땅에서 이 방송을 우연히 주파수를 돌리다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이렇게 말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라는 물음표를 스스로 가지시고요. 그 물음표를 꼭 계속 붙들고 나아가시면 답을 얻으실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이 믿음과 함께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또 소망, 소명, 비전이라고 하죠. 어떤 내일을 그리게 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남한 정착 3개월 차 양강도 갑산이 고향인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소망을 품으며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그런 한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아침 저녁 확연히 달라진 새벽 공기에 감사하며 아침을 맞습니다. 환절기가 다가오니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도 주의하시며 영과 혼과 육이 더욱 강건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로 나라도 안정되고 가정과 사회도 더욱 편안해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정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해답이며 또 길인 것을 선포하면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에 예배해 드리길 원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추후 2026년 9월 7일 월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이끄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먼저 찬양 올려드립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89절에서 104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9편 89절에서 104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예,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119편 89절부터 104절까지는 크게 이제 두 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89절부터 96절까지 첫 번째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의 이제 알파벳 순으로 하면 이제 12번째 순서 연이 되고요. 이게 이제 라메드라고 하는 알파벳에서 출발을 합니다. 라메드. 그리고 이제 이 89절부터 이제 96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묵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97절부터 이제 104절까지 두 번째 단락은 히브리시의 이제 13번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멤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멤으로 시작하는 13번째 연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제 사랑,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주는 지혜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편 119편 89절부터 이제 가면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 굳게 섰다는 건 굳게 서 있다, 이미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전부터 계셨다라는 의미죠.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 말씀이 태초부터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을 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전부터 하늘에 굳게 서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온 우주, 영원전부터 계셨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90절에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게 온 세상을 붙들어주는 것으로 나타났죠. 자,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자, 하나님께서 땅을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말씀으로 세우셨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언하시면서 뭇 가운데 땅이 드러나라고 선포하시죠. 자, 무엇으로 세우셨느냐? 말씀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땅이 항상 있사오니, 말씀이 땅을 세웠는데 이 말씀이 낡아지고 무효화돼서 땅이 나왔다가 다시 꺼지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땅은 계속 나와 있는 채로 이제 있는 거죠. 땅을 세우셨다. 91절에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붙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온 천하 만물을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선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지켜지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92절에 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 이게 이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을 이제 법이라고 이야기를 또 합니다. 자, 이 말씀이 법이라는 건 뭐냐? 아, 이제 토라,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 전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법,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 그러죠. 자, 그런데 91절에는 이 주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규례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규례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결정하시고 선언하신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 창조 질서를 선언하시고 그대로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결정이라는 의미의 강조를 이제 규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편 119편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 119편의 말씀을 다양한 특징을 가진 이 용어들로 사용을 하죠. 그게 이제 말씀, 그 다음에 법, 그리고 규례. 법은 하나님의 계시 전체를 말하고 여기서 규례는 하나님이 선언하신 결정 전체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 이 법은 단순히 변함없이 영원히 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법을 붙들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이 법,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 그 법을 붙들고 그 법을 묵상하고 그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처럼 기쁨이 없죠.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행복보다 가장 귀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자, 하나님의 법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이 고난 가운데 살았다면 그냥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금방 비관적인, 금방 충동적인 삶으로, 금방 방탕하는 삶으로 빠져들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뿐만 아니라 즐거움으로 삼지 않았다면 나는 망했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붙들기 위해 나오신 겁니다. 자, 93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자, 여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라고 합니다. 그 앞에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은 토라, 계시, 계명의 전체를 말하는 거고 여기 법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우리에게 위탁한 일종의 사명, 임무,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선언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93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않는다 그랬죠. 그것이 뭐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그럽니다.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이 말씀을 지키고 또 이 말씀을 행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제 일종의 사명감, 이제 거룩한 부담과 의무가 생기죠. 자, 이 내게 주신 거룩한 이 사명과 이 의무감 또 부담감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들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죠. 이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거고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기 위해 사는 거고 주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 사는 거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지만 그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살게 한다는 겁니다. 94절 나는 주의 것이오니. 자, 여러분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백성들 주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나를 그 다음에 구원하소서. 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 박해받는 상황인 겁니다. 자, 95절 보면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본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붙든다는 건 뭐냐?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죠. 그러면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자, 고난과 박해 상황 가운데 내 힘과 능력으로 막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을 것 같고 어떻게 할까 생각이 들지만 뭐라 그러냐?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주께서 나에게 의탁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들만을 생각하고 집중한다는 것이죠. 96절에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시니이다 그럽니다. 자, 다시 그 앞에 보시면 95절에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자,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지만 자, 나는 뭘 생각합니까?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나이다. 자, 여러분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증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데요. 여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이제 말씀, 규례, 그다음 법, 그리고 법도 이렇게 이제 살펴봤는데 여기에는 증거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자, 이건 말씀의 또 다른 측면인데 이 증거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하고 공적으로 선언하신 언약을 공적으로 선포하신 것을 증거라고 하죠. 증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증거궤라고 합니다. 왜? 이 언약궤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증거를 담은 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증거궤 안에는 뭐가 있느냐? 예, 십계명 돌판이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란 지팡이가 같이 이렇게 들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증거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을 증거하고 또 공적으로 그분의 언약을 선언하신 것. 그러니까 악인들이 나를 막 멸하려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할 때 우리가 이 악인들이 여러분 우리를 고통 줄 때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죠. 그럼 비방을 받고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존감이 떨어지고 큰 저 녀석이 뭐라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나 정말 그런 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아니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한 자녀라고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데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하겠다고 하셨으니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자, 이런 말씀들을 증거라고 합니다. 증거. 그래서 악인들에 의해 둘러싸이고 악인들이 우리를 멸하려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증거들만을 생각한다는 거죠. 96절에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습니다. 그럽니다. 자,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들은

심히 넓으니라. 이거 광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곳에 적용되고 모든 곳에 영향을 끼치고 모든 곳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 모든 유한한 것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붙들고 모든 곳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라메드 시편 12번째 89절부터 96절까지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한 측면들, 규례, 법, 법도, 증거,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부분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붙들고 세워가는가를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13번째 알파벳인 멤, 우리 97절부터 10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이렇게 나를 영원토록 붙들어주는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다 보니 이 말씀이 좋고 좋은 것을 넘어서 사랑스러워지고 그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하는 이 신앙 생활은 단순히 그냥 말씀 붙들고 지키고 해야 할 거 하고 그 차원이 아니라 이걸 통해 그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으로까지 간다라는 것이죠. 자, 97절 보시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여러분 92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 그러죠. 즐거움. 자, 이제 즐거움에서 이제 어디로 발전합니까? 사랑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자, 이 말씀이 너무 사랑스러우니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예. 붙들고 또 붙들고 싶고 이게 늘 함께하고 싶은 게 사랑이죠.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붙들고 산다는 겁니다. 그 붙들고 사는 방편이 뭐냐?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여러분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말이 시편 1편에 보면 묵상한다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우리 시편 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도다. 여기 나눠주 3번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러죠.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읊조리는 것. 묵상한다라는 것. 히브리인들에게 묵상이라는 건 뭐냐? 계속해서 내 입술로 고백하며 이제 나에게 자근자근한 소리로.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묵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조용히 있는 걸 생각하는데 묵상은 읊조리면서 막 몸을 이렇게 흔듭니다. 막 히브리인들 시편 갖고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흔들어요. 앞으로도 막 흔들기도 하고 옆으로도 흔들기도 하고 자기를 이제 깨우면서 온 몸으로 나의 이 존재에 선포하는 거죠. 내가 읊조리면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내가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주일 예배 때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의 소리로 기도합시다. 이게 이제 일종의 묵상과 같은 형태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그 기도가 내 안에 울려 퍼지고 선포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조금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자, 여러분 시편 1편 2절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고 여기는 거기서 더 나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서 종일 읊조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는 읊조리게 되어 있습니다. 98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자 앞서 시편 119편 이 89절부터 우리 보았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함께한다고 그러죠. 영원하다. 말씀의 영원성. 그러니까 98절에 이 계명들이 항상 계신데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한다. 왜?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해서 늘 읊조리기 때문에 내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자,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하려면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읊조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늘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나를 관통하며 읊조리고 울려 퍼지면 이 말씀이 나를 98절

0: 후반전에 보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그럽니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죠. 그래서 원수의 잔꾀를 이기는 하나님 경외의 마음. 자,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자, 주의 증거들을 어떻게 해요?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승리보다 나으며, 자,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울려 퍼질 때, 내 주변에 나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언해 줬던 모든 이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 100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들을 실천하고 붙드는 것이 노인보다 낫다. 여러분, 그 노인은 뭡니까? 지혜가 축적된 분들이죠. 자, 인생에 많은 지혜가 축적된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읊조리고 내 안에 울려 퍼지게 하고 늘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라는 거죠.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자, 주의 말씀을 지키려 하다 보면 악과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악의 유혹에 늘 노출돼 있죠. 그때 항상 나의 발을 금하여 멈추었다고 그러죠. 102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자, 그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되며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살았던 인생을 회고하며 10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 질근질근 씹어 읊조리고 반복해서 묵상하는 맛이 너무 달달하는 거예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여러분, 꿀이 얼마나 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곱씹을수록 내 마음에 아주 달콤한 은혜가 쏟아진다라는 것입니다. 104절,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돼요? 명철하게 되었다. 뛰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영원부터 계셨고 우리의 인생과 피조 세계를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뭐 하게 되느냐?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 숭배죠. 근데 이 말씀이 나중에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굳게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은혜의 말씀,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천지만물이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과 규례로 운행됨을 의심하지 않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를 따라가는 아침, 고난 중에서 넉넉히 그를 살리신 주님의 계명이 심히 넓다는 그의 고백과 표현이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증거들을 읊조리며 은혜를 기대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함이 스승의 가르침이나 선배들의 명철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익히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이 일평생 그를 주의 규례들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셨죠. 대단한 경험이요, 또 발견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이 믿음 하나만 가지면 모든 환난과 고통의 골짜기도 묵묵히 인내하며 넘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의 사랑스러운 후손들이 모두 이 약속의 언약 아래 더욱 든든해지기를 간구하는 아침이고 싶습니다.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늘 읊조리는 사람이 묵상인입니다. 소가 온종일 먹은 음식을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을 읊조리며 기뻐하는 하루 또 한 주 되십시오. 9월 7일 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샬롬.

일제시대 때 백마지기의 논밭을 소유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머슴 출신이었던 그는 억척같이 일을 해서 부를 쌓았고 고리대금으로 돈을 긁어 모으기 시작했지요. 그는 부자가 되는 소원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자기를 업신여기던 사람들이 고리로 돈을 구워가는 것을 보고 만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재산을 거린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빈문서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수도자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는데요. 그가 바로 한국의 성자 이세종입니다. 그가 갑자기 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 무당이 말한 대로 산당을 짓다가 우연히 목수가 있던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첫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영안이 열려서 뒤에까지 계속 읽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재물이 하나님의 명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복음의 명철로 눈을 떠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찬양입니다. 찬송가 401장, 새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세상은 부자의 지혜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철을 받은 가난한 자는 더 이상 부를 쫓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 이세종 같은 수도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요. 하나님이 주신 명철로 부자의 지혜를 비웃을 수 있는 대범한 신앙은 충분히 사모할 만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재물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편리하게 해주기는 하지만요. 그것을 바라보고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내가 가진 재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의 부흥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가난한 자들의 구제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삶은 백만장자보다 더 빛나고 후세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재물을 자랑하는 지혜를 경멸하고 하늘의 명철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입니다. 찬송가 430장, 새 찬송가 378장, 내 선한 목자. 찬송가 444장, 새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여러 가지 해석과 주장이 있지만요, 성경은 이자를 고금리로 받는 등 불의하게 모은 돈은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허무하고 불안하다고 훈계합니다. 재물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볼 여유가 없고 그의 눈은 재물만 따라가기 마련이지요. 정의롭게 벌어서 의미 있게 사용되는 돈은 우리 영혼에 만족을 줍니다. 정당하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헌금하고 또 구제하고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 나누죠. 찬송가 447장, 새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늘도 평안한 날 되십시오. 저는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HLQR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자기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은 자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품성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 기초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지요. 우리의 모든 것은 생명까지 주님 것이고 우린 이 세상에서 잠시 주님의 은혜로 선물을 누리는 것뿐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신뢰하고 매사에 만족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 생활에 큰 유익을 주고 경건의 유익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번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소망교회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새 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소통으로 관계하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지휘자인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가 한 공연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트럼펫 연주자를 관중석에 앉혔다가 하이라이트 때 객석에서 연주하며 무대 위로 올라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벤트는 공연의 가장 클라이맥스에 선보일 예정이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고 어느덧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스토코프스키는 이벤트에 앞서 더욱 열정적으로 연주를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부분에서 트럼펫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트럼펫 연주자가 실수를 한 줄 알고 스토코프스키는 능숙하게 다시 한번 연주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연주에도 트럼펫 연주는 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고개를 돌려 관객석을 확인한 스토코프스키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비원들이 트럼펫 연주자를 무대에 난입하려는 관객으로 착각해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구성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원활한 소통으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지체가 될 때 세상 가운데 교회가 다시 우뚝 설 것입니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VIP

피듯 지금 내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동역자임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소통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믿음의 형제 자매가 주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동역자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원활한 소통으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깁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서울 챔버 싱어즈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희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주 예수님 내 맘의 오사 엘토 방현희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우정초 5학년 김봄입니다. 저는 지금 5학년이고 2학년 가을에 입단했어요. 저는 그 교회 권사님이 엄마 선교 여행하실 같이 하시는 분이 저 합창단 추천을 주셔가지고 해보게 됐어요.
0: 그렇군요. 활동하는 건 어때요?
1: 나라사랑축제 준비할 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사랑축제 준비할 때는 합창단 연습 시간이 많아지고 개인적으로 맡은 역할 연습하면 조금 몸이 피곤할 때가 있어서.
0: 그럼 그런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고 있어요?
1: 친구들이랑 언니, 오빠들과 같이 연습하고 웃으면 좀 극복이 되는 것 같고 자모님들이 준비하시는 간식을 먹으면 좀 힘이 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역할을 뽑히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사실 몸이 힘든 생각이 안 나긴 해요.
0: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뭐예요?
1: 초코우유?
0: 어떤 역할을 가장 좋아하고 지금 맡은 역할은 뭐예요?
1: 저는 소고춤이랑 치어리딩이랑 육군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 중에서 치어리딩을 제가 하고 싶었던 거여서 좋아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요?
1: 2024년에 처음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 한 나라사랑 축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 첫해 해보는 거여서.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케네디 센터 무대가 너무 크게 느껴졌었고 무대에 섰을 때 가슴이 완전 쿵쾅거리고 많이 떨렸는데 케네디 센터에서 딱 공연이 끝나고

0: 앵콜곡이 딱 나왔을 때 그때가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1: 합창단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뭘까요?
0: 합창단에 와서 찬양하면 제 기분도 좋아지긴 하는데요.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러 오는 곳이라는 합창단을 의미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보석이며 선물이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는 합창단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해보니까 너무 선물 같은 좋은 거였기 때문이다.
1: 그렇다면 이런 좋은 선물을 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0: 엄마, 아빠, 제가 어린이 합창단에서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시고 데려다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덕분에 추억도 많이 만들고 찬양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사랑해요.
1: 신입 단원들을 향해서 환영의 인사도 부탁해요.
0: 여러분, 앞으로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연습하며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조금 떨릴 수 있겠지만 선생님과 언니, 오빠, 친구들이 모두 따뜻하게 맞이해줄 거예요. 우리 합창단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래요. 곧 만나요.
1: 수줍은 아이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곳,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 재미를 알려줄 수 있는 곳, 바로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세한 안내사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도 되는데요.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울산 극동방송.

0: 때로는 낙심되고 힘이 없을 때 제가 금방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은 이제 라디오를 틀면 찬송이 나오고 해서 찬송 따라 부르고 또 보내주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1: 극동방송 들으면서 찬송 나올 때 늘 차 타고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중보기도 하는 그 시간이 좋아서 또 중보기도 나올 때마다 안 급하면 차를 세워놓고 같이 중보기도를 늘 하고 합니다.
2: 아침마다 마음에 양식을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극동방송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더 앞으로 쓰고 해주셨으면.
3: 극동방송은 저의 친구고 아마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베스트 친구일 것 같아요.
4: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 이 시간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와 찬송은 절망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여는 능력이 됩니다.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집착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지혜롭게 활용하여 영원하고 가치 있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요 노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내게 맡겨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이웃과 나누는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절대적인 구원과 사랑이 매일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사라지고 깊은 한숨을 내쉴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해야겠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앞에 길이 평탄하게 열리며 참된 평안과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성경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믿으며 세상 유혹을 이겨내며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 돈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 속에서 붙들어야 할 분이 하나님뿐임을 매 순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멈추는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며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귀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사랑의 손길로 흘려보낼 때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놀라운 기적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눈에는 일시적인 성공보다 영원토록 시들지 않는 하늘의 가치가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죠.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 의지하며 평안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 힘과 성공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말씀을 평생 곁에 두며 예수님만 나의 왕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참된 왕의 길을 가려면 첫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14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죠.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백성이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리라고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잊어버리면 세상이 부러워집니다. 남들은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결혼도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면 어느새 그것들을 내 인생의 왕으로 세우고픈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15절에 하나님은 백성의 연약함을 아시고 한 걸음 양보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왕을 세우고 싶다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능력이 많고 돈이 많고 말 잘하고 스펙이 화려하다고 왕의 자격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결혼도 직장도 자녀 교육도 단지 조건과 형편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진정한 왕은 사람도 성공도 돈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 스펙과 성공, 잘 나가는 사람을 부러워하진 않나요? 내 인생의 왕처럼 떠받들고 있는 세상의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왕의 길을 가려면 둘째, 세상의 힘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16절은 왕이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을 경계해요. 당시 병마는 군사력의 상징이었죠. 세상 왕이라면 당연히 강한 군대를 갖고 싶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은 달라야 해요. 군사력을 아예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지요. 힘이 많아지면 하나님보다 그 힘을 더 의지하기 쉬운 까닭입니다. 더구나 병마를 얻고자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해요. 애굽은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주셨는데 힘을 얻겠다고 다시 애굽의 길로 돌아가는 것은 구원을 거꾸로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도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가 예전에 의지하던 방법으로 돌아가려 할 때가 있지요. 돈으로, 인맥으로 그렇게 세상 방법과 타협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17절에서는 아내와 은금을 조심하라고 해요. 아내는 당시에 성행한 정략 결혼을 말하지요. 솔로몬은 결국 이 말씀에 걸렸어요. 많은 아내와의 정략 결혼을 통해 나라를 든든히 하려 했지만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우상에게로 돌아서게 했습니다. 은금은 경제력을 뜻하는데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아두는 것을 경고합니다. 돈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자기를 위해 쌓아두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보다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게 많이 가져 미혹되는 것보다 복일 수 있어요. 세상 왕은 군사력과 외교력, 경제력이 많을수록 성공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마음을 미혹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쌓아두고 싶은 병마와 아내, 은금은 무엇입니까? 힘들 때마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나의 애굽은 어디입니까? 참된 왕의 길을 가려면 셋째, 말씀을 평생 곁에 두어야 합니다. 18절에 보니 왕이 왕위에 오르면 가장 먼저 율법서의 등사본을 책에 기록하라고 해요. 왕이 직접 말씀을 베껴 쓰라는 것입니다. 왕도 주의 말씀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도 주의 말씀 앞에서는 한낱 죄인인 까닭입니다. 그리고 19절에 그것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해요. 잠깐 읽는 게 아니라 평생입니다. 왕은 결정할 일이 너무도 많잖아요. 사람도 세워야 하고 전쟁을 판단해야 하고 수많은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자기 경험과 총명을 의지하기보다 말씀을 곁에 두어야 해요. 그 목적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왕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평생 배워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믿음도 자동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높아질수록 더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20절에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된다고 해요. 왕의 가장 큰 위험은 교만이에요.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자기 말을 들으니 스스로 특별하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평생 읽으면 나도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장 큰 응답은 내가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세상의 처세술을 먼저 찾습니까? 말씀을 먼저 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도 가족과 지체 위에 군림하려 들지는 않습니까? 성공과 인정이라는 세상 왕을 좋아한 불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보육원에서 자라며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고 결정하다 보니 제 판단들은 다 옳다는 생각이 굳어졌어요. 회사에서 금방 인정도 받으니 교만이 하늘을 찔렀죠. 세상 성공을 위해서라면 불법적인 일도 눈을 감았고 접대를 위해 음란의 죄도 행했어요. 인정 중독에 빠져 저의 모습을 숨겼지만 집에 돌아오면 죄책감에 괴로웠고 그러면서도 계속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서도 여전히 부모님에게 버려진 아픔을 성공으로 보상받으려 하며 돈 욕심도 내려놓지 못했지요. 제게 친형이 있는데 형은 사업을 하다 크게 망해 사채까지 쓰며 빚쟁이 신세로 쫓기게 되었어요. 형은 매일 저에게 전화해서 힘든 마음들을 다 털어놨고 그제야 가족 구원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던 제 모습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말씀과 공동체 덕분에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 형은 정말 외롭고 힘들게 하는 생각에 형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며 형과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지요.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왕의 우선된 임무라 하세요. 부모님에게 버려진 아픔과 억울함으로 세상 성공을 기준 삼고 살던 제게 형이 망하는 사건을 주셔서라도 저의 죄를 회개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해요. 이제는 힘과 물질이 아닌 말씀과 성령을 구하며 가정을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0: 높이기를 원해요. 무엇보다 말씀을 읽고 순종함으로 교만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저의 적용은 친형에게 매일 큐티 말씀을 나누고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말씀을 펴고 교만을 내려놓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왕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리에서 세상의 병마와 은금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평생 옆에 두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하므로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만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성공과 인정과 돈을 부러워하고 그것들을 내 인생의 왕으로 세우려 하는 저희입니다. 힘든 사건 앞에서 말씀보다 사람과 돈과 내 경험을 의지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완악함도 있습니다. 병마와 은금을 많이 쌓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복임을 알고 부족할 때 더욱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나를 미혹하는 성공과 인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왕으로 모시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평생 내 옆에 두길 원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내 생각과 처세술을 앞세우지 않고 말씀을 먼저 펴고 높은 자리로 갈수록 더 낮아지고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으며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 바자회와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 바자회 예은 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블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블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블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국에 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노벨상은 1901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프레드 노벨을 노벨의 유언에 따라서 그가 남긴 유산으로 노벨상을 주었는데요. 그동안 노벨상 시상식이 몇 번 있었는가? 663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1년에 한 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벨상 1년에 노벨 의학상, 노벨 평화상, 노벨 물리학상, 노벨 생화학 의학상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마다 그래서 모두 시상식을 한 것이 663번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990명입니다. 처음에는 거의 한 명씩 주다가 이제는 여러 명, 두 명, 세 명씩 한꺼번에 상을 받게 되니까 노벨상 받는 사람이 많아졌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기관이, 유엔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조직이나 기관이 받은 것. 1968년도부터는 노벨 경제학상이라는 상이 생겼는데 이건 노벨이 만든 상이 아니고 알프레드 노벨을 기념한 스웨덴의 중앙은행이 만들어서 중앙은행 설립 300주년이 될 때 그 중앙은행에서 돈을 내고 해마다 한 명씩 노벨 경제학상이라고 상을 주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이 의식 있는 생각을 갖고 학교를 하나 세웠더니 인류 전체에 위대한 거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노벨상 수상자를 그렇게 많이 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1756년 오스트리아 궁중음악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이든, 베토벤, 요한 세바스찬, 바흐 같은 당대 가장 유명한 서구의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그는 아주 음악의 천재였습니다. 오페라, 교향곡, 협주곡, 실내악, 교회음악 등 당시 존재하던 거의 모든 장르에서 그가 남긴 곡만 600곡을 썼답니다. 35년 살고 갔는데 600곡을 썼다는 겁니다. 음악의

천동천재 음악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나? 아마 여러분도 들어요. 삐가로, 삐가로, 삐가로, 삐가로, 삐가로의 결혼 들어보셨죠? 두만강만 불러봤어요? 그 삐가로의 결혼, 이거 모차르트가 작곡한 겁니다. 돈 조반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술피리, 어린아이들이 너무도 즐거운 마술피리. 이것도 교향곡 40번 G단조, 교향곡 41번 G빛, 이거 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클라리넷 협주곡 등등 협주곡도 많이 남겼습니다. 실내악 소나타, 피아노 소나타, 클라리넷 소나타, 소나타도 많은 장르에서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종교 음악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음악곡도 수없이 많이 남겼습니다. 10년 전 2006년 1월 31일인데요. 1월 31일자 미국에서 발행한 한국일보 신문입니다. 2006년 아까 모차르트가 몇 년도에 태어났다고 그랬죠? 1756년, 2006년 그러면 250살이야. 그래서 기사의 타이틀이, 이 기사 제목이 250살 모차르트 뽕을 뽑고 또 뽑다. 이게 한 면만 이렇게 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그 신문 또 한 면 이렇게 났습니다. 이게 제가 20년 전 1월 달에 LA 가서 신문 스크랩을 해갖고 갖고 온 거예요. 많이 낡았지만 제가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당시 2006년도에 발표한 내용에 하면 2005년도 오스트리아 국민 총 생산량의 3분의 1이 모차르트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삼성, 우리나라 삼성에, 삼성에 본고장 수원하겠습니다. 그죠? 삼성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 GDP의 15% 커버예요. 삼성. 대단한 거예요. 그죠? I am so proud of 삼성. 근데 모차르트 한 사람이 국민 총 생산량의 3분의 1. 모차르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나 상품, 이런 회사 이런 것들이 200개가 넘고, 모차르트 모자, 모차르트 티셔츠, 모차르트 야구르트, 모차르트 와인, 모차르트 향수, 모차르트 우유, 모차르트 쿠겔론 초콜릿은 아마 많은 분이 아실 겁니다. 이 짧은 시간에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 1984년도에 모차르트 영화를 만들었어요. 영화 제목이 아마데우스예요. 거의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게 영화 역사상 아카데미 전체 상 가운데 수상 부문 8개 부문을 석권했습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 듣고 안 놀라는 사람은 하여간 여러분 밖에 없어요. 오스트리아 출신 가운데 노벨상 수상자가 여러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드 노벨상, 구스타프 클림트 키스라는 그림을 그린 사람, 그 양반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에르벤 슈레딩거 양자역학, 지금 현재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양자역학의 기초를 온 사람은 그 사람은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멘델, 멘델의 유전의 법칙, 그 멘델, 그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아놀드 슈와제네이거, 들어보셨죠? 이야기하면 아세요, 여러분들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내셨고, 그 전에 세계 보디빌딩 대회에서 세계 챔피언, 나왔어요. 이분이에요, 이분. 지금은 나이가 들었지만 이분이. 이분의 세 가지 소원이 있었대요. 나는 미국에서 정치인으로 좀 출세했으면 좋겠다. 오스트리아 사람이니까 미국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미국 대통령은 못 돼요. 근데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했습니다. 내가 할리우드의 이름을 날리겠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터미네이터의 주연으로 이분이. 그리고 자기가 또 하나 있는데, 나 케네디 가문하고 좀 결혼했으면 좋겠어. 오나스 제클린의 생질되는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 이 사람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몰랐죠?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있어도 유명한 사람이, 지금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적어오기는 한 20명 적어 왔는데요. 이 사람들 다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유명해도 이 사람들 때문에 오스트리아가 별로 이름 많이 안 날렸는데, 오스트리아가 경제 전체 가운데 많은 관광 수입
수입의 많은 부분이 관광인데요. 그 관광 수입의 90%

90%가 모차르트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10년이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김장한 목사님 모시고 제 아내와 함께 오스트리아에 가서 잘츠부르크 모차르트 생가 한번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람이야? 그랬더니 모차르트 보러 왔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사극 가운데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사극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시청률 1위 KBS 1996년대 97년도 65.8%의 시청률을 올린 첫사랑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대요. 웃는 사람. 저는 이거 제 비서가 알려줘서 알았어요. 제 비서가 알려줬어요. 두 번째, MBC 1991년 사랑이 먹일래 64.9%. 세 번째 드라마 허준 1999년 64.8%, 0.1%가 모자라서 3위를 맡겼는데,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는 저는 방영할 때는 거의 못 봤어요. 끝나고 나서 조금 봤어요. 허준 목회학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3위의 드라마에 끼친 영향력, 대한민국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 역사 시험 문제에 조선시대 유명한 여자 둘 이름 써라고 그랬더니 예진이, 홍춘이 그렇게 썼대요. 무슨 신사임당 헌안설원이 아니라 예진, 용춘, 잊지도 않은 사람. 이게 드라마가 끼친 영향력이에요. 드라마가 끼친 영향력. 여러분, 허준이 언제 사람이죠? 일부 예배 때는 찬양대에서 옛날 사람이라고 금방 알아맞혔어요. 허준이 조선 선조 때 사람입니다. 조선 선조 때 인진왜란이 났어요. 1592년이에요. 조선 선조. 그게 옛날 사람이죠. 벌써 4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어서 내보냈더니 이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 64부작 드라마가 시청률 64.8% 3위를 자랑했고 그것이 그만큼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전 이런 생각 해봤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400년 뒤에 고명진이 드라마를 만들 리도 없겠지, 그죠? 만든다면 또 누가 보겠는가? 만들 리도 없겠지만. 허준이라는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한 사람이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인가? 4위가 모래시계랍니다. 모래시계. 모래시계도 SBS 드라마인데 얼마나 이게 영향을 끼쳤는지. 어떤 장로님이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태수를 살려주세요. 전 모래시계 방송할 때 전 외국에 있었어요. 못 봤어요. 나중에 하도 유명하다고 그래서 몇 장면 봤는데 거기에 주인공 최민수가 태수였다네요. 아니, 태수로 나오더라고. 근데 뭐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태수를 살려달라고 장로님이 새벽 기도할 만큼 영향을 끼쳤으니까. 하, 5위가 젊은이의 양지, KBS2. 전부 다 1990년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한 사람이 끼친. 말틴 루트가 어떤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의 주인공. 긴 이야기 들으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한 사람이 끼칠 수 있는 영향, 그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완전히 바뀌는, 어두운 역사가 밝게 빛나기도, 또 한 사람 때문에 반대로 찬란했던 문화가 다 무너지고 어두운 역사로 침체, 너플 달리는 그렇게 만듭니다. 닥터 잔 게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것도 한번 소개했습니다. 1848년도에 남태평양 헤브라이 군도에 있는 피지의 애니띄엄 섬으로 들어갑니다. 24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하고 그곳에서 생명을 마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간 뒤에 그를 기념하여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다가 기념패를 하나 달았어요. 비문을 하나 새겼어요. 그 비문. 제가 영어 가운데 유일하게 발음은 좀 이상하지만 외고 있는 문장이 문장입니다. When he landed in 1848, there were no Christians. When he left in 1872, there were no Christians. 1848년 그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다. 24년 뒤 그가 1872년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그 섬 전체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가장 세계적으로 식인종 가운데 가장 포악한 식인종이 살던 그 헤브라이 군도의 애니띄엄 섬에
닥터 잔 게디 한 사람의 선교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을 끼치는 가 한 사람입니다. 어두운 역사를 만들었던 히틀러가 있습니다. 1974년부터 78년 약 3년 반 4년 사이에 크메르루즈에서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 젊은 사람들 무려 적게는 250만 많게는 3만 아직도 정확하게 인을 몰라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 잔재 정권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이 짧은 시간 나열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몇 사람으로? 한 사람. 누구요? 아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사망이 왜 왔어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15절입니다. 15절. 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죽음이 왔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겨 천국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16절입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마지막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여기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고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한 사람 태초에 하나님은 죄 없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와가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하와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그 가정의 대표성을 가지고는 아담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아담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의 모든 후예들 그들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국가 간의 축구 경기를 하면 예를 들면 대한민국 대표 일본 대표 몇 명이 가서 축구를 하죠? 각 나라 대표 선수들이 뭐 감독, 코치 쭉 해서 한 20명, 25명 가면 선수는 뛸 때는 항상 11명이 들어갔었대요. 11명이 지기기도 하고 이기기도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11명이 졌어. 11명이 졌어. 안 그래요. 대한민국이 졌다고 그래요. 이기면 11명이 이겼어. 이렇게 말하니 누가 이겼다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그래요. 대표성이. 한 사람 아담의 대표 그게 모든 사람에게 죄가 그대로 전가되어 죄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죽게 되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의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할 때 아간 한 사람이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함불과 은 200세겔 가와 50세겔의 금덩이 하나를 탐내어 장막 가운데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아간의 범죄 까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합니다.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그렇게 아무 무기 하나 쓰지 않고 그대로 함락시켰는데 그 작은 아이성에서 그들 모두가 그렇게 크게 참패했습니다. 왜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나 한 사람의 범죄가 민족의 역사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범죄가 교회의 일을 망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범죄가 가정 모두를 위기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옛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 온 강물 흩뜨린다. 나 한 사람쯤이 어떨라고 안 해요. 나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역사를, 나 한 사람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나 한 사람이 우리 가문을 망치는 겁니다. 나 한 사람 까닭에 가문이 빛날 수 있고, 나 한 사람 까닭에 우리 교회가 빛날 수 있고, 한 사람 까닭에 나라가 서기도 하고, 한 사람 까닭에 단체가 일어나기도 하고 흥황할 수도 있고 패망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까닭에 가문 전체가 영광을 얻습니다. 한 사람 까닭에 교회가 빛나고 한 사람 까닭에 가정이 서고 민족이 서고 나라가 서고 아멘. 그 한 사람 누가 되면 좋을까요? 1번 내가, 2번 네가. 한 사람이라고 가볍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대충 지나다가 큰 거 한 건 올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거래는 그러면 돼요. 그냥 대충 하다가 한 건 큰 거 올리면 그냥 1년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오늘 주어진 작은 것 하나, 나 한 사람부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는 중다해도 황무함과 놀라움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5장 1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게 언제이죠? 잘 모르면 그냥 옛날이라고 그러세요. 유다의 멸망 직전입니다. 남북 왕조가 나누어지고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되었습니다. 135년 뒤에 유다도 멸망되는데, 유다의 멸망 20년 전 BC 60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이때의 상황이 어떠하였는가는 이 예레미야 4장 5장 전후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언제 활동했는가 하면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가 BC 620년부터 580년까지. 사실 627년부터 580년까지 47년 동안 606년에 포위가 됐습니다.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었습니다. 이게 627년부터 586년까지 몇 년이죠? 41년이에요. 여러분들이 산수가 잘 돼서 살아계신 거 아닌가 아시죠? 41년.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되기 전 41년 동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그 예레미야의 말씀, 외친 말씀을 딱 한 절로 딱 줄이면 예루살렘 거리 가장 넓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로 한복판에서 찾아보고 알아. 한 사람 찾아. 그러면 내가 너의 이 성읍을,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할 거예요. 그런데 멸망됐어요. 왜요? 멸망되고 난 뒤, 586년에 멸망되고 언제까지라고요? 580년까지. 멸망되고 난 뒤에도 6년 동안, 전체 47년 동안 예레미야가 사역하였는데 41년은 멸망되기 전이고 6년은 멸망되는, 그 멸망 전 41년, 멸망 후 6년 동안, 멸망 전후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거리, 너 가장 큰 거리에 찾아가서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줄 거야.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고 멸망되었어요. 왜요?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도 언급하였지만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이 유다, 남방 유다가 멸망되기 직전의 상황, 그들의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신이 아닌 것으로 우상을 삼아 섬겼습니다.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사의 말로 말하면 사창가를 함부로 드러납니다.
여호와를 인정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선지자를 무시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요새 말로 쉽게 말하면 설교 잘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데도 안 듣는다. 그게 그때 멸망 원인이었습니다. 배반하고 폐역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치 않았습니다. 덫을 놓아 사람들을 잡았습니다. 동족 간에

0: 힘이 가득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송사했습니다. 고아와 빈민의 송사를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이 만행했습니다. 재판정이 판결들이 어지러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교회의 목사, 교회 지도력들이 부패했다는 것.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지도자들까지 부패했습니다. 공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몇 사람이요?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용서받지 못한 것은 그 끔찍한 죄악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소돔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소돔성이 왜 멸망했죠?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거기는 한 사람이 10명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소돔성 멸망하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해서 하나님 만약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50명 함께 멸하겠습니까?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아브라함 또다시 하나님 50명에 5명 빠지면 어떡할까요? 몇 명? 50명에 5명 빠지면 몇 명이냐고 여쭤봤어요. 용서해 줄게. 5명 또 모자라면요. 그럼 몇 명? 40명. 또 이야기합니다. 30명. 그 다음에 또 10명? 20명. 그 다음에 또 10명. 그 다음에 더 내려가질 못해요. 김장환 목사님의 해석에 의하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었어요. 왜요? 롯과 자기 부인, 자기 두 딸, 자기 사위 6명이라서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었대요. 저도 천국 가면 이거는 꼭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수의 사람, 그 사람이 없어서 나라가 멸망됐다. 내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았으니 그 사람은 장벽을 쌓아 그 땅을 위하여 내 앞에서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나로 그 성읍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라. 그러나 나는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부어서 내 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하며 그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봉하였도다. 주 하나님의 말은. 이게 성경이 말하고 한 사람을 찾네. 그렇게 범죄하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패역하고 부도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 그걸 가슴에 안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사야 59장 16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없는 것을 이상히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많은데 뭐가 없다고요? 중재하는 한 사람. 그 진노를 막아서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한 사람, 진리를 구하고 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그의 눈에 사람다운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중재하는 사람이 하나 보이지 않으니 기가 막힐 수밖에. 하나님은 그리고 그 재앙을 고생했어요.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 정말 나라를 부둥켜 안고 교회를 부둥켜 안고 우리 가정을 부둥켜 안고 우리를 세우고 교회를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 229-9000번,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지구촌 소망교회 이준희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때를 허락하시고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키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붙들어 주시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와 민생이 회복되게 하시며 위정자들에게 국민을 섬기는 재와 정직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네팔을 궁휼히 여기사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무너진 삶의 터전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다시 깨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믿음과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6년 9월 7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수천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낸 네팔의 홍수 참사 현장. 지금도 구조작업은 진행 중이고요. 기적적인 인명구조가 이어질 때마다 우리 모두는 전 세계 사람 모두는 함께 기뻐

기도하며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될 수 있도록 기적의 생환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번에 홍수에서 가옥 1200여 채가 그대로 흙탕물에 쓸려 내려갔는데요. 그런데 이 참혹한 환경을 버텨낸 집이 있었습니다. 바로 피아 쿠렐시의 초록색 집이었어요. 주위의 모든 가옥이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그 자리에서 거센 급류가 휩쓸고 가는 그 물길 한가운데서 초록색 2층 주택 한 채가 꼿꼿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장면들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 초록색 집의 발코니로 피신했던 사람들은 무사히 생명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집은 어떤 집이기에 저 거친 홍수를 버텨낼 수 있었을까? 집주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이요, 강과 가까운 곳에 있어서 저는 안전을 위해 돈을 들여서 도로용 자재를 두 겹, 세 겹 깔아서 바닥 기초를 단단히 다졌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저는요, 집의 중심 기둥을 저 땅속 깊은 안반까지 뚫고 내려가서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참 집 예쁘다. 그저 예쁜 초록색 집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집의 진짜 힘은 단단한 안박에 박혀있던 그 안반에 박혀있던 깊은 기둥이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7장 말씀이 오버랩됩니다. 누구든지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할렐루야. 복된 월요일 아침 우리도 우리만의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누가 딱 볼 때도 야 겉모습이 화려하고 보기 좋은 집 누구나 부러울 만한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짓기 위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순간 우리가 과연 어디에 기둥을 박고 서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겠죠.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예수님이란 견고한 반석 위에 말씀의 뿌리 위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내딛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견고한 예수님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견뎌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 찬송하며 뿌리 박읍시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아침 이렇게 일찍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 이유도 여러분만의 그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른 아침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이 믿음이요, 세상의 명예나 물질, 사람의 칭찬 같은 모래밭 위에 서 있다면 조그만 파도에도 맥없이 흔들리고 휩쓸려서 무너지게 되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란, 주님의 말씀이란, 견고한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견뎌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혹시나 이 아침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기둥을 내리고 있을까요? 우리 극동방송의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여러분은 예수님께 뿌리받고 있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드리고 싶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벌을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그 주님께 우리의 기둥을 아주 단단히 박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또 그런 분들이 우리 극동방송 아침방송의 가족들이고, 제가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여러분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그게 보여요. 보여. 이게 여러분 사연만 봐도 보입니다. 이 아침 우리 6810님, 0204, 3470, 2994, 7611, 7028님 오프닝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주님, 오늘 우리 가족들의 생각과 마음, 믿음, 신앙의 가문 되게 하소서라고 하시면서 힘있게 표현하고 계시는 이 고백이 도전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프닝 감동입니다 하시면서 공유할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그럼요. 이렇게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홍수에도 끄떡없는 집처럼 오늘 이 세파 가운데 끄떡없는 집 위에 있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 찬송해 볼까요? 아카펠라 찬송인데요. 옹기장이가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찬양 들으면서 여러분 그 반석 위에 서면 좋겠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오프닝 말씀 주시는데요. 지난주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을 못 받았다. 인문학 그리고 인간 수업 독서에 대한 정말 귀한 내용이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면 좋겠어요. 인간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락 오브 에이지스 만세반석 열리니 데이비드 하우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자, 7시 19분 20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프닝 말씀 인간 수업 영상도 신청하시고요. 우리의 삶 이 월요일 아침 정말 홍수에도 끄떡없는 집 오늘 주님께 우리의 앵커를 견고하게 받기 위해서 정말 힘있게 달려가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떤 집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어떤 집이신지 모르겠어요. 87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아버지. 어제 너무 감동이었다는 우리 3797님의 이 사연이 저도 감동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87년 만에 영접 기도를 하신 우리 아빠를 보면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이신 주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 참 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87년 동안 얼마나 화려하게 이제 집을 꾸미셨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란 홍수가 다가올 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깊게 뿌리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영원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87년 만에 영접 기도를 했다는 것은 어떤 거죠? 그 집에 정말 가장 중요한 그 반석에 그냥 뿌리를 그냥 팍 박는 거죠. 제가 좀 뭔가 좀 더 잘 표현을 하고 싶은데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에 화려한 집을 만들고자 여러 노력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스펙도 그렇고요. 또 여러 명예도 그렇고요. 자리도 그렇고요. 우리의 그 열정 다 좋습니다. 화려한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려한 집의 가장 1순위는 단단한 안반에 박혀있는 깊은 기둥인 것이겠죠. 바로 예수님께 꽉 붙잡혀있는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렇게 꽉 잡히는 시간이 바로 또 기도의 시간일 텐데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한 목사님과 함께하는 미스바 특별 기도회, 우리 창사 70주년 기념입니다. 미스바 특별 기도회가 진행되는데요. 알리는 말씀이 극동방송 서울중앙사 극동 아톨에서 진행하는데 9시 20분부터 입장이 진행됩니다. 선착순 200명에게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김장한 목사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365일 큐티 도서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전해드립니다. 아셨죠? 여러분께서 또 일찍 오시고 선물도 받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꼭 일찍 와주세요. 여러분 응원합니다. 7시 22분입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하니면 이 찬양 함께하고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황미경 사모님과 함께하는 아침의 쉼표 잠시 후에 같이 하시죠.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할렐루야, 응원합니다. 피디님, 미스바 기도에 내일 저도 꼭 참석하고 싶은데 참석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왔어요. 그럼요. 여러분, 꼭, 내가 참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50원의 유료 문자, 샵1069번으로 미스바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신청할 수 있는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놀라운 기도 응답의 시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미스바라고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주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신청하신 분들은 또 일찍 오시면 좋겠고요. 하셨죠? 9507님, 요즘 제가 심한 영적 방황을 했습니다. 잘 섬기던 교회의 일을 쉴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 위축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도 들으면서 다시 힘이 나서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힘이 나셨어요? 그러면 또 미스바 기도에 가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기도하면 더 많은 힘이 샘솟습니다. 할렐루야. 7시 29분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름다운 묵상, 아름다운 글, 아름다운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아침에

0: 쉼표, 쉼표 영상인데요. 오늘 이 영상도 여러분에게 공유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황미경 사모님 이 아침 만나봅니다.
1: 지하철은 늘 수많은 사연을 싣고 달립니다. 누군가는 피곤에 지쳐 졸고 대부분은 연신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또 누구는 작은 목소리로 안부를 나누기도 하지요. 대부분의 말들은 소음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가끔은 그 소리가 들려 마음에 오래 남을 때도 있습니다. 며칠 전 옆자리에 앉은 한 여인의 통화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프다는데 내가 뭐라도 해야지.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누구를 향한 말인지도 상대가 얼마나 아픈지 혹 어떤 병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 나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아픔 앞에서 망설이지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몰라 한 걸음 물러서기도 하고요. 괜한 위로가 상처가 될까 걱정하고 때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봐 외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달랐습니다. 거창한 계획도 완벽한 해결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뭐라도 해야지라는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을 살리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그런 마음인지도 모르죠. 따뜻한 국 한 그릇 끓여가는 일, 필요한 약을 대신 사다 주는 일, 병원에 함께 가주는 일,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작고 평범한 그런 행동들이 아픈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세상은 점점 개인의 시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지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 예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예의가 무관심으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누군가 힘들다는 소식을 들어도 괜찮겠지 하며 지나쳐 버리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들은 그 한마디가 더욱 선명하게 가슴에 남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프다는데 내가 뭐라도 해야지. 그 말 속에는 상대의 아픔을 내 일처럼 여기는 책임감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사람 냄새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마음 하나씩으로 조금은 더 따뜻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아픈 사람이 되고 또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영웅심이 아니라 먼저 손을 내미는 작은 용기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이라면 한 가지를 더 보탤 수 있죠. 당장 곁으로 달려갈 수 없을 때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못하는 곳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은 닿을 것임을 믿고 말이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결코 무력한 위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깊은 돌봄이며 보이지 않는 손을 잡아주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는 아프다는데 내가 뭐라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 마음이 아픈 누군가에게는 약보다 먼저 듣고 싶은 처방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문득 이 아침 해봅니다. 아침의 쉼표 황미경 사모였습니다.

참 귀한 묵상이에요. 아프다는데 내가 뭐라도 해야지. 이 마음이 든다는 거 참 귀하죠. 그 말...

말 속에 상대의 아픔을 내 일처럼 여기는 책임감이 있다. 사랑이 있다. 사람의 냄새가 있다. 세상은 이런 마음 하나씩으로 조금 더 따뜻해진다. 아프다는데 내가 뭐라도 좀 해줘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또 이번 한 주간에 또 명절이 곧 또 다가오잖아요. 그 명절 기간에 여러분의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 이런 마음들을 꼭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아침에 쉼표 영상 링크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쉼표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0112님도 쉼표 영상 공유할 수 있을까요? 0651 아침에 쉼표 9476-9937-3417-5136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쉼표 영상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요. 지금 흐르고 있는 찬양 함께하는 동안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립니다. The Love of God 함께하시죠.

쉼표 영상 공유하고 싶습니다. 아프다는데 내가 뭐라도 해줄게. 힘들다는데 내가 함께 기도할게. 내가 널 늘 생각하고 있어. 사랑해 라고 고백하시는 오이름님의 그 고백이 참 귀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은혜로운 찬송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문자 오프닝 말씀 공유는 오프닝 말씀, 쉼표는 쉼표 이렇게 문자로 참여하면 되겠어요.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의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0183님, 새로 오신 국장님과 함께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과 카풀을 하게 됐습니다. 참 귀한 만남입니다. 사실 저는 직장을 옮길 생각을 하던 차였거든요. 그런데 아, 이렇게 좋은 국장님과의 대화와 카풀 시간을 통해 위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쉼표를 들으면서 더 위로가 되셨대요. 7617님, 청아한 이름 모를 새소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호주 시드니의 아침을 여는 날,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와 함께하니 더 은혜롭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에 쉼표 영상요, 이 묵상을 꼭 한번 다시 듣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에 저희가 이 링크들이 다 있거든요. 꼭 한번 보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또 오늘 오프닝 말씀은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시고 또 여러분도 읽으시고 또 영적인 유익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복된 월요일 주님께 깊게 뿌리박는 그런 복된 날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인사합니다.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제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3: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4: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신 어느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순종하는 집사님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는 놀랄 만큼 큰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복음의 전파가 끊이지 않도록 그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생명의 동아줄 전파 선교사,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복음 전파 사역의 동반자 전파 선교사, 생명사역에 동참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아프리카의 푸른 초원에는 여러 종류의 초식동물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식동물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체로 자기 방어 수단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식동물들은 사나운 맹수들의 먹이가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독특한 자기 방어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리를 지어 사는 것입니다. 초식동물들이 무리를 지어 있으면 맹수들도 쉽게 공격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힘센 우두머리는 무리의 맨 앞이나 맨 뒤에 서서 새끼들과 약한 동료들을 보호하며 무리가 하나로 뭉쳐서 맹수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얼룩말의 경우 뒷다리의 근육이 발달해 있습니다. 날카로운 발굽으로 뒷발차기를 하면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 마리의 얼룩말이 무리를 지어 힘을 합하여 뒷발차기를 하면 더욱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맹수들이 초식동물들을 공격할 때에는 먼저 무리 중에서 한 마리를 무리로부터 떼어내어서 고립을 시킵니다. 혼자 고립된 초식동물들은 그야말로 무방비가 되고 맙니다. 여러 마리의 맹수들이 고립된 그 한 마리의 초식동물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잡아먹습니다. 맹수들이 이런 방법으로 초식동물들을 사냥하듯이 마귀도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마귀가 쉽게 공격하지 못합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관계를 견고하게 형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마귀가 쉽게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한 성도가 교회 공동체 내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마귀는 철저하게 교란하고 방해합니다. 이미 교회 공동체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공동체에서 떼어내려고 합니다. 오해, 이간, 분쟁, 시기, 질투, 원망, 거짓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성도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떼어내려고 합니다. 한 성도가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마귀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 교회 공동체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성도들은 안심이 되고 걱정이 적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성도들은 늘 불안하고 염려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인 저와 늘 가까이에서 교제하고 상담하는 성도들은 비교적 안전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견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성도들도 안전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늘 혼자 생각하고 늘 혼자 고민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방어하는 성도들은 늘 위험지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을 가리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리와 같은 세상 속에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리와 같은 세상 속에서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 공동체 속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여 있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그렇습니다.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청년의 정욕을 피한다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성도들과 함께 힘을 모으면 보다 쉽게 청년의 정욕을 피할 수 있고

0: 의와 믿음과 사랑과 합평을 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을 홀로 맞서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같이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을 찾으십시오. 그들과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세상의 유혹들을 함께 맞서 나가십시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는 이 표현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1절은 말씀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로부터 자기를 떼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고 우리 모두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로서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세워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것은 스스로 마귀의 공격에 취약한 자리로 찾아가는 것이므로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는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은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어느 정도의 깊이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곧 당신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가를 나타내는 계기판이 됩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 속에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의 교인들과 구역 식구들과 부서원들과 동료들과 구역장님들과 목회자들과 더욱더 견고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의 주변에 교회 공동체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교인이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어 미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교회 공동체의 교제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속한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하기를 원하신다면 책임 그룹을 만드셔야 합니다. 서로 친밀하고 서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고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며 서로가 서로를 권면해주고 책망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지켜줄 수 있는, 서로 부담없이 권면하고 책망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책망을 달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책임그룹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오래전에 저는 순수해 보이는 한 성도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순수해 보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순수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이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목회자가 되면 어떤 교단에도 절대로 소속하지 않는 교회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리석음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교단에 소속하는 것이 자기와 교회를 비교적 안전지대에 두는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자기와 교회를 지키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그 사람은 어리석게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은 교회 공동체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안전하고 교회는 교단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에 어느 정도의 깊이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진단해 보시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남구 수암로에 위치한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 8887번 남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바자회와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바자회 예은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블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블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블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977국에 3,500

20번, 지역번 후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하은입니다. 가을은 참 변덕스러운 계절이죠. 아침에는 제법 선선해서 아 이제 진짜 가을이구나 싶다가도 또 한낮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햇볕이 뜨겁습니다. 또 맑은 하늘을 보고 우산을 두고 나왔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도 하죠. 그래서 가을은요, 어떻게 보면 참 애매한 계절인데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계절 하면 가을을 꼽으세요.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가을이 결과의 계절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이런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래서 수없이 흘린 땀방울 위에 가장 열매가 무르익어가는 결과의 계절, 가을.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가을 같은 시간들이 있죠. 매일 좋은 날씨만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날은 따뜻한 햇살이 비추지만 또 어떤 날은 예상치 못한 비를 만나기도 하고요. 끝날 것 같지 않은 뜨거운 계절을 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가을이 되면 그 열매는 무르익겠죠. 예수님께 붙어있다면 가능합니다. 비오는 날도, 뜨거운 날도, 때로는 흔들리는 날도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계절을 지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실 테니까요. 그러니 하루의 날씨에 마음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계절은 결국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거니까요. 자,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힘찬 찬양으로 시작할게요.

네, 앞서 마커스 워십의 날 향한 계획 함께 들으셨습니다. 우리 오돌돌 6번님 오늘 가장 먼저 문자 주셨는데요. 다시 시작하는 한 주의 월요일, 이 다시라는 단어의 주어가 항상 하나님인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인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함께하는 괜찮은 아침, 반가움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인사드려요 라고 문자 가장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우리 오돌돌 6번님과 다시 한번 이 방송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고요. 8291번님, 오늘도 괜찮은 아침 들으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괜찮은 아침, 괜찮은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네, 감사해요. 오늘 이 하루가 우리가 주어가 되는, 우리의 힘으로 이끌어 나가는 하루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고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찬양 이어드립니다. 아람의 선하신 목자.

아멘. 하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괜찮은 아침 함께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하늘이 비가 올 듯 말 듯 합니다. 여러분 안전 조심하시고요. 갑자기 어느 때 산발적으로 비가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늘 우산을 장착을 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날에 우산이 없으면 낭패를 보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 우산 잘 들고 다니시고요. 바닥이 미끄러운 데가 많아요. 안전 조심하셔서 네, 조심조심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토요일에는 숲속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참 마음이 쓰이는 게 그날 저희가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좋은 일기를 주세요. 정말 좋은 일기를 주셔서 그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가셨으면 좋겠더라고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저희의 기도가 부족한 탓인지 아니면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르겠으나 중간중간 빗방울이 내리는데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봤는지요. 그래도 끝까지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아, 참 감사했습니다. 8532번님, 지난 토요일 숲속 콘서트 너무 은혜되었습니다. 준비해주신 극동방송 감사드려요. 중간중간 하늘에서 미스트 같은 빗방울도 뿌려주시고 내년에는 전도자와 함께 가야겠다는 소망이 생겼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쩜 이렇게 말씀을 네, 예쁘게 해주시는지 감사합니다. 네, 7014번님, 숲속 콘서트 역대 최고였습니다. 정말요. 더불어서 너무 은혜스럽고 행복한 콘서트였어요. 극동방송 관계자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비를 멈춰주신 하나님께 제일 감사드리고요. 아, 우리 김아은 PD님 아름다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와, 감사합니다. 역대 최고라는 단어가 마음에 참 와닿네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4420번님, 샬롬 피디님 안녕하세요. 주말 주일 잘 보내셨나요? 저는 지난 토요일 성남 노회 청소년, 청년 윈드워십 찬양 집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아유, 집회 다녀오셨군요. 중요한 자리죠. 잘 다녀오셨어요. 저희 교회에서 한 만큼 더 뜨거웠는데요. 사진도 공유합니다. 신청곡. 찬양 집회 때 불렀던 프레이즈 신청합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음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야겠네요. 이야, 멋진. 마치 불길이 이렇게 휩싸는 듯한 그런 PPT 화면을 또 띄워주고 계시네요. 하나 되어 찬양 온이라고 하셨는데 하나 되는 시간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울산극동방송 사역자분들 모두 축복한다고 청취자분들 많이 또 인사를 보내주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뭐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혹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자리에서 혹시 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다면 함께 나눠주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문자 보내주신 분들처럼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 숲속 콘서트 참석 후기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샵 3927번으로 숲속 콘서트 참석하신 분들 어떠셨는지 짤막하게 소감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춘천에 계신 청취자께서 또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뻤는데 현장에서는 비가 좀 내렸다니 아 그래도 은혜의 미스트 맞네요. 저는 못 가봐서 아쉽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뭐 저희는 매년 저희도 우리 청취자분들과 울산 시민분들을 위해서 또 이런 멋진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천이면 좀 멀긴 하다 그죠? 무튼 또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어제가 아니죠. 그제 숲속 콘서트를 하면서 못다 한 순서가 있었어요. 비가 오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전도회 시간이 있었는데 전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데 오늘 괜찮은 아침에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짤막한 누군가의 간증과 함께 전도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이한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푹 빠지는 그런 시간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어드리는 찬양, 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때로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또 사랑이 묻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이 찬양 준비했습니다. 하루의 은혜라는 찬양이고요. 다시 시작되는 이한 주가 고될 순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과 함께해서 괜찮다라고 고백하길 소망하시면서 이 찬양 올려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7년 전 23살이라는 나이에 실수라고 제 자신을 변호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잘못으로 기약도 없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장님께서 제 인생의 결정문을 모두 읽어내러 갔을 때 잠시나마 가지었던 희망과 기대는 한 줌의 재가 되었고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소중한 이름 석자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불러줄 리 없음에 슬퍼하며 내 자리에 숫자의 옷으로 갈아입더군요. 사과나무에서 배의 과실을 얻을 수 없듯이 현실에 대한 불신과 상처가 늘 저와 동행하였기 때문에 제 삶 속에서는 긍정이 아닌 부정의 풍년 속에 한탄의 수확만을 거둘 수밖에 없었답니다. 살아있는 모든 움직임들이 마치 저를 겨냥하고 있는 총구 같았고 심지어 제 인생은 신의 축복이 아닌 저주의 증거라고까지 여겼으니 도대체 잘못된 생각이 주는 나락의 끝은 어딜까질까요? 그 후로 얼마 뒤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여 징벌방에서 2주일째 보내던 어느 날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구석에 뒹굴고 있는 낡아진 한 권의 책을 보게 되었고 우연히 책 한가운데서 책갈피로 사용됐을 법한 작은 그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 그림 속에서 우연치 않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지요. 한 남자가 십자 모양의 형태를 위해서 잔혹하리만큼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아래에선 많은 이들이 십자가 위에 남자를 바라보며 조롱하듯 기뻐하고 있었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마치 모두에게 버림받은 제 모습과 같아서 마음이 끌렸습니다. 대화할 사람이 전혀 없는 골방이기 때문에 그림 속 사람에게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어이없게도 눈물이 나더군요. 그러다 보니 정이 들었고 그제서야 그림 속 사람의 고통이 제게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또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군요. 휴지에 물을 묻혀서 그 사람의 온몸을 덮고 있는 피를 닦아주었고 너무 추워 보이고 힘들어 보여 작은 이불을 덮어주고 벽에까지 받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통곡이 나오더군요. 아마도 당시 누군가가 제 행동을 보았다면 무기징역이라는 벽을 이기지 못한 후유증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과 저와의 첫사랑이었음을 말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지금 저는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제 안에 제가 살아있어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슬프게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리 간증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의 살아계심이 너무나도 강하게 제 안에서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음성과 말씀을 통해 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물론 가끔씩은 힘들긴 하지만 앞으로의 생활이 결코 외로울 것 같진 않습니다. 요셉과 그리고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분, 무엇보다 제가 너무나도 힘들 때 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 대화를 이끌어주시고 제 눈물을 닦아주셨던 그분이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곳에 들어온 후 일밖에 모르시던 올해 80이신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계셨던 아버지가 지금은 할머니의 손을 맞잡고 새벽 기도를 다니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니 어찌 제가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수용생활 속 신앙생활이 아닌 신앙생활 속 수용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이 고백을 마지막으로 간증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 흘리신 주님의 눈물을 이제 우리가 마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들으신 고백은 실제로 교도소에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한 청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극동방송을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신가요? 뭐 좋은 찬양을 듣기 위해서이실 수도 있고 가족이나 친구가 들어보라고 해서 들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중에서는 하나님이나 교회가 아직은 낯선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혹시 그런 분들이 듣고 계시다면 이 시간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평화의 동행도 참 귀한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동행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전혀 모른 채 세상에서 죄를 짓고 방황하며 살던 소망 없었던 청년이 하나님을 만나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새롭게 그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며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신 분이 계시다면요. 그저 좋은 찬양 나오네, 좋은 이야기 전해주시네 이런 방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하는 그런 방송으로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셔서 이제 새로운 동행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그런 시작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지금도 여러분을 너무나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이어지는 찬양과 또 모든 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 담아 이 찬양 이어드리고 싶습니다. 박수진 1집에 수록된 곡인데요. 찬양의 제목이 아 맞다 라는 찬양입니다.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 내가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